0: 네, 오늘 첫 곡, 어제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초성으로 알려드렸던 퀴즈였는데요.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이었습니다. 이 곡은 참고로 2009년 MBC 무한도전 제1회 올림픽대로 듀엣 가요제에서 박명수와 제시카가 함께 노래를 했죠. 당시 그 쥐쥐쥐쥐 베이비 베이비로 엄청난 주가를 달렸던 작곡가 이트라이브가 작사 작곡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5721님 정답 냉면이요. 오늘 아이 이유식 만들고 짬을 내서 내일 첫 곡이 뭘까 고민하다가 온전히 제 힘으로 정답을 생각해내서 문자하는 거예요. 어우, 이게 뭐라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이 되어주네요.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2620님은 냉면의 계절이 왔군요. 어렸을 땐 무조건 비빔냉면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냉면만 시키더니 이제는 정말 밍밍한 평양냉면에 손이 갑니다. 자극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화의 시작일까요? 아니, 평양냉면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찌됐든 오늘 점심은 시원한 냉면으로 가즈아! 라고 하셨습니다. 자, 10분께 지금 소개한 5721-2620님 외에도 10분께 올리브 오일 보내드리고요. 자, 어제 그 이응 선물 3종 세트 있었잖아요. 아로마 오일, 치약 세트,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한 분입니다. 1년차 택배 아저씨입니다. 저는 물냉면 먹고 남은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다들 얘기만 들으면 질색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 실화로다가 냉면 국물에 밥 말아 드신다는 거죠? 아, 말 나온 김에 오늘도 냉면 먹어야지 라고 5131님 그 생각을 아무튼 5131님 앞으로 더우실 텐데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늘 아침 1부 이어드릴게요.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지금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Sweet Sorrow, 괜찮아 떠나. 야, 이렇게 에너지 가득한 노래였어요. 아, 진짜 떠나고 싶죠. 네. 오늘 역대급 등원전쟁을 치르신 2071님, 비도 안 오는

그렇습니다. 귀농해서 사과 농사 짓고 계시는 3285님, 땀나고 걸리적거려서 시계를 안 찬 지가 오랜데요. 늘 라디오를 켜두니 시계가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날이 더워서 새벽 5시부터 과수원에 나오는데 그 시간대면 좀 선선하잖아요. 그죠? 윤상 형님 목소리 나올 때쯤이면 아 이제 슬슬 더워지겠구나 싶습니다. 라디오가 시계랑 온도계 역할까지 해주다니 라고. 아 부지런하시네요. 자 컨디션 잘 챙기시고요. 저희가 0892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비욘세의 음성으로 들어요. Love on Top.

Be My Baby, Mariah Carey 앞서 Beyonce, Love on Top에 이어드렸고요. 8233님, 아침부터 좋아하는 선배 앞에서 부장님한테 혼났거든요. 근데 야근까지 당첨됐어요. 울고 싶은 마음 달래러 오하윤 들으러 왔습니다. 아, 예, 뭐 어차피 잊어질 거예요. 예,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네, 좋은 생각 많이 하시죠. 자, 노래 들려드립니다. 브라이언 맥나잇의 Back at One.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0: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매월 청구되는 카드 대금을 일정 비율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에 갚는 서비스를 리볼빙 또는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이라고 하죠. 이게 뭐 급할 땐 어쩔 수 없지만 이자율이 높아서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사용하는 카드가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리볼빙을 필수 가입 항목으로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게 됐다는 민원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리볼빙은 의무 가입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평균 리볼빙 수수료가 15%에서 18% 엄청 비싸구나. 장기간 이용하면 갚아야 할 원금과 수수료가 엄청 늘어나게 되니까 이용 명세서나 모바일 앱에서 꼭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손목 터널 증후군을 호소하는 2030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게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 보니까 손목 관절에 무리가 가는 이 증후군인데 그럼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신호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름부터 나와 있듯이 손목 통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손가락 끝에 저림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대요. 손목 안쪽에서 눌린 정중신경이 손가락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 신호가 밤이 되면 더 뚜렷해져서 손이 저려서 잠에서 깨는 경우도 생기고요. 엄지손가락 힘이 점점 약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손가락 저림이 옛날보다 좀 잦아졌다 싶으면 예, 손목 터널 증후군 의심해 보시고 꼭 병원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이 시카고라는 작품이래요. 아침 가족들도 뭐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테죠. 근데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아이비 씨가 시카고의 주연 록시 하트로 한국 배우 최초로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비 씨는 2012년에 록시 하트로 시카고에 첫 출연을 한 뒤로 2024년까지 6시즌 동안 600회 가까이 공연을 했고요. 지난해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으로부터 오디션 제안을 받아서 세 번의 영상 오디션과 기다림 끝에 뉴욕 앰버서더 극장에 입성하게 됐대요. 야, 대단합니다. 아이비 씨 축하드리고요. 정말 네, 앞으로 국내 실력 있는 뮤지컬 배우들과 작품들 계속 브로드웨이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소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보통 크게 유행했던 대중음악을 테마로 만든 뮤지컬을 가리켜서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아바의 노래로 꾸며져 있는 맘마미아가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릴 뮤지컬 All Shook Up 역시 이 가수의 노래로 만들어진 뮤지컬인데요. 뭐 약간은 느끼한 뭐 할 수가 없네. 아, 나팔바지. 예?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Love me tender. 예. 이 미국의 가수는 누구일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보리차 세트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엘비스 코스텔로의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She

자, 엘비스 코스텔로 형님의 쉬였고요. 오늘의 정답 올 슈컵 뮤지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뭐 뮤지컬을 모르셔도 제가 드린 힌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엘비스 프레슬리 맞춰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유산균 세트와 보리차 세트 받으실 우리 아침 가족들 선곡표 게시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담근 오이지 100개가 드디어 맛있게 익어서 회사 동료들과 나눠 먹으려고 양손 가득 싸들고 출근했어요. 입맛 없는 여름에 시원한 오이는, 아, 맞네. 여기에 반말하고 그냥 진짜. 오이는 꼭, 그쵸. 아, 좋으시겠다. 0606님, 수고하셨고, 아주 손도 크시네요.

네요. 아들 수능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벌써요. 하긴 수험생 있는 집은 저도 덩달아 바쁘고 두려워지고 그렇습니다.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힘내세요. 라고 1104님.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신청하신 조민규가 노래하는 푸른 꿈을 꾸는 새 들려드립니다.

서연의 서현 아닙니다. 네. 서연 여름 안에서 리메이크 곡이었고요. 어제 아이랑 수목원 갔다가 반딧불이를 봤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 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보다 밝게 반짝이더라고요. 와 진짜 걔네들은 전력이 센 애들인가 보다. 제가 본 애들은 겨 이렇게 예 반짝반짝. 저도 본 적 있어요. 저 봤냐고 물어보시는데 3769님 크리스마스 트리 정도의 그 정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6447님 아버지가 임플란트 치료받느라 요즘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직접 만든 짜장 한 냄비를 들고 친정 갑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시거든요. 아니 짜장을 와 뭐 요리 되게 잘하시는가 봐요. 아침부터 음식하느라 너무 더웠는데 그래도 아빠 맛있게 드실 거 생각하니 너무 좋아요. 아 이런 효심이 다 있어야 이런 요리에까지. 아버님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6447님 얘기였고 이어서 이혜령님의 신청곡입니다. 노댄스 질주.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 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영화 대사관이 있는 날입니다. 잠시 후 3부 김수현 작가와 함께 돌아올 거고요. 자, 프로디지의 노래 브리드 2부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4: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

0: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이분이 아마 거의 그 예전 수프림스라는 여성 트리오 출신인데요. 솔로로 활동하시면서 아마 최초로 그런 하이라이트를 받은 흑인 여성 솔로 아티스트, 그러니까 팝스타로서요. 다이아나 로스라는 분의 노래 한 곡을 떠올렸는데요. 예전에 쉐이크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펑키한 음악을 들려주는 밴드가 있었죠. 벌써 한 10년 전이지만 다프트펑크의 곡에서 기타를 연주했던 나일 로저스라는 기타리스트 이자 프로듀서와 이제 고인이 되신 베이시스트 버나드 에드워즈가 주축으로 결성된 밴드인데요. 아예 다이아나 로스의 앨범 자체를 이 슈익의 두 리더가 프로듀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펑키하면서도 세계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던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곡인데요. 자, 이 곡 오늘 생각난 노래로 함께 들어요.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미팅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자, 오늘도 저희 MBC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훈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수요일 날 드디어 그 스티븐 스필버그 네. 감독의 디스클로저 데이가 개봉을 해서
1: 네.
0: 현재까지는 박스오피스 1등이더라고요.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0: 예.
1: 또 궁금해하고 스필버그 감독 영화는 늘 기대를 하지만 또 외계인 영화는
0: 오랜만이죠.
1: 이것도 좀 다르잖아요.
0: 예.
1: E.T.와 미지아의 조우와 우주전쟁을 만든 분이라서
0: 예.
1: 스필버그 플러스 외계인은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0: 작가님 보셨어요?
1: 네, 봤습니다.
0: 그러면 진짜로 다 폭로해줘요? 진짜 궁금해.
1: 이야, 이거 외계인. 스포가 될까봐.
0: 아니, 그러니까 폭로의 날인데
1: 네네.
0: 뭐, 제목을 이렇게까지 지으셨으면 뭔가는 알려주셔야 그죠.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이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또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진 분도 있기도 하고 아, 이거 스포가 되지 않은 선에서 말하는 게 쉽진 않네요.
0: 이게
1: 네.
0: 뭐 요즘 뭐 저기 너튜브 이런 데 보면은
1: 네.
0: 뭐 미국은 이제 좀 그만 놔줘라 외계인을 석방하라 뭐 이런 것까지 있고
1: 예. 근데 모르겠어. 이제 스필버그 감독이 46년생인가 그러세요.
0: 그럼 올해 80 네. 우리 나이로 81이네요.
1: 그죠.
0: 예.
1: 그래서 제가 스필버그 감독을 보고 약간 그 나이를 찾아보고 놀란 게 그보다 훨씬 한 10년 정도 제가 좀 젊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한 좀 칠순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으로 찾아봤는데 네. 여든이에요.
0: 저는 생각보다 지금 나이가
1: 네.
0: 젊으셔요.
1: 정말요?
0: 왜냐면 제가 조스를
1: 클린트 이스트우드 정도의 네, 나이라고 네. 생각하셨나요?
0: 네, 조스 와 진짜 그때
1: 네.
0: 영화관에 갔다가
1: 조스 만들 때가 정말 젊을 때였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렇게 젊은 사람이 만든 영화인 줄 모르고
1: 워낙 일찍 경력을 시작했던 감독이라
0: 네.
1: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0: 아무튼 제가 네. 옛날에는요. 제가 조스를 부산에서 봤거든요.
1: 네.
0: 근데 그때는 영화 시작 중에 그러니까 영화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막 그랬거든요.
1: 네.
0: 보통 이제
1: 아, 상영,
0: 네, 네. 상영관이라고 이제 네.
1: 저는 모르는 이야기.
0: 진짜 1차로 거는 데는 그래도 적어도
1: 네.
0: 영화가 한 편 끝날 때까지 사람을 안 받아야 되는데
1: 네.
0: 그때는 그
1: 그냥 막
0: 네, 뭐 2차 상영관도 아니고 근데 중간에 뭣도 모르고 이제 친척 손에 이끌려서 들어갔는데
1: 네.
0: 가장 중요한 막 조스가 사람을 막 이렇게 배 위로 와갖고
1: 네.
0: 근데 그거 보고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1: 네.
0: 와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지 그랬는데 저보다 뭐 그렇게까지 막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니네요 보니까
1: 네. 아,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0: 그러니까 네.
1: 아.
0: 그래서 전 훨씬 더 나이가 한 클린트 이스트우드보다 한 서너 살 어리지 않을까
1: 했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제가 알기로는 30년생이세요.
0: 말 네. 근데도 지금
1: 30년생에 사실은 생존해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아주 흔한 케이스라고는 하기 힘든데
0: 근데 영화 연출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1: 근데 최근에 그 아드님께서 아 이제 우리 아빠 영화는 더 안 만드실 거예요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했더라고요.
0: 아. 네,
1: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이제 신작은 보기 힘들겠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뭐 있기 때문에 스필버그는 그에 비하면 한참 동생이 되는 거죠.
0: 아주 동생이죠. 네. 네.
1: 그리고 아 조스하니까 생각나는 게 데이비 핀처라고
0: 네.
1: 그 뭐 세븐
0: 감독
1: 뭐 이런 조디악 같은 영화 만든 데이비 핀처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조스를 본 뒤로 다시는 바다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데이비 핀처가 조스를 보고 느낀 게 와 이 영화 한 편으로 아마 바다에 대한 공포를 평생 안고 사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 정도의 충격을 주는 영화를 나도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니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 친구도.
0: 그렇죠. 네. 아니 뭐
1: 그렇죠 제 친구는 아닙니다.
0: 저는 뭐 아무튼 저는 이게 단순해서. 조스는 외국 바다에 있고
1: 네.
0: 제가 가봤던 한국에 있는 해운대 이런 데는 네.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저를 세뇌했습니다.
1: 지구 온난화로 지금 한국 해변에도 네,
0: 한국에도 이제 그러면 이제 상어 영화 하나가 나올 때가 됐나요?
1: 그렇죠. 과연 한국에서 조스 같은 영화를 만들면
0: 네.
1: 흔히 말하는 K무비 스타일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해지긴 하네요.
0: 야, 요번에 네. 보니까
1: 분명 어떤 아빠나 엄마는 등장해야 되고.
0: 맞아요. 예. 네. 아, 요번에 보니까 청다랑어가 네. 동해에서 백 몇십 마리가 잡혔대서 네. 이러면 동해에 출몰한 조스 뭐 이런 것도 네. 볼 수 있나?
1: 자, 오늘 얘기의 방향이 어떻게 예. 가야 될지

0: 예, 종잡을 수 없긴 네. 합니다만.
1: 오늘 영화 네. 힌트송부터 그럼 하나 네. 주시죠.
0: 이건 아마 이미 좀 많이 좀 화제가 돼서 이미 보신 분도 많을 거고요. 네. 6월 5일에 공개가 된 OTT 시리즈 10부작 시리즈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웹툰을

0: 내 어린 날의 학교하고는 많이 다른 요즘 학교 풍경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1: 저도 격세지감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0: 10부작 시리즈입니다. 웹툰 네. 원작이고 6월 5일에 땡플릭스로 공개된.
1: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뭐
0: 학교 뭐 에, 아니 교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쵸? 정도면 뭐 진짜 다 드렸다.
1: 아 1등이랬는데요?
0: 그럼요.
1: 네. 네. 전 세계 저기 비영어권.
0: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그렇게
1: 야
0: 조화를 한다는 게 반가워야 하는 해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 학교는 어느 나라나 다 어려운가 봅니다.
0: 네.
1: 자, 그럼 선생 김봉두 OST에서 양희은 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내 어린 날의 학교. 이 노래 듣는 동안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 부과되지만 이 영화의 이 OTT 시리즈의 제목 세 글자인데요. 맞춰주시면 아 그리고 뭐 미니로 듣고 계신 분은 당연히 문자 참여 가능하시고요. 저기 문자 게시판에 저희가 팝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내 어린 날의 학교. 네. 여기에 등장하는 학교는 뭐
1: 저도 사실
0: 6.25 때 뭐 이런
1: 저도 사실 잘 모르는 학교 풍경이에요.
0: 네, 동네 네. 뒷산에 오르면 학교가 다 네. 보였대요.
1: 제가 아. 기억한 학교 풍경과 그나마 좀 가까운 건 말죽거리 잔혹사다.
0: 아, 그딱 그때죠. 네. 네,
1: 그것도 사실 저보다는 선배들의 풍경이긴 합니다만 그때의 풍경이 남아 있는 시절에 학교를 다녀서 그냥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0: 교련은 있었나요?
1: 그죠. 어, 거의 막바지였죠.
0: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뭐 세대가 그렇죠. 네. 제 쪽에 가까운 뭐 그런 거죠.
1: 갑자기 반가워하시는데요.
0: 아니, 항상 뭐 이렇게 좀 없었으면 나이가 좋았을 있으면 걸.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서
1: 네. 필사적으로
0: 달아나 봐야 뭐 50% 그렇죠. 될 겁니다.
1: 네. 아, 붙잡혔다.
0: 네. 자, 오늘 OTT 지금 정말 네. 비영어권으로는 넷플릭스에서 그렇죠. 1등입니다. 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자, 참교육.
1: 네. 야, 참교육이라는 시리즈를 하도 주변에서 날리길래 네. 제가 보통 이런 거에 좀 늦어요. 특히 극장 개봉하는 영화 챙겨보기도 사실은 버거워서 그쵸. OTT 시리즈를 막 나오자마자 바로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도 주변에서 난리여서 저도 얼른 챙겨보고 네. 아, 요건 좀 얘기를 할 만하겠다 싶어서 이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0: 보셨군요. 저는 지금 6부 정도.
1: 네.
0: 아, 근데 힘들 때가 있어요.
1: 그죠.
0: 아, 진짜. 일단 캐스팅이 네. 좀 대박인 것 같아요. 네. 다 진짜 그럴 사람들인 것 같아서. 이게 아, 근데 우리가 너무 몰입하게 되는.
1: 근데 제가 참교육이라는 작품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것을 하나의 좀 처음에 오게티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아이들이 너무 건들겄다. 네. 아이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교사의 외모를 갖고 있다. 그래서 몰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OTT 시리즈 전체를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게 한두 명이면 오게티지만 네. 전체가 그러면 세계관이 되거든요.
0: 아, 세계관이
1: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하나의 컨셉으로 밀어붙이면 그거는 그 나름의 세계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참교육이라는 작품의 그 세계관 안에서의 학생들은 그냥 다 늙어 보이는 거고 아, 네. 감안하고 보시면 특히 아마 7화였나요? 촉법소년 이야기를 다룰 때 한 네. 학생이 14살인데요 라고 말할 때 충격이 충분히 완화가 될 겁니다. 저 약간 헉 14? 34살이 아니고 약간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미리 좀 감안하고 보시면 네.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0: 저는
1: 아닐까.
0: 뭐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냥
1: 정말요?
0: 네. 그냥 너무 저럴 것 같은 부모와 너무 저럴 것 같은 선생님과
1: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이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교권보호국 멤버 중에 이제 피오 씨도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 피오 씨보다도 형 같아 보이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오는 데서 약간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0: 피오도 뭐 고등학생으로 가는데. 네. 뭐.
1: 하지만 네. 여러분 그 정도로 흔들리시면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
0: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고요. 자 일단 참교육 오늘 맞춰주신 분들 팝. 콘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여기 뻔히 포털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간단한 줄거리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경찰이나 군인이 할 법한 말을 하는 이분들의 정체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입니다. 이들은 직접 학교로 출동을 해서 선을 심하게 넘는 학생들한테 과격하고 통쾌하게 참교육을 시전하는데요. 사이다 전개와 또 강렬한

0: 한 캐릭터로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정면으로 파고든 화제의 OTT 드라마 참교육. 지금부터 세훈 작가의 세심한 설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이게 원작 웹툰은 네. 약간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1: 네. 저도 그걸 들었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건 저는 원작을 안 봤어요.
0: 저도 안 봤어요. 네,
1: 그래서 원작을 안 보고 원작을 모르고 본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연출하고 그리고 작가를 보고 사실은 좀 보기 시작했거든요. 오. 연출하신 분은 홍종찬 감독이시고 이분의 전작 중에는 Dear My Friends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노희경 작가님의 아. 작품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조승우 씨가 나왔던 라이프라고 하는 그 병원을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도 있었고 소년 심판이라는 시리즈가 아마 아. 이 참교육과 가장 좀
0: 봤어요.
1: 좀 비슷하게 묶일 수 있는 작품이겠죠. 어쩌면 소년 심판을 만들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참교육에 다시 한번 연출을 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Dear My Friend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라이프 같은 작품을 만든 분이라면 이 소재를 그렇게 좀 말초적이고 자극적으로만 다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와 믿음이 좀 있었고요.
0: 네네.
1: 그리고 작가는 이남규 작가고 이제 원작을 각색하신 분이죠. 근데 사실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는 사실상 거의 새로운 창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웹툰에서는 기본적으로 캐릭터와 이야기 설정을 좀 가져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는 영화와 드라마에 맞게 거의 새롭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는 영역이다 보니까 작가의 이제 능력이 중요한데 이분의 전작도 눈이 부시게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김혜자 선생님 나오는
0: 아,
1: 그런 드라마 장르를 잘 쓰시던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했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작품도 쓰신 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출과 작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원작을 모른 채 원작에 논란이 있다는 걸 알지만 연출과 작가의 손에서 잘 필터링이 되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작품을 보기 시작했고
0: 아 웹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각색이 되나 봐요.
1: 왜냐하면 웹툰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영상 매체로 특히 실사로 볼 때는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겨요. 아, 웹툰에서는 네. 허용되는 것들이 실제 배우들이 하고 있으면은 약간 저건 너무 많은데 싶은 아.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많은 수준의 각색을 거치게 되고요.
0: 네.
1: 소년 심판에 함께 했던 이성민 배우와 이제 김무열 배우가 두 주인공격의 이제 교권보호국을 이끄는 네. 역할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0: 카리스마가 네. 대단해서 이성민 배우.
1: 그리고 이게 일단 시리즈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한 에피소드에서 하나의 사건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0: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끊어서 보고 있고요.
1: 네.
0: 여기서 그렇죠. 지금 우리 얘기도 잠깐 끊었다가 네. 광고 듣고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0: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오늘 영화 대사관 우리 세윤 작가님과 함께 화제의 OTT 10부작 참교육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3: 네.
2: 아까 이성민 배우의 카리스마 얘기와 이게 10분대 그냥 한 회당 한 에피소드가 네. 끝난다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3: 그러니까 약간 마치 게임처럼 하나의 미션 클리어하고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어쨌든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하나의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한 사건을 질질 약간 길게 끄는 느낌이 아니라서 10부작이지만 호흡이 그렇게 긴 느낌의 시리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은 아마 잘 갈 거고요. 제가 보통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영화를 보러 갈 때는 내 시간을 쓸어가는 거고 집에서 볼 드라마나 시리즈를 고를 때는 내 시간을 대신 써줄 작품을 고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 이런 10부작 시리즈 같은 거를 볼 때 집에서 가령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같은 그런 드라마를 제가 볼 때의 느낌은 내 시간을 잘 좀 써줄 만한 작품을 찾는 편인 거죠. 내 의지로 뭔가 시간을 쓸 때는 극장을 가는 거고 그런 점에서 내 시간을 아주 잘 써주는 드라마였고요.
2: 네.
3: 이게 장르로 보면 그러니까 수사 활극이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2: 맞아요.
3: 범죄 도시나 모범 택시나
2: 맞아.
3: 아니면 유승환 감독의 베테랑이나
2: 네.
3: 예, 이런 장르의 그 장르적인 재미를 가져왔는데 그 무대가 학교이고 보통 범죄도시 같은 데에 범죄자로 등장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학생들이 맡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 전체적인 장르의 구조는 이제 수사활극의 장르라서 수사활극은 원래 재밌거든요. 원래 재밌는 장르라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2: 아, 그 김무열 배우가
3: 네.
2: 정말 딱인 것 같아요.
3: 이번에 드디어 인생캐를 만났습니다.
2: 아, 근데 뭐 꽤 굵직굵직한 작품에서 네. 꽤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3: 네.
2: 그게 이번에 완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3: 그죠. 그러니까 범죄도시에서의 악역과
2: 네.
3: 다른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선한 역할이 합쳐진 느낌이에요.
2: 맞아요.
3: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의 배역을 잘 만났고 제가 딱 그 작품을 보기 전부터 작품을 둘러싼 논란도 알고 있었고 호흡으로도 알고 있었고 또 찬반 논쟁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느낌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좀 신축성이 좋은 드라마라는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이렇게 고무줄을 쭉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현실에서 가장 먼 방식의 설정과 장르를 골라서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현실에서 가장
2: 가까운
3: 이야기로 돌아오는 구조예요.
2: 아, 그쵸.
3: 그러니까 교권 보호국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판타지고 그들에게 거의 초법적인 막강한 권한, 무슨 짓을 해도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도 현실에서 가장 거리가 먼 판타지이고 심지어
2: 꼭 판타지여야 할까요? 난 보면서 권위드리고 싶어요.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잘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거 교권국 진짜 좀 요즘 네. 같은 세상에
3: 네.
2: 이런 초월적 힘까지는 아니라도
3: 네.
2: 아, 정말 힘들어하는 교사나
3: 네.
2: 학부형들을 위해서라도
3: 네.
2: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던데요.
3: 그런데 이제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까지
2: 불가능한가?
3: 때려도 되느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힘없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 가장 거리가 먼 설정인 거죠.
2: 그건 맞네요.
3: 그러니까 그것이 판타지적인 설정이고 웹툰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설정인 것인데 그게 그 상태로만 머물고 끝났으면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판타지였겠죠. 근데 판타지 장르로 멀리 갔다가 결국에는 현실로 마지막에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때문에 이게 지금과 같은 좀 화제를 끈다고 생각해요.
2: 아,
3: 그리고
2: 그렇죠.
3: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계속 건드리는

0: 그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작들이 있잖아요. 네. 작가와 그리고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고 가졌던 기대와 믿음이 어느 정도 좀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해자를 응징하는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이야기까지 나아간다는 게 저는 참교육이 아무래도 잘 맞는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참교육을 만약에 그 드라마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미리 본 사람으로 조언을 드리면 1화하고 2화는 이제 기본 세팅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조금은 이게 말이 돼? 라는 순간들을 잘 넘기셔야 돼요. 특히 두 번째 에피소드.
1: 뭐더라?
0: 두 번째 에피소드 그 특성화고 아이들 나올 때는
1: 네.
0: 약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일본 학원물에
1: 맞아요.
0: 나오는 어떤 풍경들 같은 것이 등장할 때 이거 너무 만화 아니야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고깃집으로 치면 이제 반찬 세팅하고 불판 올리는 단계가 1화 2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0: 이제 드디어 달아오는 불판에 고기를 올리는 건 3, 4, 5화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0: 그러니까 3, 4, 5화의 에피소드가 가장 먼저 화제가 되고 가장 먼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특히 5화.
1: 네. 네.
0: 우리의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라고 하는 그 드라마 속의 명대사로 시작된 그 한마디가 촉발시킨 현실적인 문제들의 이야기들이 바로 네. 3, 4, 5화부터 본격적으로
1: 저는
0: 이제 시작이 돼요.
1: 3부 보다가 PTSD가 올 것 같았었어요.
0: 네. 이게 사실은 처해 있는 상황에마다 처해 있는 상황마다 저마다 다른 화에서 그런 좀 충격과 분노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뭔가 영화 속의 장면이나 드라마의 장면에 반응하는 순간에 나를 좀 돌아보면
1: 네.
0: 그 순간에 내가 반응하는 이유가 나한테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네.
0: 무언가의 결핍이나
1: 아니면 못 참겠는 거.
0: 그죠. 예, 예. 예. 무언가의 그 나의 어떤 버튼을 누르는 순간들은 사실 저마다 다른데 아마 3, 4, 5화부터 그리고 6, 7화서부터는 약간 좀 불판 갈고 두 번째 고개를 올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1: 아니 예. 저는 뭐 1화 때부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1: 뭐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까지 막 PTSD 뭐 이런 거 우는 날만큼 빠져들었다라는 게
0: 네.
1: 이거 참 어찌 됐든 잘 만든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과장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지만 그 이야기가 출발하는 현실은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이 드라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가 뭔가라도 작은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들을 품게
1: 맞아요.
0: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게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인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좋은 작품은 질문을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던진다고 만들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질문지가 아니라 답안지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교육이란 작품이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생각하면
1: 에이.
0: 아무리 그래도 애들을 때리면 됩니까? 교사의 폭력을 정당해서야 됩니까? 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음표가 없어도 그게 질문일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오늘 내가 분명히 숙제를 해오라고 말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물음표가 없는 말이지만 너 왜 숙제를 안 해왔니라는 질문인 거잖아요.
1: 그쵸.
0: 마찬가지로 이 참교육이라는 작품이 마치 답안지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제시하는 것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끌고 가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답안지가 아니라 질문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아닐까. 그래서 그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보면 14살 촉법소년의 얼굴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 별로 이렇게 중요한 좀 걸림돌이 되지 않는 드라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줘서 좀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은 자극적인 방식으로 꺼내줘야 그 이야기에 힘이 붙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1: 네.
0: 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일단 좀 꺼내준 드라마의 그 뒷 이야기들은 실제로 현실에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격하게 네. 아주 교육 문제에
0: 네. 네,
1: 고민을 많이 해주셨네요.

0: 이게 결국에는 창작자는 자기가 경험한 데서 이야기를 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한국 영화를 보면 그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억 속의 학교는 영화 친구에서 누가 보지 모아시노. 예. 말죽거리 잔혹사의 그 선생님들.
1: 네.
0: 그리고 두사부일체의 어떤 학교 시스템. 이제 그런 학교에서 이제 그 성장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풀어낸 거고,
1: 네.
0: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학교에서 이야기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이야기도 바뀐 거죠.
1: 정말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0: 네.
1: 네. 자, 그러면 이 참교육 OST 중에서 한곡
0: 네.
1: 듣죠.
0: 심플 애즈 어스라는 곡이고요.
1: 네.
0: 참교육 사운드 트랙에서 어바웃의 곡을 골라왔습니다.
1: 네.

0: 네, 참교육 OST에서 About의 Simple as Us라는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네. 이게 10부작인데 내용도 다 다르고 네. 대사 하나를 어떻게 뽑아요?
1: 그래서 고민을 했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오늘 아침에서 소개하는 이유를 좀 대신 말해줄 대사는 이게 아닐까 싶어서 네. 4화에 한 대사이고요. 네. 이게 참교육이라는 작품이 처음 알려질 때 그러니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쁜 학생들을 응징하는 내용 정도로만 알려졌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속단하는 분도 있을 텐데 작품을 보시면 이게 단순히 그렇게 이분법적인 구도로 가진 않아요. 문제 학생 얘기도 있지만 문제 교사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어쩌면 여기에 좀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교육이라는 작품을 어떠한 마음으로 만들었는지가 4화에 나오는 이성민 씨의 한마디인 것 같아서 네. 그 대사를 준비해봤습니다.
0: 들어보겠습니다.
2: 교권보호국이 아이들만 때려잡는 기관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문제 삼으니까 선생님들을 때려잡는다 하셨습니까? 틀렸습니다. 교권국은 선생 편도 학생 편도 아닌 피해자의 편입니다. 학생이 학생 역할을 하지 못해서 선생이 선생 역할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본 그 누군가를 위해 교권국은 존재합니다.
3: 여도 사측 복수라면 예 맞습니다. 법이 못하는 걸 누군가는 나서서 복수라도 해줘야죠. 그래야 피해자들이 숨쉬고 살지 않겠습니까?
2: 공평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학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어른들 모두 찾아내서 공평한 게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 몇몇 상정 못할 선생들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이 욕먹는 일이 없게 부디 어른이면 어른답게
1: 이렇게 해서
3: 선생이면 선생답게
1: 대사를 들려드리는 거고요.
0: 아니 들을수록 네. 교권국 생겼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교사 편을 들기 위한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편을 들기 위한 조직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두사부일체의 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건 뭔가 그냥 우리는 그냥 약자구나. 학생은 약자일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고 컸잖아요. 우리 뭐 잘못하면 선생님이 시계부터 풀렀으니까.
0: 그렇죠.
1: 그게 싫어서 그 시기를 거쳐온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서 그렇지 않은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정도 하고 수많은 뭐 정책들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반대로 또 가 있었던 거죠.
0: 그게 왜 중간이 없냐 이거죠.
1: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제 그동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던 것을 바로잡겠다고 했던 노력들이 이제는 또 반대쪽으로 치우쳐진 게 아닌가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면 이게 흔히 말하는 뭐 정반합이라는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정과 반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좀 합을 좀 찾아내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이 작품이 던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수사 활극의 장르를 빌려와서 이렇게 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교사 편도 학생 편도 아닌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모두에게 심어주는 거고 마지막에 이성민 씨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라도 해야 피해자들이 숨을 쉬지 않겠는가. 법이 못하는 걸 누군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실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울분들을 대신 풀어주는 게 예술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역할을 참교육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0: 참 어떻게 보면 네 그 뭐 원작에는 이런저런 좀 논란도 있었지만 네. 말씀하신 스태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 결과 뭐 지금 사실 어느 나라든 교육에 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겠죠. 지금 전 세계 비영어권 1위라는 성과가
1: 어쩌면 사실 모든 것의 시작. 일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교육은. 그 시기는 네. 그 시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0: 공정해야 되는
1: 네 그런데 그게 적어도 누군가가 삶을 끝내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드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조금 절박한 마음이 만든 사람에게만큼이나 이 작품을 보는 사람 마음속에도 다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많이

0: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저런 뭐 이거에 대한 비평이든 아니면 호평이든
1: 네.
0: 뭐 찬성이든 반대든 어쨌든 활발한 이야기를 더 많이 좀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1: 예.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마무리 해드릴게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오늘은 네, OTT 화제작 참교육 이야기를 우리 세윤 작가님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선거 때 늘 하는 거지만 교육감 후보들
4: 네.
3: 잘 모르잖아요.
4: 아, 진짜 모르겠어요.
3: 네, 그날 네. 가서 들춰보고서 뭐 미리 온 브로셔 같은 거 조금 읽는 정도인데
4: 네.
3: 정말 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좀 손 봐야 할 것들 더 이상 미뤄만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에 또 경각심 같은 것도 네. 불러주는 작품 같고요.
4: 이게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어쨌든 중요한 이슈들이니까요.
3: 네.
4: 뭐 한 회에서는 촉법, 뭐 한 회에서는 뭐 지금 사실 학교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도박이나 네. 뭐 약물 문제까지 한 회마다 지금 학교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으니 재밌게 보고 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마지막 곡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꿈꾸는 모두가 꿈꾸는 아, 저런 학교 한번 다녀보고 싶다, 저런 선생님 만나보고 싶다, 저런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 하나쯤은 마지막에 떠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 네.
4: 스크로브락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3: 아, 네. 여기는 전문 선생님도 아닌데
4: 우리 블랙 형.
3: 네. 블랙 형이 아, 음악 선생으로 네. 밴드를 양성한
4: 네.
3: 스크로브락의 메인 주제곡이네요.
4: 네, 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를 보았지만 제가 정말 다녀보고 싶은 학교는 스크로브락의 학교였어요.
3: 아.
4: 정말 만나보고 싶은 선생님이었습니다.
3: 아, 저는 근데 거기는 너무 그 밴드 멤버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4: 저는 영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나는 밴드 못 들어갈 텐데.
3: 그럼 뭐
4: 밴드
3: 돼요?
4: 못 들어가도 다른 역할 주잖아요.
3: 아.
4: 네. 그렇죠. 뭐 다른 역할 하겠죠. 네. 환경미화 하고 있겠죠.
3: 아, 환경. 자, 역시 학원물 스크로브락의 스크로브락 들으면서 여기서 작가님도 인사드리고요. 자,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50T 예원입니다. 저는 제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다 적어둡니다. 보컬이나 언어, 표정 하나까지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계급장 떼고 진지하게 피드백해달라고 부탁해요. 단점을 듣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고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노력해서 안 될 건 없다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단점과 마주하는 용기가 내일의 저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드디어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구촌을 하나로 묶은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이 됐고, 자 이제 우리나라와 체코와의 경기, 이제 휘슬이 올리기 한 10초 전 정도 되는 거군요. 지금 서로 기도를 하고 전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첫 승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승부의 세계가 이제부터 펼쳐지고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우리 다 같이 응원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번 월드컵의 공식 음원인데 여기 시작 부분에 한국어가 들렸죠.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이 부분. 예, 우리나라 이재의 목소리였고요. DNA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메건 디 스텔리언과 데이빗 게타, 이재 그리고 안드레아 보첼리. 아주 세계적인 가수들이 모여서 DNA라는 제목의 공식 주제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로 시작을 했고요. 예. 현재는 지금 체코와 우리나라의 경기가 멕시코에 있는 그 시티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올려고 했는데 이게 2002년 이후에 입을 기회가

0: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오늘만큼은 이제 분위기상 빨간 옷을 입어주자라고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마음만 이렇게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축구 중계가 아닌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죠? 뭐 어떤 이유로 축구는 못 보시고 라디오를 들으셔야 되는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그냥 축구 얘기 말고 그냥 평온한 금요일을 보내고 싶은 분도 계실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냥 저랑 같이 음악 들으시면서 간간이 월드컵 소식 전해드릴 거니까, 아, 오늘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경기 시작돼서 아직 뭐 결과 같은 걸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긴다. 예, 그러면은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의미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바나나 우유를 쏘겠습니다. 한 30명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재미 삼아서 이렇게 스코어 맞추는 그런 게임 같은 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팀만 해도 뭐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긴다, 1대1을 비긴다, 뭐 4대1까지 우리 저 막내 작가는 4대1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네 골을 넣을 수 있다면 지금쯤 한골 넣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지금 아주 중원에서의 쟁탈이 아주 정말 뜨겁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익사이팅하고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하시죠.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날, 온 국민이 공 하나에 다 모두가 다 응원하는 그런 날이 참 됐으면 좋겠군요.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6: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지금 첫 경기를 치르고 있는 체코. 체코의 아주 유명한 음악인이 있죠.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인 드보르작.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라는 그 연주곡을 한 곡 좀 들으시면 어떨까요? 네, 나는 음악으로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을

참 평화로움이 음악을 통해서 느껴지네요. 지금 뭐 멕시코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참 평온한 상태입니다. 체코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체코를 대표하는 음악가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1894년 여름에 쓴 작품이라고 하는군요. 예, 정말 명곡은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원하다, 불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0629님 문자 주셨어요. 제가 근무하는 약국에는 TV가 없어요. 근데 건너편 시장에서 단체 축구 응원 중이라 경기 상황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우와! 이야! 아깝다! 뭐 이런 전부 박수치고 뭐 이런 게 생생하게 느껴지죠. 혼자 TV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몰려서 같이 그냥 예, 군중 심리가 그럴 때 필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같이 뭐 337 박수도 치고 지금 거리 응원 너무너무 많이 할걸요. 이곳저곳에서 뭐 이를테면

그러면은 그 브라운관 그 영상의 화면이 얼마나 크냐 사이즈에 따라서 그 모이는 그 숫자들의 비례할 텐데 어쨌든 가능하면 모여서 함께 경기를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승리.

우리나라 경기들 있는 것마다 다 스케줄마다 가서 보고 하시는 그런 열정과 열기 정말 높이 삽니다. 그런 분들 혹시 주변에 계시거나 나 지금 직관 중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들을 리는 없겠다, 그지? 지금 축구 보느라고 정신없을 텐데 혹시나 떠나신 분들 가족을 멀리하고 직관하러 떠나신 분들 계시면은 소식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축구에 빠져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힘내서 골 차자. 힘내서 축구하고 골 넣자는 그런 힘이 되는 노래 두곡 전해드릴 거예요. Imagine Dragons의 Believer.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연 이틀 동안 부산에서 공연 예정인 BTS Dynamite.

BTS, Dynamite. 오늘하고 내일 부산이 그냥 들썩들썩 하겠는데요. 그 열기가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BTS의 오늘 공연이 대한민국 축구 1승 축하 공연이길. 대한민국 하면서 다이너마이트 빠방 빠방 빠방 빠방 빰빰 빠람빰. 그게 현실로 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눈으로는 TV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우리 대표팀 몸놀림이 전체가 다 가벼워요. 그리고 슈팅도 많이 하고 있고 아주 진짜 이 졸전이 아니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득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선수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슈팅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선주 씨, 이혜정 씨, 움직임 좋아요. 현수 씨.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오늘 학교에서 축구 보여준다고 신나면서 등교했어요. 예. 학교에서 다 한채로 예, 수업 이것만큼 좋은 수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김현희 씨 맞습니다. 아. 그런 뜻에서 제가 응원가 한 곡도 라이브 버전으로 붉은 노을 이건 저 붉은 악마들 위해서 뛰는 거예요. 다 같이 뛰면서 이 노래를 함께 하는데 라이브 버전으로 듣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현지 스코어 0-0. 2026 월드컵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체코와의 첫 경기가 진행 중인 지금 시각이 11시 반이 조금 넘었는데 경기가 펼쳐지는 멕시코는 저녁 8시 반, 체코는 새벽 4시 반이니까 체코 사람들은 오늘 좀 잠 좀 설치겠는데. 월드컵 그 열풍이 예전만 못해. 옛날엔 진짜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2002년 월드컵 때 아주 행복했던 사람일 거다. 그때 우리는 그런 걸 처음 겪었다. 살다 살다 이런 재미가 있나? 온 국민이 하나 돼서 매일 밤 에너지를 빵빵 떠뜨리는 그런 기분이랄까? 1990년 여름 제일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나요? 그러면은 2008년 6월에는 누구랑 제일 친하게 지내셨나요? 아니 작년 여름, 작년 이맘때 뭐 하셨습니까? 누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나 뭐 했지? 가면서 그 시절 내가 뭐 했나 싶지만 2002년 6월에 뭐 했냐 물어보면 그때 나는 말이야 하면서 뭐 다들 할 얘기가 너무 많을 만큼 그해 여름은 사진처럼 선명하다.

2002년 검은 말띠에 태어난 애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인이 될 만큼 아주 참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때 대표팀 주장이었었던 홍명보 선수는 대표팀 감독이 됐고 그때 춘천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던 손흥민 어린이는 대표팀 주장이 됐고 그때 나는 오늘의 내가 되었구나. 우리나라와 체코의 현지 스코어는 아직 0-0. 참 많은 게 변했지만 우리나라가 이기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지 아니한가?

2026년 월드컵 주제곡입니다. 우리나라 그 블랙핑크의 리사, 또 애니타, 레마가 함께한 Goals, 예, 들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나는 점점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가족 다 같이 광화문에 직접 가서 그 많은 인파와 함께 같이 뛰고 울고 웃고, 예, 땀 흘리고 하나가 됐었던 그 장면이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감동스러운, 우리 생애에 몇 안 되는, 예, 그런 장면들 연출했었죠. 이수키 씨. 그때는 차에 막 올라가서 응원하고. 왜 차에 올라가서 그거 찌그러지면 그거 어떡하려고. 거기서 막 그 빨간 그 유니폼들 입고,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은 막 이제 약간 그 수영복 비슷하게 그걸 그저 리폼 해가지고 입고 막 뛰고 그랬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아파트에서 밤새 소리 지르고 막 그래도 다 용서가 됐었던 그날이 기억이 난다는 정문준 씨. 그때 제가 만삭의 산모여서 주변에서 축구 보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서 숨 죽이고 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와 함성 들리면은 TV 틀어서 축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박정희 씨. 네. 아, 2002년. 지금은 2026년입니다. 현재. 오늘의 이 현재, 이 2026년에도 뭔가 감동스러운 것들이 연출이 돼서 훗날 기억에 추억할 때, 아, 2026년 잊을 수가 없는 해였어, 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체코하고 열대기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중이고, 전반이 아직 끝날려면 멀었지만, 예, 지금 뭐 첫 경기라서 그런지 서로 뭐 모든 두 팀이 다 좀 약간 경직되어 있고, 그리고 열띠게 지금 주고받고 공방하고 있는데 너무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골은 어느 쪽에서도 터뜨리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예, 이렇게 중계를 해드리죠. 라디오 끝나기 전에 한 골 넣는다? 천선희 씨? 그럼 1대0이 되는데 그게 우리 쪽에서 넣는 거겠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2대0으로 이겨야 돼. 제가 2대0 걸었거든. 그래서 간식 얻어먹어야 되는데 2대0 되려면은 전반에 한 골 넣고 후반에 한 골 넣고 이 작전이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방송은 12시에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이긴다? 예. 그러면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30분에게 바나나 우유를 전해드릴 겁니다. 리그 애슬리예요. 예, 계속 오늘 응원가들이네요. Never gonna give you up.

인저리 타임이 좀 남아있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전반 45분이 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인저리 타임으로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체코와의 월드컵 첫 번째 경기는 이렇게 서로 탐색을 하고 불꽃 튈 정도로 중원 싸움이 아주 이어졌었던 그래요. 팽팽한 체코도 만만치 않은데요. 조직력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대한민국 팀들 진짜 또 그 붉은 악마의 그 기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감동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혹시 끝나게 되더라도 이제 탐색 끝났으니까 후반에는 아마 정말 골 사냥을 위해서 양 팀 혈전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보면서 아프리카의 토토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지쳤을 때 챙겨듣는 곡이라고 김희선 씨가 신청한 곡이었고요.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 지역은 아니지만 북중미 이제 월드컵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중미라고 했을 때 지리적으로 이제 쿠바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쿠바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중미를 대표하는 목소리의 한 곡 듣겠습니다. 카밀라 카베요. 그리고 에드 시런이 함께하는 밤밤. You said you hated the ocean, but you're surfing.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하, 이거 후반전은 우리가 전부 모여서 같이 응원하고 어? 경기 보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거든요. 이제 스튜디오를 떠나야 되는데 어디 가서 또 보고 있겠죠. 아, 그래요? 지금 도로에 차가 거의 없답니다. 길에 사람이 안 다녀. 아마 차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동 중이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체코와의 경기는 0-0으로 전반전이 끝난 상태고, 이제 휴식 타임 끝나고는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후반전에는 더 피터질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 첫 경기고 무조건 다 이겨야 되니까 모든 그 에너지를 다 쏟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응원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날씨도 괜찮잖아요. 여러모로 기분 좋은 Feel so good. 예, 좋은 느낌의 금요일 보내십시오. James Brown, I got you.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광고 김신영입니다. 2000님의 사연입니다. 영화배우 키아누 리브스의 말이라고 하는데 멋지네요. 우리 중 누구도 이곳을 살아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자신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햇살 속을 걷고 바다에 뛰어드세요. 존 윅의 말이라 그런지 예, 더 와닿네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완벽한 때라는 건 없죠.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자, 6월의 불금 놓치지 마십시오.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종의 문곡 김신영입니다. 금쪽같은 금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싸이의 Right Now. 예, 우리가 지금 안 하면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무더운 여름도 예, 겨울이 되면 그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을 되게 그냥 만끽하세요. 예, 중요한 건 만끽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예, 맛있는 음식 뭐 늘 같지만 오늘 너무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한 끼 먹으면 또 행복하잖아요. 예, 행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 오늘 또 3, 4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고막 힐링 타임이죠. 요것도 미루면 안 됩니다. 노 뮤직 노 라이프 볼륨업 부탁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9: 딱

0: 시키는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Dirty pop.
3: Yo. BT. 금일은 팝송 금팝. What's the deal with this pop
4: life and when is it gonna fade out? 자, 불금의 맛보기 감백이 금팝, 또 몇몇 분들이 대낮에 백캠, 어린 배철수, 요요 배철수, 요철수라고 하는데요. 배철수 씨는 좀 깡말랐었어요. 예, 요즘 대세 뼈말랐는데, 아, 이분은 항상 대세였다. 예, 또 말씀드리고, 아, 일단 저의 추천 팝, 요즘에 막 요즘 노래도 하고 뭐 2000년대 초반 노래도 하고 마이클 잭슨 그 영화 덕분에 또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또 많이 띄워드렸는데 요 노래는 그 약간 뭐라 그럴까 요 시기에 딱 맞는 노래는 아니지만 제가 원래 진추아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진추아 하면은 이제 원 서머 나잇이 굉장히 또 유명하죠. 예,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피아노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고 아 정말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했었는데 그 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배우면서 작곡도 할 수도 있고 작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학교 때인가요? 예, 한 15살, 16살 때 그때 그 나라에서 그 했던 무슨 소녀 가요제인가? 뭐 예, 뭐 아무튼 그 가요제에 이제 입상을 하면서 굉장히 또 유명해졌었죠. 예. 그래서 진초의 원서머나에서는 사실 너무 많이 들었고 저는 그레듀에이션 Tears라는 곡이 있습니다. 예, 요 곡이 되게 진추아 씨의 그 명곡이에요. 예, 명곡 중에 하나인데 저는 요 노래 한번 추천해 봅니다.

네, 그래디에이션 티어스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진추아 씨의 노래예요. 예, 그리고 한 얼마 전인데 얼마 전에 진추아 씨가 한국에 오셨었어요. 원래 결혼하자마자 한 24살에 결혼하고 은퇴해서 이제 사업가 이제 자선사업가 예 이렇게 사셨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내한 공연도 했었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예, 맞아요. 이때쯤에 7080 콘서트 7080에 또 나오셨었다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금팝 여러분들의 오다사연으로 퀴즈 메이킹하는 시간이죠. 오늘 주인공은요 우리 0001번님 신디 이왕 다 주는 퀴즈 좀 짧은 제목으로 내주시면 안 되나요? 영타치기가 힘드네요 라고 한글로 치세요. 갑자기 또 영타를 외쳐요. 예, 이렇게 급한 와중에. 예, 한글로 치시면 돼요. 그리고 팝송 퀴즈지만 저는 한글 대환영입니다. 저도 잘 영어 몰라요. 잘 못 읽고. 예, 심지어 영어 오타로 보내셔가지고 예, 또 아차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정답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글로 예, 가자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직독직해 퀴즈 나갑니다. 이 노래는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저스틴 비버가 2021년에 발표한 정규 6집 싱글인데요. 다니엘 시저와 기비양의 피처링이 또 있었고 제64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 레코드상 올해 노래상을 수상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피식대학의 한사랑 산악회에 굉장히 아주 또 그 선생님께서 예, 선생님 출신의 그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또 이용주 씨죠. 예, 이용주 씨가 커버를 하면서 인기몰이 했었죠. 직독직해를 하자면 아주 짧습니다. 복숭아들. 예, 복숭아들입니다. 예, 이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며 저스틴 비버의 복숭아들 듣고 올게요.

네, 저스틴 비버의 복숭아들 듣고 오셨고요. 자, 직독직계 퀴즈 정답은요. 바로 피치스입니다. 피치스. 예. 복숭아들. 예, 요 노래 굉장히 또 크게 사랑을 받았었고요. 저희 또 당첨자 예, 10분 추첨해 가지고 건강 유산균 보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귀한 신청파 만나 봐야죠. 우리 이혜정 님. 저는 두아리파가 참 좋더라고요. 최근에 결혼식 사진을 올렸던데 두아리파도 손톱깎이 쓰고 제자리에 안 뒀다고 막 싸우고 그러겠죠?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예, Don't start now. Come on이라고.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예. 뭐, 예. 애기들 말안 들으면 말안 듣는다고 또 뭐라 할 수도 있고, 미안해 할 수도 있고, 감정이라는 게또 있죠. 예. 근데 두아리파도 치약 다 쓰면은 잘라가지고 그 안에 파서 다시 쓸까? 예. 그런 생각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리고 두아리파도 건식 화장실을 쓸까? 예. 물기, 그러니까 해외분들은 보통 대부분 건식으로 쓰긴 하는데 아니지. 거긴 또 일하시는 분이 계시겠지? 예. 상주하시는 분이 또 계시겠지? 예. 우리는 뭐 우리가 다 쓴다까지도 말씀드리고. 아, 두아리파. 예. 일단 결혼 축하드리고. 저기 누구지? 테일러 스위프트도 지금 뉴욕 무슨 가든 거기서 하잖아요. 예. 그돈 거의 한 몇천억 든다고 하는데 예. 일단 뭐 남의 나라 얘기니까.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그리고 7951번님. 요즘 일도 잘안 풀리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부리는 저 자신이 한심하네요. 뜨거운 여름을 앞둔 이 시점에 리플래시가 필요한가 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니 에너지 채울 수 있도록 뮤직 부스터 부탁드립니다. 아, 레드 제플린의 이미그런트 송. 예, 다 같이 부릉부릉 해봐요. 라고. 아, 그렇죠. 이게 요즘에 뭔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일이 술술 안 풀리지라고 생각하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늘 우리가, 예, 일사천리. 우리 신호등도 세개 있어요, 불이. 예, 빨간불, 그리고 주황불, 초록불이 또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있잖아요. 말해 뭐합니까? 예. 쉴땐 쉬고, 멈출 땐 멈추고, 갈 때도 가는 게또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진짜 계획으로 다 되잖아요? 그럼 다 보자. 계획 난리 나지 뭐. 예. 막 나사 가 가지고 막 외계인도 만났다가 막 난리 나지. 예. 그럴 수 없다. 예. 다 잭슨왕 된다. 지금 잭슨왕 있는 거 봐봐요. 계획대로 가지 않아요.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면서 노래는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그리고 레드 제플린의 Immigrant Song 듣고 올게요.

네, 여기서 팝송 한 곡 더 듣죠. 예, 웨스트라이프입니다. You let me out. 지구 저 지구. 예, 다음은 예, 웨스트라이프에게 예, 맡길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소식 듣고 선물 타고 그날 퀴즈. 우리 선생님들, 우리 김신영이가 또 인심 넘치는 걸로 또 어디선 안 빠지거든요. 라디오계의 큰손답게 근황 소식과 선물 넉넉히 앵겨드리고 있죠. 아, 첫 번째 도움 친구 우리 오 작가님 나와주세요.
11: 네, 첫 번째 문제 청취자들의 근황 퀴즈 드립니다. 1908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여름이니까 액세서리 장만하려고 알아보는데 요즘에는 골드도 아니고 실버도 아니고 이 보석이 유행이라네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가락지가 하나 있는데 꺼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이 보석은 특히 동양에서 최고의 보석이라 여겨져서 동양의 다이아몬드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주로 푸른 녹색을 띠고 빛

0: 시라고도 불리는 이 보석의 이름은 뭘까요? 1번 루비, 2번 호박, 3번 옥.
1: 자, 정답은 어디로 보면 될까요?
2: 문자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요금이 빠지는 문자샵 8000번 활짝 열려있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요, 프리, 공짜, 공짜입니다. 오예!
1: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며 힌트송 들어봐야죠. 예. 유성은 피처링 배치기죠. 예, 비 오케이 듣고 올게요.

0: 네, 유성은의 BOK, 예, 배치기까지 또 함께 했죠. 동양의 다이아몬드, 빛이라고 부르는 보석의 이름, 정답은 바로 3번 옥이었습니다. 최근 옥으로 만든 액세서리들이 또 유행하고 있어요. 예, 힙합 하시는 분들도 옥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로에 가면 옥반지를 찾는 2030 손님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도 사실 금 사기 또 힘들죠. 은 사기 또 힘들고 그에 비해서 또 저렴하면서 포인트 돼가지고 많이 차고 아 이렇구나. BTS B씨가 공연 때 옥반지 착용해가지고 이래서 이제 예, 반 야. 또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옥이 있는 것 같은데. 예, 하나 또, 한번 또 뒤져봐야 되나. 옥 있어, 확실히 있어. 나 있어, 있어. 왜냐, 답이 뭐 오르자 할때옥 있어요. 옥 하나 뭐 있었는데. 예, 또 급하게 또 다시 한번 꺼내봐야 되겠네요. 당첨자 추첨해가지고 보스크림 보내드리면서 다음 퀴즈 도움 친구 바로 집순이.
1: 네, 두 번째 문제는 N년 전 오늘 퀴즈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1982년 6월 12일에는 500원짜리 주화가 최초 발행되었는데요. 500원 동전에는 학이 새겨져 있고요. 100원에는 이순신 장군, 50원에는 벼, 10원에는 다보탑이 새겨져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동전에서 그림이 새겨진 면이 앞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자,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응,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 끼지 말고 많이 보내주셔.
0: 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블루밍.

네, 아이유의 블루밍 듣고 오셨고요. 동전에 그림이 있는 쪽이 앞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예, 대부분 나라가 그림이 있는 면을 동전의 앞면으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조금 있긴 한데 가장 유력한 썰로는 과거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림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예. 아라비아 숫자가 또 예, 있기는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뭐 학은 500원이야. 예, 뭐는 뭐야. 예전

0: 예전에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문맹률이 뭐몇 퍼센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죠. 예, 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당첨자 추첨해가지고 건강유산균 보내드리고요. 자, 다음 퀴즈 도움 친구 박돌이.
1: 네, 세 번째 문제는 스포츠 근황 퀴즈 드릴게요. 6월 11일 목요일에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이 나라까지 총 3개 국가가 공동 개최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코코의 배경이자 나초, 타코의 나라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멕시코, 2번 자메이카, 3번 쿠바.
0: 자, 정답 보내주실 곳 안내해 주시죠.
2: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면서 바로 코코 OST죠. Remember Me 노래 듣고 올게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0: 프랑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네, 광고까지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애니메이션 코코의 배경이자 나초 타코의 나라. 바로 정답은 1번 멕시코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이렇게 3개국이 예, 또 함께 하고요. 그리고 멕시코는 주로 이제 고지대여서 일단 환경 적응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선수들도 예, 멕시코 예, 갔고 그리고 뭐 고산 지역은 옥수수가 많죠. 예, 강원도도 그렇고 예, 구황작물이 좀 많죠. 예, 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당첨자 추첨해가지고 속옷 세트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퀴즈 도움 친구 새로운 도움 친구입니다. 문영 피자님. 아,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문영 피자입니다.
1: 예, 일단 정의에 지금 거의 뭐 일주일 정도 하셨잖아요.
2: 네.
1: 정의 온 소감을 다섯 글자로.
2: 90년생 옴.
1: 아, 90년생 옴. 아, 그러네.
2: 제가 이제 정호의 만곡 예. 연출 중에 처음으로 이제 90년대생이거든요.
1: 와, 그러네.
2: 제가 이 90년대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제가
1: 확실히
2: 선생님들께
1: 보여드렸다.
2: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근데 여기 지금 95년생도 있거든요. 작가님 중에. 근데 작가님이 우리화가 돼버렸어. 제발 젊어지길 바라면서. 예, 자, 마지막 문제. 문화근황 퀴즈 바로 내주시죠.
2: 네, 이번 달에는 K-POP 걸그룹 최초로 이 그룹의 기념 우표가 발행되는데요. 2016년에 데뷔해서 휘파람, 붐바야, 뚜두뚜두 등등 히트곡을 가진 4인조 걸그룹, 이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이에요.
1: 네, 정답 어디로 보내면 되죠?
3: 세세, 마이크 체크. 정희 선생님들 들리시나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샵 8000번 활짝 열어놨고요. 미니 뭐라고요? 공짜, 프리. 여러분의 사연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네, 정답자분들은요 텀블러 세트 보내드리고요. 이게 이 걸그룹의 최초, 그러니까 K-POP 걸그룹 역사상 최초로 기념 우표가 나옵니다. 기념 우표, 과연 기념 우표가 나오는 이 걸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3부에 발표를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노래는 지드래곤의 블랙 그리고 에이핑크의 리멤버 이걸 섞어보세요.

0: 보조 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 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케이스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맥에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작합니다.
1: 정화의망국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2부에 내드렸던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K-POP 걸그룹 최초 기념 우표를 발행하는 팀의 이름, 정답은 바로 블랙핑크. 블랙핑크였습니다. 예. 그 K-POP 중에 이제 BTS가 그 전에 이제 기념 우표를 발행을 했었고, 걸그룹은 최초입니다. 블랙핑크가. 예. 자,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 김영창 선생님

여러분들의 선곡으로 꽉 찬 시간이죠. 노 뮤직 노 라이프로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 볼륨업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노래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예, 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뭐.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잠남.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해방국 6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 크림,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로지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음악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 김영창 정희 선생님들의 뮤직 토크 타임. 노 뮤직 노 라이프. 컴퓨터에 약한 김신영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사연들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다 찾아본다라는 거 강조해보면서 정희 홈페이지 방문에 우리 또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한다정님, 본격 육아 월드에 입성하니 찰랑거리는 긴 머리는 사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가 제 머리카락을 꽉 잡고 안놔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15년 만에 신디처럼 귀밑 3cm 단발로 변신! 근데 단발 머리 좋아요. 머리 감고 말리는데 3분 컷이거든요. 모든 육아맘들의 헤어스타일을 응원하며 자이언티 양화대교 신청합니다. 라고. 아 그럼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새쌍둥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잘라요. 예, 집에서 탁 이제 예, 이 머리 예, 머리 탁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예, 머리 이제 셀프로 셀프 이발하는 거죠. 뭐 그렇죠. 애기들이 그 깐난 애기들이면은 악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꽉 잡고 돌리잖아요. 띠문이 하면서 세상 무해하게 그렇게 돌리는데 진짜 아픕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풀파워로 갑자기 예 나기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맞는 거지. 예 또 어쩔 수 발로 차이는 거는 뭐 예 발로 얼굴을 차요. 예 아 예 언더윅스 이런 거 다 체크해 보시고 예 여러분들 예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우리 한땡땡님, 아이를 간절히 기다린 난임 부부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광주까지 왕복 2시간 거리의 병원을 오랜 기간 다녔는데 마침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소중한 아이 달콩이가 생겼거든요. 임신 준비하면서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준 신영 언니에게 제일 먼저 소식 전하면서 수많은 난임 부부에게도 달콩이의 기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우리 달콩이 생겼구나. 아유 이뻐라. 저기 달콩이 저기 언제 나와요? 예예 예. 미리 얘기해줘요. 예 있어요. 그 엽잔 베개가 있거든요. 애기들 두상이라든지 이런 거 예 이런 거 내가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달콩이 화이팅! 예 또 국민템 있어요. 예 요즘에 국민템들이 또 제가 4년 동안 뭘 배웠겠어요. 국민템들 내가 싹 다 해도 해놓을 테니까 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정말 결혼은 안 했고요. 예 출산도 해본 적이 없지만. 육아 전문 방송입니다. 예, 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아, 정말 정말 매우 축하드리고요. 저희 노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그러니까, 얘기 나면은 이제 단발머리를 자르시면 되고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까지 듣고 올게요.

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그리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까지 듣고 오셨고요.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분은 김보배님. 신디, 선 부탁합니다. 제 사연 속사포 뽕짝으로 읽어주세요. 저는 모임에서 낭독하는 시간만 다가오면 사시나무처럼 떠는 ISFJ입니다. 주변 시선이 의식돼가지고 등 뒤로 식은땀이 졸졸 흐르고 염소 목소리로 랩하듯이 속사포로 읽고 주저앉는데요. 다음 모임부터는 목이 쉬었다고 거짓말하는 게 정답일까요? 신청곡은 제게 위로가 될수 있는 노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거는 위로가 필요 없죠. 예. 앞선 부탁을 하셨는데, 저 아시죠? 그 정어임한곡, 우리 정선희 선배가 이제 DJ였을 때 제가 화요일 코너 게스트로 홍경민 씨가 한달 콘서트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살짝 메꿨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서울 성북구의 A씨의 사연입니다 하면서 정말 긴 사연들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난독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순간 조용하고 순간에 이거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믿어주셨잖아요. 정선인 선배가. 그리고 그 라디오 게스트였던 제가 정호희만국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주에도 갔는데 지구 안에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천천히 읽어요. 말은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사연을 천천히 읽는 이유는 저만의 방법을 습득을 한 거예요. 터득해서 천천히 읽는 거. 예. 당연히 뭐한 달, 두 달에 끝날 얘기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천천히. 예. 그렇다면은 그 노래 있잖아요. 한 걸음 더 어찌구 저찌구 어찌구 저찌구 아냐. 아, 윤상 씨의 노래예요? 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가 있다. 예, 막 호도도 떨리잖아요. 저는 아예 학교를 안간 적도 있어요. 예, 날 시킬까 봐. 예, 다 똑같습니다.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5377번님 라이온즈 찐팬 신디 혹시 미국 메이저리그도 봅니까? 김구라 씨는 한국 야구 안 보고 메이저리그만 잘 아시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요즘 바람의 손자,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예. 이정우 선수, 샌프란시스코죠? 아, 날아다니잖아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 타율 1위하게 생겼습니다. 최고, 최고. 그래서 제 신청곡도 레드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크으. 지금 뭐, 예. 지금 기록을 지금 거의 지금 갈아엎었어요. 예. 거의 뭐 지금 뭐 5타수 4안타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장내 홈런 그때부터가 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장내 홈런. 예. 내가 또 알지. 예. 아, 예. 또 여러 지금 스포츠 스케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예. 또 올해 아시안 게임도 있잖아요. 그쵸? 아시안 게임. 아닌가? 아시안 게임 있죠? 올림픽인가? 아시안 게임이잖아. 아시안 게임. 아,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지금 뭐 하나 놓고 가야 되는데 난 놓치지를 못하겠어요. 예. 아, 이러다가 진짜 라이온즈 지금 놓기 1부 직전이에요. 예. 정말로. 예. 으름장 2장 드립니다. 예. 다들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부상 없이. 예. 부상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래는 우리 김보배님의 위로성이 아니고 앞으로 김보배님이 나아져서 다른 친구들이 또그 고민이 있을 때이 노래를 또 예, 내리사랑으로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9: 둘, 셋.
10: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11: 얘들아 튀어라.
12: 얘들아 튀어라.
13: 이거 뭐예요?
14: 고마 라이즈도 인정하는 라디오. 정말 희망과 아이가 맞지?
13: 그럼요. 라디오계 무한 도전.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나이스.
15: 신디 좋아한다? 아닌데, 라이즈는 사랑하는데.
16: 라이즈랑 같이 들어줄 거지? 약속. Will you be with me every day at 12? Promise.
13: 정우의 희망곡. 무야호.
17: 오케이.
18: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마라. No music, no life. 자, 우리 선생님들과 토크 미끄럼도 타고 뮤직 템스탠벌린, 예, 그러니까 팡팡이, 예, 팡팡이, 방방이. 아니, 트램벌린을 왜 또 적어요? 우리가 언제 트램벌린이라고 했다고? 방방이, 뮤직 방방, 예, 뮤직 방방 탈게요. 가끔 우리 다들 국문과 나왔거든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우리 오 작가님은 저기 아랍이에요, 아랍 쪽. 아, 이란이에요. 미안합니다. 예,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아, 자꾸 영어를 자꾸 쓰고 있어요. 좀 많이 답답합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예.

우리 뮤직 토크 타임. 예, 신청곡도 들어보고 사연도 또 한번 만나보는 시간이죠. 2588번님, 타블로시 딸 우리 하루양이 라이즈 신곡 작사가가 됐대요. 맞아, 이거 기사 났잖아요. 심지어 철저한 블라인드 심사에서 언니 오빠들을 이기고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정의에 문자 쓰는 것도 힘든데 대단합니다. 문예 창작과 나온 아빠 재능을 제대로 물려받았나 봅니다. 아, 문창가 나오셨구나. 오, 그래요? 신청곡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아, 근데 이게 첫 작품이 아니래요. 우리 하루양이. 아, 키키 노래도 썼어요? 그래도 아빠가 옆에서 계속 곡 작업을 하거나 이런 걸 봤으면은 그게 굉장히 또 익숙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키키 노래도 쓰고. 우리 하루가 진짜 어렸을 때 봤는데 DMC 페스티벌에서 그렇게 이모이모하고 찌만해가지고 학교 안 들어가고 학교도 안 갔지. 그때 7살인가 6살인가 그랬는데. 예,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강혜정 언니가 나 복댕이가 들어왔어 해가지고, 예, 우리 하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 정말 그 MBC 라디오의 고인물로 쭉 살고 있었다. 예, 말씀드리고요. 아, 9734번님, 새로 생긴 빵집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빵이랑 커피 사러 잠깐 다녀왔거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세땀이 줄줄 납니다. 진짜 여름 시작인가 봐요. 신디는 맛집을 위해 얼마나 걸을 수 있나요? 한 100보? 휘성 인썸니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맛집 저는 걷지 않죠. 예, 키로메타를 가죠. 예, 키로메타. 만약에 정말 장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 간절해. 근데 이 서울 경기권은 없어. 강릉 가야죠. 예, 강릉이랑 동해 가야죠. 그리고 뭔가 좀 정말 싫은 가리비 있죠. 가리비. 가리비를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또 영덕 쪽 가야죠. 예, 영덕이나 이런 데 가야지. 예. 맛 쪽에가 정말 정말 막 간절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저기 대전 가야죠. 대전 쪽이 서해 쪽 가야지. 예. 맛있는 거 많아요, 선생님. 예, 세상에 맛있는 거는 천지예요, 천지. 예,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저기 저는 톨비까지 낼 준비 다돼 있어요. 예, 하이패스로다가 저는 다 갑니다. 몇 보라뇨? 그냥 며칠 갈 수도 있어요. 그 비빔당면, 부산의 비빔당면에 꽂혀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한 3일 살았죠. 예, 그 구포시장 안에 있는 거 있어요. 예, 맛집 하나 있다. 또 말씀드리고 먹지도는 진짜 여러분 저는 너무 많아요. 예, 어디에 새집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디엔 이게 맛있고 저기엔 저쪽으로 가서 몇보 걸으시면 여기가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한번 그려보겠다. 예, 말씀드려보면서 에픽하이의 럼럼럼 그리고 휘성의 인썸니아 듣고 올게요.

에픽하이의 럼럽럽 그리고 휘성의 인썸니아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쭉 만나볼게요. 우리 4305번님. 신디, 제 여자친구가 정말 신디 같아요. 무미건조. 저는 같이 놀러갈 때 커플룩을 맞춰서 입고 가고 싶은데요. 부끄럽다고 안 입고 깨톡도 이모티콘 가득 넣어서 보내도 필요한 말만 하고 제 로망이 꽃선물을 받아보는 겁니다. 제 로망을 담아서 2개월에 더 로맨틱 신청할게요. 라고. 무미건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효율주의. 효율주의. 예, 효율주의. 커플템 양말? 예, 양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양말. 예, 양말. 양말, 저 하얀, 흰색 양말 좋아하니까, 흰색 양말. 예, 그니까, 몰라요. 예, 근데, 차라리 할 거면 그냥 흰색 양말. 예, 그게 좋고, 그 다음엔 거의 없습니다. 커플 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티가 안 나야지. 예. 아우, 그니까, 색감이 좀 비슷해도 메이커가 똑같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또 있죠. 아유, 약간 간지러워요, 그런 거는. 예. 아, 꽃. 저는 꽃 선물 받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냥 좋은 데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굿즈 사고 예 이런 거 사면서 이것저것 보고 뭐 남자친구 모자도 한번 예 봐주고 신발도 한번 봐주고 이런 게 재미지 뭐 예 영화관 가가지고 뭐 이제 그 영화 굿즈 예 이런 거 이런 거는 괜찮지 이런 거 굿즈 키링 조만한 거 예 그것도 다른 모양으로 사야죠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샀다. 이 정도 하면 되죠. 그리고 이모티콘 보내면 우리가 뭐 거기서 뭐 해설 다 해야 됩니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응응 하면 이제 안 거잖아. 예, 안 거잖아. 예, 그러면 됐다. 마음은 되게 깊을 거예요. 예, 저와 같다면 마음은 깊다. 예, 말씀드리고 2127번님 첫 아이 육아 중인데 쉬운 일이 아니네요. 특히 아이 이유식을 위해서 요리 재료들 그램수 정확하게 재고 레시피도 꼼꼼하게 정도를 한다니까요. 원래 음식은 손맛인데 아 신디 집에서 계량컵에 저울까지 사용하는 건 좀 아니죠? 거짓말 이러면 배신이에요 라고 신청곡은 올데이 프로젝트의 원몰타임 제가 계량을 하겠습니까? 저 음식하는 거 보셨잖아요. 대충 집어넣습니다. 예. 그리고 요런 거 있잖아요. 우리 또, 우리 할미가 된, 예, 우리들의 엄마, 예, 우리들의 엄마 세대에서, 뭐, 이유식 뭐, 몇 그람, 막 이거 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우, 진짜, 유난이다, 정말. 유별나다, 유별나. 아, 그냥 먹여. 그러면, 엄마, 이게 뭐, 염분이 어쩌고, 어쩌고, 소고기가 어쩌고, 저쩌고. 아우, 됐어. 야, 넌 그냥 국밥 먹었어, 어릴 때. 아 그래도 요즘에도 안 된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엄마들한테 할미들한테 많이 혼나더라고 내 주변도 예 할미들한테 많이 혼나고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것도 많이 주워 먹던 친구가 그렇게 또 계량 스푼 계량 컵 그리고 그 무게까지 재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 또 달라 예 또 달라요 또 달라 예 그러니까 첫 아이니까 예 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사랑을 최대한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음식 뭐 계량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 그러니까 말을 계속 많이 해야 돼. 아가 오늘 저기 해가 떴네. 해가 반짝반짝인가 아니면 진하게 됐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참고로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 미혼이고요. 출산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육아는 정말 전문이다. 예. 막히면 요즘 친구들이 요즘 출산율이 나쁘지 않아요. 대만이 지금 꼴찌고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꼴찌 바로 뒤로 지금 붙어있는데 친구들이 요즘에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요. 밤에 육퇴 끝나고 나서 선배님 100일이 지났는데요. 그래가지고 100일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언더윅스 지났니 안 지났니? 그 짜증기가 와 그냥 재워 분리수면 했니? 선배님 안 했는데요. 그래 옆잠베개 사 옆잠베개 사고 뭐 요거 사고 이러면 되지 뭐 예.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템이 또 있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혼자 로맨틱해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 로맨틱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예, 2개월의 더 로맨틱 그리고 올데이 프로젝트의 원몰타임 듣고 올게요.

0: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어머니 손아 어울이라 초다른 날.
6: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단옷날 그네 뛰는 모습을 그린 그네 뛰는 소리입니다. 좋은 옷, 좋은 신을 신고 그네를 뛸 수 있는 날. 단옷은 옛 여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5: 흰 구름하고 희롱하네 어머니의 수나.
7: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8: 평소엔 무미건조 김신영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풍미 가득 담아봤습니다. 노뮤직 노라이프. 아,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요. 5625번님. 제가 내년이면 마흔이거든요. 아직 미혼이에요. 엄마가 걱정이 되셨는지 샤머니즘 선생님을 찾아가셨는데 인생에 남자가 두 명 있어. 아주 또렷하게 보여.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셨대요. 저도 신디처럼 60에 70 오빠 만나는 걸까요? 근데 왜 하필 두 명이죠? 괜히 싱숭생숭합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는 권사님이세요. 꼭 권사님들이 많이 보러 가시더라고. 남자가 두 명인데 혹시 친오빠 아빠 아니겠죠? 그거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

0: 남자가 두 명이 보인대요. 근데 전 진짜 친오빠랑 저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이는지 확실하게. 그리고 중년 로맨스가 더 진하고 아름답습니다. 예, 알고 만나는 것과 모르고 그냥 그 젊음으로 만나는 것도 다르잖아요, 선생님. 예, 화이팅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생유!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예전에 어느 영화에서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월드컵 한일전을 응원합니다. 근데 누가 와서 TV를 딱 꺼버려요. 주위에서 막 야 너는 애국심도 없냐? 어? 난리가 나는데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니들은 뭔 애국심이 4년마다 한 번씩 생기냐? 아니 뭐 좀 찔리기는 하는데 아무리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요. 월드컵이라는 이 특별한 축제를 어떻게 또 외면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첫 경기에서 2-1 승리라는 기쁜 소식까지 들려줬는데 마음껏 또 기뻐해야죠. 자, 4년 만에 뜨겁게 찾아온 월드컵이고요. 일주일 만에 찾아온 반가운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껏 기뻐하고 또 즐기자고요. 6월 12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안드레아 보첼리, 데이비드 게타, 그리고 이제 메간 디 스탈리온의 DNA 부제 More Than a Game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서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제가 함께 개막 공연을 펼쳤죠. 예, 진짜 가슴이 정말 웅장해지는 게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 한국말이 들어가잖아요. 응? 전 세계인들이 있는 데서 이게 얼마나 이 감격입니까? 이 자체가. 아유, 우리 이재 씨 감사합니다. 나중에 정말 소일거리 없을 때 한번 두 대 한번 나와주세요. 자, 2133번님 뭐죠? 제 얘기인가요? 4년마다 찾아오는 애국심? 오늘 경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간 졸이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무튼 다 같이 무슨 경기라도 해야 다 같이 또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008번님, 영미님 어제 작두 타셨어. 2-1 정확히 예측대로 두 대 기운 받아서 역전승 쾌감 쩔어요. 아니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제가 뭐 2-1까지 맞춘 건 아니고 아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기죠 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제가 또 붙였잖아요. 빠져나갈 군형 또 만들었잖아. 만약에 지면 잠수를 타겠다 라고 했죠. 근데 됐어. 거봐.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말의 힘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축구 경기 못 보신 분들 저는 사실 못 봤거든요. 기사로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반전에는 0-0 상황에서 후반에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오현규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동점골에서 또 역전골로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멕시코와 경기. 네, 전반전에 0-0이 아니라 1-0 상황이었네요.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0 상황에서 후반에서 황희모

선수가 동점골 넣었고 오현규 선수가 동점골 넣고 역전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자, 다음 주 금요일에 멕시코와의 경기. 저는 뭐 또 한 번 예상을 해봐요. 에? 아, 이지. 나 진짜. 아, 네, 자, 장담할게요. 예, 네, 장담할게요. 우리나라 이깁니다. 예? 네? 당연히 16강까지 올라가요. 예. 네. 말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 네, 될지어다. 김강수님, 두 대의 문어 안영미. 아, 제가 어제 문어의 꿈 불러서 문어가 됐나? 야! 자, 우리 이제 말 한 대로 되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 좋은 말만 하자고요. 예, 네,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자, 2026 북중미 월드컵 우리 한국 대표팀 첫 승의 기쁨 계속 기분 좋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 대를 듣고 계시는지 사연 주시고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학창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월드컵도 기세, 영어도 사실 기세예요. 예, 기세 있게 영어 퀴즈 푸실 분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요, 나의 엑스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희극인 두 분, 김인석 씨와 허한나 씨와 함께 구구절절 나의 예전 연애담 떠들어 볼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저는 아직 고여 있어요. 아직 월드컵 고인물이야. 2002년도에 고여 있어요. 2002년도로 한번 갑시다. 예. 필승 코레야. 자, 안녕하세요, 신문선 해설위원입니다. 골! 골이에요! 올품! 골이에요! 어림없는 뻘. 3일 제약! 골이에요! 멕시칸! 롯데르탈! 모빌 코리아 유달류! 알레사우토! 골이에요! 빙그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 KB 국민은행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탄식해놨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0: 빅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024번님. 심지어 다음 주 멕시코전은 19일 금요일 19 금입니다. 아, 난 지금 감이 왔어요. 된다니까요.
1: 우리가 된다니까 괴진아 칭칭하네 된다니까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올게요.

2844번님, 저희 사장님은 월드컵 본다고 안 나오셨어요. 저희 사장님 빼고 너무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아니 사장님, 아 일은 하셔야지. 아니 사장님이 선수냐고, 사장님이 뛰셨냐고, 왜 안 나오시는 건데요? 나 진짜 뭐 어쨌거나 사장님 덕분에 다들 행복하다고 하니까 뭐 됐죠 뭐. 예, 푹 쉬세요. 5166번님, 조카 얼집에서는 다 같이 응원했대요. 귀엽죠? 라고 인증샷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애기들이 다 그 레드 티 입고서는 축구공 들고 다 같이 사진 찍는데 어머 세상에 너무 귀여워. 표정들도 너무 귀엽고. 아 그래서 이겼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응원해줘가지고. 아이고 우쭈쭈 우쭈쭈. 5249번님, 미래 월드컵 대표팀 선수를 꿈꾸는 유소년 축구선수 아들 맘입니다. 오늘도 아들 뒷바라지하러 운전 중에 듣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안씨인데 영미씨가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미래 국대 안재희 화이팅. 아 봐봐요, 이건 이제 성직글이 될 겁니다. 예, 나중에 요 방송 다시 나올 거예요. 국가대표 돼가지고. 자 우리 안재희 화이팅! 일어나십시오! 3953번님, 오늘 회사에서 오늘 다 같이 축구 보고 체코 승리에 내기 걸었던 직원들, 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체코인 분들이 계셨나봐요. 요 분들이 커피랑 간식을 쐈습니다. 점심시간이 이렇게 쫄깃했던 건 처음, 크크크크. 배부르게 일 시작합니다. 아, 체코인 분들 이거 좀, 아, I'm so sorry, but I can't. Yeah.

그래도 제코 최고. 최현정님, 다들 축구에 빠져 있을 때 저희 집 야친자들은 야구장 갈 준비에 바쁩니다. 저는 김밥 싸고요, 플랜카드 만들어서.

아, 이길 거예요. 두 대 기운 좋은 거 아시죠? 이길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Boy Next Door의 바이럴.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학 안영미 영어공부 프로젝트 100% 내오기 특히 퀴즈쇼. 낮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즈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한 사람 누구인가?
1: 헬로 영미. I'm a 수세파.
0: 수세파?
1: Yeah.
0: Hey, your name, why 수세파?
1: My son, 수호.
0: 응?
1: My daughter, 세아.
0: 아.
1: 수호, 세아, 파파.
0: 아.
1: 수세파.
0: 예, 수세파. Hi, nice to meet you.
1: Nice to meet you.
0: So? Hey, you, what's your job?
1: My job,

0: 골프 도체 머신 뚝딱뚝딱 팀원.
1: 아.
0: 언더스탠?
1: 아, 유 그러면 식자층이겠네. 하프 도체 뚝딱뚝딱이면 그 저기 헤드 머리 헤드 롤링 잘 돼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마 유 혹시
0: 핸드잡 핸드잡.
1: 유 혹시 S 전자?
0: 어, S 오케이.
1: 와우. 유 혹시 하이닉 땡?
0: 간닉스.
1: 오! 우와! 우와! 유 리치맨! 리치맨!
0: 노노노 쉬쉬.
1: 쉬쉬. 빅 시크릿.
0: 오케이 오케이. 시크릿.
1: 근데 유 그러면은 두 대 언제 들어요? Every day 들어요?
0: 어, 거의 anyway.
1: 오, 왜 들어요?
0: 어,
1: 어, 왜 들어요?
0: Today is happy.
1: Happy?
0: Yeah.
1: 아, thank you, thank you. 그러니까는 우리 두 대가 이 삼성전자 쪽이야 개그가.
0: 쉬쉬.
1: 어, 쉬쉬. 시크릿, 시크릿.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빅토리아 시크릿. 자, 베리베리 yeah. 실례지만 뉴스에서 봤는데 혹시 보너스 짭짤? 보너스 짭짤. 이것도 시크릿? 아, 오케이. 그럼 뭐 시크릿. 오늘 퀴즈 뭐 여유롭겠네 뭐. 뭐 50만 원 블랙박스 이게 궁하겠어. 오케이, you enjoy time. 오케이. 자, 퀘스천 렛츠 고.
0: 렛츠 고.
1: 자, 노래 제목입니다. Suddenly.
0: 갑자기.
1: 오케이. 자, 음식 메뉴예요. Frozen sheep fire meat.
0: What?
1: Frozen sheep fire meat. 아, 오케이. 자, 예능 제목입니다. 소라 앤 오리진 경. 소라 앤 오리진 경.
0: 진경, 소라 진경?
1: 어, 어, almost, almost. 소라 앤 오리진 경.
0: 소라 앤 오리진 경. 아, 패스.
1: 아, 어, 다 맞추셨는데. 드라마 제목입니다. 미 어텀 앙 플리즈.
0: 아, 이게 뭐야?
1: Me autumn, ang please.
0: Ang please.
1: Autumn 한자로 뭐죠? Autumn.
0: 약한데 뭐지?
1: Hey, me autumn, ang please. Hey, come on. 아. Hey.
0: 아, TV를 안 봐서. 노 TV.
1: Hey, you 삼성전자 라이어?
0: 노 삼성.
1: 어? 하프 도체 유 노 하프 도체?
0: 아.
1: 헤이, come on. 아, 오 마이 갓. 역시
0: 노 TV.
1: 아, 노 TV. 와칭. 예. 와칭을 안 하니까 TV 와칭을 안 하니까 지금 하카도 모르네 지금.
0: 아.
1: 아, I'm so sorry, but I can't.
0: 아, 아니, 정답 올모스 정답 했는데.
1: 어.
0: 오늘 베리베리 롱롱 긴장.
1: 아, 그래도 뭐 유 보너스 짭짤.
0: No, no.
1: 아, enjoy time. 그냥 즐겨요.
0: No, no.
1: 어? 서주연님께서, 아, S맨, 오디오가 빈다요, 병. 조성영님, 하프 도체. 간절함이 부족하구나. 그렇지, 헝그리 정신이 없잖아.
0: 아이, 부질없다.
1: 어, 부질없다. Okay, I'm so sorry, but I can't. Bye.
0: 영미, 영미.
1: Yeah.
0: 출산, 파이팅.
1: Yeah, thank you. Bye.
0: Yeah. Bye.
1: 자, 우리 수세파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학교사 주워먹기 퀴즈. 자, 음식 메뉴입니다. 우리 두댕이들은 다 아셨을 텐데. Frozen sheep fire meat. Sheep은 배가 아니에요. 애니멀 sheep을 얘기한 거예요. 정답 보내주실 남바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이츠 프리 무료고요.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고 그 사이에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수세파의 신청곡 하이키의 여름.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2: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연애만 아메리칸 스타일 일산 주민 안영미.
1: 허언증이라 허씨 아니에요. 아 진짜요? 허언증 양정호 씨 허왔나?
2: 스페셜 DJ 상시 가능 호시탐탐 김인석이 떠들어봅니다.
3: 나의

0: 100%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해 주실 희극인 두 분이죠. 김인석 씨, 허한나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김인석 씨 너무너무 예쁘게 꾸미고 오셨어요.
2: 오늘 좀 잘생겼다, 그죠?
1: 오랜만에 네. 저를 사랑해주는 날로 오늘 지정했습니다.
0: 왜요?
1: 그동안에 너무 안 꾸미고 온 것 같아서
0: 네.
1: 좀 샤워도 했고요.
0: 네.
1: 네, 그리고 머리도 좀 만지고 얼굴에 비비크림도 좀 바르고.
2: 아, 진짜?
0: 네. 진짜?
1: 그러고 좀 왔어요.
0: 아니 왜 자녀분들이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1: 왜냐면
0: 왜냐하면 아빠 일하는 거 티내려고 일부러
1: 육아나 뭐 이런 것들 살림만 계속 온전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주부들이 느끼는 그 심정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안 살고 있나?
2: 어머,
1: 아이들 밥만 진짜. 차리고 아이들 재우고 아이들 씻기고 이것만 너무
2: 뭐 얼마나
0: 남편들도 이런 걸 느끼는구나.

0: 뭐 얼마나 됐다고.
1: 그래, 한 달이면 충분하죠. 한 달이면 충분해요. 네네, 다 느낍니다. 저도 사람인걸요.
2: 이용하는 느낌.
1: 네네. 네.
3: 자, 오전에 월드컵 우리 토트넘 경기 있었잖아요. 보셨어요?
1: 뜨거운 박수 좀 주세요. 와, 오늘 너무 재밌었어.
3: 정말.
1: 아, 역전승이 너무 짜릿하잖아요, 원래.
3: 이거 경기 본 분들은 진짜 너무, 너무 짜릿했겠다.
1: 와, 저희 아이디랑 봤는데 아이들도 막 방방 뜨고 막 정말.
3: 재밌었겠다.
1: 약간, 막 닭살도 났어.
0: 점심시간쯤에 했잖아요.
1: 맞아요.
0: 여의도를 제가 들렸는데 네. 그 호프집이 낮인데.
1: 낮에?
0: 낮에.
3: 낮부터.
0: 낮에 와! 난리가 났더라고요.
3: 그리고 좀 센스 있는 회사는 아예 회사에서 그 시간대 그냥 스낵 시켜가지고.
1: 좋다. 그래.
3: 왜냐면 어차피 금요일 날 회식도 할
1: 거야. 그래. 복지지 뭐야.
3: 회식을 아침에 하는 거야.
0: 그럼 너무 좋다. 생생도 낼 수 있고 회사에서.
3: 아침 회식 너무 좋잖아.
1: 아니 낮에 또 축구 경기 보는 게 또 약간
0: 재밌더라고요.
1: 새롭더라고요 느낌이.
0: 그리고
3: 그래.
0: 해가 또 지금 오늘 날씨가 또 좋았잖아요. 기분이 또 좋더라고.
3: 진짜 오늘 최고다. 오늘 같은 날 이제 돈 꺼달라고 전화하면 다 이루어지지.
1: 너무 좋았어.
0: 이따 연락드릴게요.
3: 다 이루어지지.
0: 네, 전화드릴게요. 아,
3: 보증도 서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월드컵 응원하다가 또 급하게 그렇죠. 사람이 싹 트는 경우 많잖아요.
0: 맞아.
1: 2002년도에 월드컵 그래. 베이비란 날이 있었잖아요.
3: 맞아.
0: 그때 출산율이 급격히 올라갔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때 착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0: 그래, 그래.
3: 네, 두 분은 혹시
1: 그때 생겼으면 큰일 나지. 아, 그때 그리 뭐요?
3: 2002년 월드컵 때. 네. 그때 뭐 없던 썸띵 이런 거 없었어요?
1: 아, 저는 그때 개그맨이었잖아요.
0: 이미.
1: 이미.
0: 그럼 월드컵 좀 이용해서? 이용을 좀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
1: 월드컵 특수?
0: 특수.
1: 네네네. 아 그때 또 그런데 제가 조금 나올 때였어요. 방송을 많이 나올 때가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나올 때.
0: 오히려 그럴 때가 좋지.
1: 그때 그러니까. 또 약간 풋풋한.
0: 풋풋한 느낌으로.
1: 시인의 마음으로.
3: 알프레도.
1: 2002년도에 또. 아, 또 너무 그때 생각하니까 또.
3: 예, 저는 대학생 때. 2002년.
0: 그러면은
3: 공2학번.
0: 공2학번. 그럼 갓 20살 됐는데.
3: 최고. 최고였죠.
0: 대박이다.
1: 너무 좋았겠다.
3: 최고였죠.
1: 우리 따콩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좀 기준했어요. 기준 가렸어요.
3: 저 인기 절정일 때.
1: 아, 그래.
3: 안영민 인생 하이라이트 때.
0: 나가면 막 그냥 그 뿔 달고 막 이렇게 막 옷 우리.
3: 저
1: 탱크탑 같은 거 입었어요.
0: 탱크탑.
3: 페이스 페인팅.
0: 네.
3: 페이스 페인팅하고 광화문 갔었어요. 친구랑.
0: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해프닝이 좀 있었나요?
3: 결국엔 축구를 못 봤어요. 사람들 하도 많아가지고
0: 아 너무 멀어가지고
3: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0: 맞아 그땐 그랬어. 맞아.
3: 그 지하철도 못 타고
0: 맞아.
3: 그 친구한테 욕을 하고
0: 왜 여기 오자 그랬니. 너무 왜, 많으면 그럴 수 있어.
3: 집에서 볼 걸 왜 여길 나오자 그래가지고 그랬었죠. 자 김인석 씨 샤워 소식에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축구고 보고 가네. 지금 샤워 소식에
1: 샤워를 오랜만에 또 깔끔하게 하고 나왔더니
3: 박준성님께서 인성님 일본 아이돌 같아 보여요. 네네. 우와.
1: 아 그 스마프에
0: 초난강
1: 김우라 타쿠야 아니고
0: 근데 초난강 김우라
1: 타쿠야 쪽 아니고
0: 인기가 많아요.
1: 네네네.
0: 네. 인기가 많아요.
1: 초난강 쪽.
3: 초난강.
1: 네네.
3: 아 이루다님께서 60대 다니엘이 같아요.
0: 60대.
3: 그래도 동안이다.
0: 영노아
1: 좀 하셔야 돼. 40대인데 갑자기 20살을 올려요.
0: 영노아 뭐 이런 거 좀 드세요. 이런 것 좀. 항산화 이런 거 좀 먹어요.
3: 동안 다니엘입니다.
0: 네. 아 선크림도 안 바르는데.
1: 코큐텐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3: 임채연님께서 아니 왜 다들 두 대 나오면 샤워하고 머리 감고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시나요?
0: 그러니까 고백이 아니라 자랑이죠 사실은. 네.
3: 저희가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1: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희극인들이다 보니까 너무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0: 맞아, 맞아.
1: 사실 좀 그 느슨하게 와요. 만날 때
3: 다른 분들은 막 커리어. 네. 막 저 요즘에 어떤 방송 나가요. 뭐 이런 걸 커리어적으로 자랑을 하시는데
1: 작품 활동.
3: 저희가 작품 활동이 없다 보니까 와서 자꾸 그날 그날 씻은 걸 자꾸 업적으로 여기더라고요.
1: 네,
0: 새신 비즈니스 이런
3: 거. 네. 4484번님 얼마 전 새벽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성님을 뵀어요. 유진스님이랑 어디 행사 다녀오신 듯 했는데 참 말 많으시대.
0: 얼마 전에 행사 다녀오셨나요?
1: 행사는 아니고요. 네. 요즘 유진스님하고 단가가 안 맞아서 같이 못 다닙니다.
0: 어머.
1: 유진스님 너무 비싸져서
0: 어머.
1: 저랑 단가를 같이 붙여서 갈 수가 없어요.
0: 대박.
1: 네네네.
3: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1: 그래서 아마 요거는 같이 놀러 갔을 때였을 거예요.
3: 네네. 진짜 일도 아니고?
1: 일도 아니고 놀러 갔을 때 겁니다. 이렇다면 그렇습니다.
3: 3347번님 산수학번 여기도 있어요. 첫사랑과 함께한 월드컵 잘 지내니 성이라. 신성일 씨랑 사귀었습니다. 네. 자, 슬슬 본인 X 찾는 분들이

0: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본격적으로 X 이야기 떠들어 제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사연 바로 갑시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4년 넘게 했던 저는 20대 때부터 허리 디스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겁이 많은 편이라 시술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난리도 아니었죠.
2: 아, 수술도 아니고 그냥 시술이야, 시술. 남자한테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 너 허리 하나 보고 만나는데 계속 이렇게 비빌대면서 아, 실망시킬 거냐고.
1: 아, 그냥 내가 시술 대신에 운동 많이 할게. 응? 안 될까?
2: 그래. 운동 많이 해. 헤어지고 운동 많이 하세요. 그렇게 비빌대시면서 빌빌빌빌.
0: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쩝니까. 어렵사리 병원을 찾았고요. 시술날이 찾아왔습니다.
3: 링겔 꽂은데 괜찮아? 다 잘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1: 아, 근데 내가 너무 긴장을 했나. 배가 살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2: 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허리가 중요하다고.
3: 자, 힘내고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화이팅!
0: 자, 여자친구의 응원을 받으며 시술실에 들어간 저는 시키는 대로 대략 OTL 자세로 침대에 엎드렸죠. 잠시 후 간호사님들에 의해 궁뎅이 부분까지 바지가 쓱 벗겨졌고 소독에 이어 마취 주사가 들어가는데 와, 생각보다 이게 너무 아픈 겁니다. 누가 넌 뭐 쓰리래.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 한석규입니다. 아, 마취약 들어갔고요. 누가 이게 끝이래. 이제 꼬리뼈 쪽으로 약물 들어갑니다. 욱신욱신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소리 지르느라고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조금만 참으시라고요.
4: 네.
0: 의사 선생님의 그 말에 소리도 못 지르고 참은 게 문제였습니다. 아까부터 이상 신호를 보내던 장에서 슬슬 가스 소식이 오기 시작한 거죠.
1: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내 하체 부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할 순 없어.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제발 조금만.
0: 하지만 약물이 내 허리 신경을 건드리는 순간 온몸이 움찔하는 동시에 응꼬에 줬던 힘이 그냥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스실에 가스가 새듯이 방귀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1: 타이어 구멍 난 소리 아니야?
0: 그리고 몇 초나 지났을까 제 방귀를 먹은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막으라고.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사람이 죽어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을까요? 연신 기침을 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요.
5: 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선생님. 저 여자친구 있어요. 10만 시키면 안 돼요. 쌤 잘해주세요 쌤.
0: 제 간절한 외침 덕분이었을까요? 의료진들은 다시 집중력 있게 제 꼬리뼈 아래 엉덩이 골 부분을 거즈로 맞고 시술을 무사히 끝 마치셨습니다. 나중에 여자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2: 뭐야. 정말 별꼴이야 정말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리가 중요해. 허리가. 잘했어. 기대할게.
0: 아, 여자친구는 좋아라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수술실에서 엉덩이 깎고 엎드린 채로 참 꼴값이었다 싶네요. 그날 저의 가스 대참사를 겪으신 의료진들께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네, 오늘의 X사연 보내주신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제 알려드려야죠.
1: 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그때 그 행동, 지금 생각해보면 참 꼴값이었네.
2: 네. 연애할 때 남부끄러운 줄 모르고 했던 닭살 행각, 민망스러운 행동, 혹은 유난스러운 짓까지 지금 생각하면 해보면은 참 꼴값이었네. 사연 보내주세요.
0: 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쭉쭉쭉쭉 보내주세요.
1: 아내도 아니고
2: 네.
1: 여자친구 위해서 허리를 위해서.
2: 아, 그러니까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0: 그럼 헤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2: 그렇지.
0: 이 여자가 평생을
1: 갈 거라고 생각하고
0: 함께하고 나는 평생을 봉사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1: 허리를 아주 새 거로 만들어 놓겠어.
0: 그 여자친구가 너무 대놓고
1: 허리.
2: 나 너 허리 때문에 만나는 건데.
0: 허리 하니까 약간 이게 약간 허리 라이팅이 됐나 봐.
4: 허리 라이팅.
2: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
0: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나.

0: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1: 어, 진짜로.
0: 네네, 남자로서.
1: 네, 2830님 헤어지고 운동 많이 하시라니. 안나 씨 빈정거림 같은 남자로서 내가 다 빈정상. 어, 저는 여자인데도 빈정이 상했어요.
2: 운동을 하시던지.
1: 운동을 하시던지.
0: 아니 수술하고 나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해봐도 소용이 없구만. 허리가.
2: 마이 갓. 그래서 헤어진 거 아니야?
1: 그 허리 좋은데 기증하자.
2: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1: 5497번님 그 주사 진짜 아파요.
2: 어머.
1: 지난주에 저도 주사 맞았는데요. 저도 그 상상을 해봤어요. 그 맘 알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뼈와 뼈 사이에 집어넣는 주사로 알고 있어요.
2: 오 마이 갓. 그 벌리는구나 거기 디스크가.
1: 아 진짜.
0: 네네네.
1: 저는 상상조차도 안 가. 네, 김인석 씨?
0: 7566님 저거 진짜 아파요. 너무 아파요 라고 말하자 의사 선생님께서 군대 갔다 온 기억 떠올리세요 하시는 거예요. 전 군 면제였어요.
1: 아이고.
0: 외치는 의사 선생님께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라고 외치며 시술이 중간에 끝이 났더라고요. 지금은 운동으로 괜찮아졌습니다.
2: 아 뭐야 시술로 괜찮아진 게 아니라 운동으로 괜찮아진 거예요? 그게
0: 그래.
2: 아팠는데.
1: 근데 이게 또 케바케더라고요. 이게 주사를 맞는 게 좋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아니다 주사보다는 그러니까 운동으로 치유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2: 너무 아플 것 같아.
1: 그래 0912번님 여자친구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죠. 잘했네.
2: 그럼요.
0: 아니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2: 죽고 사는 문제죠. 이게? 그럼요.
0: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 그런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무용지물 씨지.
2: 허리가 왜 있어요?
1: 무용지물 씨 어서 아니, 오세요.
0: 뭐 그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2: 그게 1번이잖아요.
0: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네. 3417번님. 그래도 가스가 났죠. 전 사랑니 뽑으러 가서 마취 후 선생님 손가락을 하도 낼랫낼 걸어가지고 간호사님이 제 혀를 붙잡으셨어요.
2: 아,
0: 이게 뭐냐면 마취를 해놓으니까 네. 느낌이 없어서.
2: 맞아 맞아.
1: 네, 이렇게
2: 이상하니까.
1: 해보는 거야. 이렇게.
2: 아, 그게 이상하지? 공감된다.
1: 하도 그러니까 잡았어.
2: 그만하세요. 네. 그냥 움직이시면 안 돼요.
1: 그만 빼실게요.
0: 거의 뭐 캔디 빨듯이 선생님 손을 계속 쪽쪽 빨고 있어요.
2: 근데 그게 내 입인지 선생님 손가락인지 몰랐던 거야.
0: 근데 선생님들도 되게 기분 나쁘겠다. 느낌 이상하겠다. 계속 빨고 있으면.
1: 아니 근데 그쪽이 취향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간질간질한 거 아니, 좋아하시는 분들
0: 저는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2: 네. 전 좋아해요.
1: 네, 계속 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씩 한번 내놔보자고요. 꼴값 떨었던 적.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에 연애할 때는 네네. 사실 주변 사람을 의식을 안 해가지고 그게 문제였어요.
2: 데뷔를 했는데도?
1: 데뷔 전이었어요. 대학생 때. 그러니까는 아예 정말 그런 의식을 안 했지. 버스 안에서 막 자기야 막 이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 막 전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버스에서 내리시더니 제 쪽 창문을 퍽퍽 이렇게 때리시더라고. 적당히 좀 해!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0: 어르신들 같이 가면서는
1: 네. 저는 그때도 근데 심지어 그렇게 혼났는데도 몰랐어요.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2: 우리의 사랑을
1: 우리의 사랑을 찢어놓으려는 세균 대마왕이 나타났어요. 이랬어.
2: 사랑꾼이에요. 안영미 씨 진짜로.
0: 그러네.
1: 세균 대마왕이 옆에서 막 구랬어요. 이랬어. 얼마나 그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얼마나 짜증났을까.
2: 힘들었을 거예요.
1: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주변이 안 보여.
2: 안 보이지.
0: 거의 무음 처리.
2: 근데 인성님 왜 추우세요? 왜 오한이 있으신 오한이 있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0: 아니요.
2: 연신?
0: 누가 제 몸을 많이 안 만져줘서 저라도 좀 만져주고 있습니다.
2: 나를 사랑하는
0: 날이었어. 네네네. 좀 제 팔뚝을 제가 이렇게 만져주고 있었어요.
2: 아니요
0: 그런 거 아니었어요. 시우스지 마세요. 시우스지 마세요.
2: 오한이 든 사람처럼 계속 연신
0: 아니요.
2: 손으로.
0: 아니요. 아니 제 몸 제가 못 만져요?
2: 손으로 본인 몸을 계속 만져.
0: 계속 만져주고 있었어요.
1: 아니, 너무 조물딱거리시니까.
2: 허리를 많이 허리 괜찮으세요?
0: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네네 뭐 없어서
2: 그래서
0: 네, 저라도
1: 나름 예쁘게 꾸미고 갔는데 네. 아무도 만져주는 이가 없었어.
0: 네네네 만져줘도 큰일 나고요. 또 예, 상황적으로
1: 그러네요. 두 분은 혹시 그런 적 없어요?
2: 아 저는 이거
0: 아,
2: 엉덩이 뭐 말씀하시니까
0: 뭐예요?
2: 저는 고등학교 이제 때 첫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제가 같은 동네 사는데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우리 집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한 18kg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살을 빼고 있는 중이었는데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힘을 빡 주니까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1: 어머
2: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0: 파이를 내린 상태로 변기 앉은 상태에서.

0: 어깨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1: 기절?
0: 근데 제가 거기서 넘어지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부여잡고 화장실을 나오면서 살려줘 하면서 앞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엉덩이 까고
1: 어머.
0: 그때 당시에 그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서 초콜릿을 사와가지고 당 떨어진 거니까 엉덩이 깐 상태로 이 초콜릿을
1: 야
2: 되게 짱구 같았겠다. 올라 올라.
0: 그날부터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엉덩이가 예 괜찮았다고.
2: 엉덩이가 자꾸 예쁜 날 같은
1: 여자. 그렇게 작진 않으신데.
0: 엉덩이가 커서 좋았대요. 엉덩이가 커서 좋았대요. 네. 그래서 그때 진짜.
1: 아 저는 옛날 갑자기 생각하니까 예전에 이제 스킨십 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뭐 차량 같은 데서 네. 이제 스킨십을 이제 키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는데 어디 좋은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주택가 같은 데다가
0: 근데
1: 세워놓고 이제 약간 필로티 구조 같은 빌라였어요. 필로티 구조 빌라였어요.
0: 들어갔구나 주차장 같은데.
1: 근데 센서가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그 유리 안에 있는데 그 센서가 좋대. 유리를 투과해서 센서가 적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게 성능이 좋다.
1: 저희가 키스를 할 때마다 라이트쇼처럼
0: 알려줬다
1: 꺼졌다 켰다 꺼졌다 했는데 그거를 보시고 이제 경비 아저씨가 계속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계속 하니까
0: 재밌네.
2: 아, 두 분이 정말 진한 사랑하셨네.
1: 그게 갑자기 생각났네. 네, 꼴불견이죠.
2: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참 꼴값이다 싶은데 또 생각하면 또 그것도 추억이에요.
0: 그럼요. 그때 아니면 또 언제 그런 언제 경험을 또 해봐요.
1: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봅니까 우리가 또.
0: 그렇게 엉덩이를 내리고 남자 앞에 쓰러져 본 적이 일이 또 있을까요?
2: 아 지금 그때 그 행동 지금 생각해보면 참 꿀값이었다. 사연이 슬슬 오고 있습니다.
0: 네, 0734님. 8년 만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생일 선물로 금 10돈짜리 목걸이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친구들 모임에 목걸이 차고 나가서 너 목이 왜 이렇게 무겁지? 아, 나 디스코 올 것 같아. 아, 하면서 있는 꼴값, 없는 꼴값 다 떨었는데, 다음날,
2: 아이고,
0: 목에 쇠독이 올라서,
2: 아유,
1: 어떻게?
0: 목걸이를 풀어도 벌겋게 달아올라서, 한 달을 고생했네.
1: 이거 약간 딱지 생기거든요, 피부가.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는.
2: 그래,
0: 계속 까지러워요.
1: 친구들이 계속 알아봤을 거야. 너 왜 그래, 뭐?
0: 또 이게 약간 검게 변하거든요.
2: 아니
0: 쇠도 오른 쪽이.
2: 그리고 금 10돈짜리가 웬 말이야.
1: 웬 말이야.
2: 처음부터 의심했었어야지.
1: 그래.
2: 야 진짜.
0: 너무하다 그래도.
1: 아 9063님. 여친이 새로 산 구두를 신고 나와서 발이 아프다고 하자 전 길 한복판에 여친의 발을 주물러 주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안 되겠다 업혀 라며 그 유동인구 엄청난 강남역 한복판에서 여친을 업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이 길을 터주며 흐뭇한 반 오글거림 반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0: 좋다 근데 너무 로맨틱하다.
2: 약간 쯧쯧쯧이지 쯧쯧쯧.
1: 아이고. 아니 근데 크게 다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자를 업을 정도면 뭐 그게 어떻게 뭐가 잘못됐나?
0: 근데 그러려면 우리 여자친구분이 위에서 연기를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다 처진 느낌으로 팔이랑 머리를 다 처지게 해줘야 돼.
2: 근데 웬만하면은 여자친구가 잘 안 업히려고 하지 않아요?
0: 하지 마. 엉덩이가 또 이제 보이니까 이렇게.
2: 그래. 그리고 업히는 사람이 사실 더 불편하거든요.
0: 맞아.
2: 자세가.
0: 맞아.
2: 하지마 할 법도 안 돼. 여자친구.
1: 근데 업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손이 있지.
0: 그치.
1: 잘못하면 엉덩이 왼쪽 오른쪽 엉덩이를 그렇지. 잡게 되면 벌어지는 엉덩이가 벌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서 그만해.
1: 알겠습니다.
2: 창피하니까 그만해.
1: 조심하셔야 됩니다.
2: 나 그냥
0: 아까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엉덩이가 갈라지는 느낌.
1: 그렇습니다. 조심하셔.
0: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 자 이렇게 그때 그 행동 지금 생각해보면 참 꼴값이었네.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나의 X이야기 우리 희극인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때 그 행동 지금 생각해보면 참 꼴값이었네. 이야기 떠들어 지켜보고 있죠.
5: 네. 3093님. 연애할 때 우리는 맨날 서로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가로질러 넣고 다녔어요.
6: 아, 이거 뭔지 알아.
4: 네, 뭔지 알지.
6: 이거 아니, 많이 했었어.
5: 2000년대.
6: 어, 갑자기 생각났어요.
5: 어, Y2K, Y2K 느낌.
6: 어, 맞아요. 맞아요.
5: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엉덩살에 폭신함을 못
4: 그래,
5: 참고
4: 맞아.
5: 저는 그만 주물러버렸어요. 아.
4: 그래. 액체괴물처럼. 아.
5: 뒤에서 보면 많이 민망했을 듯한데 꼴값 죄송.
4: 근데 이거 다 해보지 않아요?
6: 아, 이거 기억이 납니다.
4: 만장벌랑.
6: 네. 이렇게 뒷주머니에다 손 넣고 밀레오레 많이 던졌죠.
5: 2000년대 좀 있겠던 것 같아.
6: 2000년대.
5: 오히려.
6: 그렇습니다.
4: 그래. 이거 재밌잖아요.
5: 그때는 왜 유행이었죠 이게?
6: 맞아. 그때 많이 했던
5: 것 같아. 멋있어 보였나 그때?
4: 아, 유행인 것도 몰랐어.
6: 아니 이게 뭐 옛날에 어디 뭐 이런 막 잡지 사진 같은 거에 약간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
5: 아, 뭐 그
6: 청바지 광고나 뭐 이런 거에.
5: 지우다 땡 같은 거에.
6: 뭐 이런 거에. 그래서 이게 약간
4: 내 손 안에 작은 닌텐도 같은 느낌.
6: 네네. 만드기 같은 느낌.
5: 에꾀.
4: 네. 자, 요런 꼴값 사연 샵 8000번. 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마이티 마우스의 톡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0: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나의 연애 시절 참 화려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서 섭섭한 분들 이리로 오십시오.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1: 아니 세상에.
0: 6501번님께서 택배기사입니다. 아, 엉덩이 벌어진 얘기 듣다가 뿜어서 바벨 배송 중에 떨어뜨릴 뻔했어.
1: 선배님 위험하게 그런 얘기를.
2: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개그맨으로서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0: 맞아요. 항상 표현이 디테일하셔.
1: 또 그런 또 선배의 그런 스타일인 네. 거죠.
0: 네, 네. 듣는 이로 하여금 꼭 상상하게 만들더라고.
1: 마치 본인이 벌어져 본 적이 있는 것처럼.
0: 네.
2: 노코멘트 할게요.
0: 네. 아 그때 그 행동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꼴값이었네.
2: 그렇습니다.
0: 입니다. 오늘의 주제. 네. 자 한번 볼게요.
1: 8779님. 지금 남편이 된 전남친이랑 에버랜땡 구석에서 키스를 하다가 화단 너머로 같이 벌러덩 넘어졌어요.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점점.
0: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사실 아. 그냥 어느 장소든
2: 앞뒤 안 가리는 거야.
1: 맞아요.
0: 맞아. 보면은
2: 사자 앞에서고 원숭이 앞에서고
0: 가끔씩 왜 쇼츠나 이런 거 보면 네네네. 그런 짤 있잖아요. 왜 에스컬레이터에서
2: 더
0: 거기 앞뒤로 이렇게 서가지고 아오. 남녀가 막 아오. 서로 사람들 보던 말던 거기에서 뭐 서로 껴안고 키스하다가 벌러서 넘어지고 막 이런 영상들 사실 아니. 우리들이 입장에서 이제는 좀 꼬숩지 그런 거
2: 그렇지.
1: 넘어져야지 그러니까
0: 우리도 그런 적이
2: 그렇지.
0: 있었는데
2: 그렇지.
0: 이제 그때 생각 안 나.

0: 하고 아유 잘 됐다 이놈들 알게 돼.
1: 아니 이 정말 뜨거울 때는 마늘을 먹던 청국장을 먹던
2: 냄새가 안 나.
1: 지금 코가 막힌 것 같았어.
2: 그때는 진짜 냄새가 안 나요. 지금은 누워 있어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0: 아니 숨만 쉬어도 냄새가 난다며. 숨 냄새가 나지.
1: 같이 옆자리에서 영화만 봐도 냄새가 막 올라와 막 옆에서.
2: 그래서 내가 계속 너 이제 늙나봐 세포가 늙나봐 내가 이랬거든. 너 자꾸 아저씨 냄새가 나. 너 늙나봐.
1: 코끝에.
2: 그래. 코끝에.
0: 여기 귀 뒤에도
2: 깔끔히 좀 씻으려고 해야겠다.
0: 아저씨들 여기
1: 코끝잖아요.
2: 어, 진짜 맞아.
1: 아 그리고 남자들은 요 수염 나는. 아~ 인중 부위 자기 스스로 맡아봐도 이렇게 맡아봐도 냄새가 나.
2: 어디서 영상에서 봤는데 남편분들이 있잖아요. 네. 똑같이 이불에서 주무시는데 네. 남편분 그쪽만 베개랑 밑에 맞아. 이제 그 저기가
1: 맞아
2: 노랗게 변한대.
0: 왜 그런 거지? 땀 때문에 그런가?
2: 몰라.
1: 우리들은
2: 왜 그런가?
1: 페로몬이 나와요.
2: 아 페로몬 때문에?
1: 페로몬 자체가 나와요. 테스토스테론 나와요.
0: 몸이 녹고 있는 건 아니죠?
2: 천놈처럼.
1: 그래서 천놈처럼. 진짜 얼핏 보면 그 버터를 녹여놓은 것처럼 사람 모양으로 사람 모양 버터가 이렇게 잠깐 녹여졌다가 이렇게 옮겨졌나?
2: 진짜 어떤 분은 일주일 됐대 빤지. 근데 샛노랗대요.
1: 그렇습니다.
0: 그 어떻게 그럴까? 저도 진짜 느껴요. 희한하다.
1: 너무 신기한 게 저도 그렇거든요. 그 베갯잎을 빼도 그 안쪽에 베개 솜에 누렇게 돼 있어. 베갯잎을 걷어내고 안에 하얀 그 솜 커버를 벗겨내도 그 안쪽이 그 안쪽까지 들어가.
0: 그 왜 그런가?
2: 그런 거야.
1: 어쩔 수가 없어. 주기적으로 버려주셔야 돼요. 고객분들님, 네 여러분들, 제가 또 주기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0: 그냥 버리세요. 네, 버려야
1: 네,
0: 됩니다.
1: 네, 버려주시고
0: 남편을 버리지 마시고요. 네, 네. 네, 이런 사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두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그때 그 행동 지금 생각해보면 참 꼴값이었네. 사연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5: 3497님. 연애 초창기에 남자친구한테 매일 아침 8시 경에 문자로 모닝시를 보내줬어요.
4: 아, 시를 보냈다고요?
5: 야. 우와. 가끔은 음성 파일로도 보냈습니다.
4: 어머.
5: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4: 아.
5: 요딴 걸 보냈습니다.
6: 권태현 씨 진짜
4: 있어.
6: 많이 썼었어. 많이 읽고.
4: 맞아.
6: 막.
5: 요것도 2000년대 아닙니까?
6: 2000년대야. 맞아. 2000년대.
4: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맨날 아침 아. 8시경.
5: 근데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남자친구는.
4: 그치.
5: 날 사랑하는 거잖아.
4: 아,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런 걸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시를. 그치. 행복하지.
6: 지극 정성이었네. 열려 나셨네. 열려.
4: 그때는 막 그 뭐 러브 다이어리 막 이런 거 교환
6: 일기 있었어.
4: 저도 그래서 남편이랑 교환 일기 쓰고 막 그랬었어.
5: 어 진짜요?
4: 네. 사귀었을 때.
5: 어머 어머 어머.
6: 그리고 약간 그 편지지로 되어 있는 잡지가 있었어.
4: 어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6: 네.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많이 했는데
4: 그래,
6: 그거 갖고 막
4: 다이어리끼리도 막 해가지고
6: 막 이런 거 있었어. 네.
4: 자 김인석 씨.
6: 네. 5966님. 제 친구는 여자친구 사귈 때 보니까 김밥 해본 가서 알밥에 라면 떡볶이 시키면서 알밥이랑 라면 쉐어해서 먹고 떡볶이는 가니쉬로 먹자 이러면서 있는 척을 엄청 하는데

0: 답이었죠. 그거 다 해봤자 2만원도 안 됨. 아, 알밥이랑 라면은 쉐어하고 떡볶이는 약간 가니쉬 느낌으로 먹자. 어때?
1: 아, 그러니까 웃기려고 한 거 아니고 웃기려고 한 거면 인정. 센스 있다고. 근데 그게 진심이었다면
0: 약간 에피타이저로 떡꼬치 먹고
2: 김밥이 메인 디쉬잖아.
0: 나름
2: 아.
0: 뭐 느낌 있는
1: 디저트로 먹지 않을까?
2: 아, 그렇지.
1: 와, 쉐어하고
2: 여기 떡볶이 소스 좀 이렇게 많이 소스 좀 많이 주세요. 아. 칼과 포크 좀 주세요. 여기 순대 좀 썰어 먹게요. 자, 1752번님. 전 여친과 부산으로 여행을 가서 찜질방을 갔습니다. 얼음 방에서 쉬다가 전 여친이 오빵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꿀밤 맞게 하자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게임은 시작됐고요. 우리 애정행각을 보고 있던 여중생들이 차디찬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야, 우리도 가위바위보 하자. 야, 지면 뒤진다. 라고 하는데 제 얼굴은 한증막보다 더 뜨거웠던 기억이. 꼴보기 싫었던 거야.
0: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세게 때리라고.
1: 그리고 진짜 주먹으로 빡.
2: 살살 때리니까 재미없잖아.
0: 서로 서로 더 약하게. 점점 더 약하게.
2: 그러면 우리 이거 하지 말고 뽀뽀로 하자. 이마에다 뽀뽀해주기. 자, 입술로 때려줄게. 됐지?
1: 아, 요중생들이 참다 참다. 그러니까, 예.
2: 아, 야, 지면 뒤진다.
0: 뒤진다.
1: 아, 그러니까 나 뒤지게 진짜. 하고 싶다는 거지. 사실은 그
0: 그렇죠.
1: 그렇지.
0: 그렇죠. 그렇죠.
2: 자, 안나 씨.
1: 1504님. 나 이거 정말 말 꺼내기 좀 부끄러운데 저 연애할 때 애칭이 앙순이 앙돌이었어요. 전화 통화하면 연신서로 앙! 앙! 거리다가 끊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빨개지네요. 너무 남자시려워. 앙! 앙!
0: 앙앙이라 비유 많이 했던 것 같아.
1: 앙앙.
2: 앙앙. 어디서 뭐가 짐이야? 뭐 이러고 있잖아. 앙!
0: 약간 작은 개 느낌으로, 치와와 느낌으로. 아, 5635님, 여자친구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아, 여자친구가 유난히 그 강아지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자친구네 강아지가 쓰는 개 전용 샴푸, 똑같은 걸 사서 머리 감고 데이트 나갔었어요. 야, 지금도 그 야, 지금도 그 강아지랑 행복하니?
1: 와, 와, 좀 귀엽다.
0: 그 냄새를 내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2: 아, 근데 진짜 귀엽긴 귀엽다.
1: 귀여운데요?
2: 발상이
0: 내 발바닥
2: 귀엽다.
0: 냄새 맡아봐. 강아지 발바닥 냄새 맡아봐.
2: 꼼꼼한 냄새.
0: 꼼꼼한 냄새. 자기 발바닥 들이밀고.
1: 그거 약간 퍼프에서 그 냄새 나거든요.
0: 이거 세척을 안 하면.
1: 쿠션 퍼프에서 네, 강아지 발바닥 냄새.
2: 아, 맞아, 맞아, 맞아. 안 빨면. 네. 박정혜님, 사내 커플로 몰래 사귈 때 회사에서 워크숍을 갔는데 버스 통로를 사이에 두고 X랑 나란히 앉았었어요. 근데 술에 취해 있던 제가 자꾸 손을 뻗어서 어머. 남자친구 허벅지를 싸다듬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별꼴이죠.
0: 아, 이거 조심하셔야
2: 돼. 제대로 됐네.
1: 맞아.
2: 계속 점을 딱.
1: 그 약간 비밀로 사귀는 분들 몰라요, 티가 네,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걸어가거나 뭐 할 때 약간 이제 저희는 누가 먼저 가기를 이렇게 좀 뭐 손이 안 닿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데 사귀는 분들은 꼭 그 등이나
2: 그래
1: 허리에 딱 다
0: 저는 많이 티 나는 게 뭐냐면 좁은 공간을 서로 교차로 지나갈 때 있잖아요. 사실 되게 민망한 건데 네.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몸이 많이 닿으면서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1: 몸이 기억하기처럼. 네.
0: 그래서 그건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이.
1: 그래, 그러면 네. 사귄다니까.
2: 그렇지. 그러니까 스킨십에 어색하지 않은.
1: 맞아 맞아.
2: 자, 안나 씨.
1: 8216님. 저 옛날에 사귄 오빠랑 여름에 캐리비안 베이 갔다가 내려오는 새마을로 밤 기차에서 키스했는데 그 기차의 칸과 칸이 그 연결된 부분 아시죠?
2: 네네네.
1: 그 틈 사이에 서서 그래서 아직도 키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름밤의 기차 소리, 냄새. 그 느낌이 선해요. 오빠 잘 지내?
2: 알죠. 이 구간.
0: 거기가 되게 시끄럽고.
2: 타짜에서
0: 맞아.
2: 백 선생님.
1: 아, 네. 밖으로 내쳐질 때 그 장면. 네. 아니면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 헤어질 때.
0: 헤어질 때. 네,
1: 네. 끊어져가지고 기차 끊어져가지고.
0: 거기가 그리고 약간 스케이트보드처럼 계속 움직이거든요.
2: 근데 맞아. 그러니까
0: 밑에 판이.
2: 이거 진짜 코어 있는 강의해야 되는데.
0: 이게 사실 맞추기가 쉽지 않으신데.
1: 그때 그 시대 때는 네네. 그 시절에는 네네네. 키스하면 뭐 코어든 뭐든 다 강의잖아요.
0: 아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키스가 계속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1: 디테일 디테일.
2: 아니면 키스를 제대로 하는데 발이
0: 아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2: 재밌네. 자, 여러분들 중에 안영미가 쓰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0: 유나의 바람이 불면 듣고 왔고요.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는 나의 X 이야기. 그때 그 행동 지금 생각해보면 참 꿀값이었네. 사연 받고 있죠.
1: 7944님, 21살 뜨거웠죠. 남친은 서울에, 저는 광주에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남친한테 가려고 서울 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2: 대단하다 진짜.
1: 근데 버스가 출발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남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광주 왔는데 어디 갔냐고. 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기사분께 차 좀 세워달라고 엉엉 울었잖아요.
0: 어머어머.
1: 그리고 몇 시간 뒤 남친과 만나서 껴안고 너무 좋아 울었죠.
0: 어머.
1: 지금 생각해보면 별 미친 짓거리를 좀 한 것 같아요.
3: 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한 크리스마스 선물.
1: 텔레파시잖아. 진짜. 텔레파시.
0: 야, 이거 봄날은 간다. 영화 봄날은 간다.
3: 봄날은 간다에 나오자 이 장면이. 맞아. 택시 타고.
0: 갑자기 딱 필 받아가지고.
3: 택시가 또 친구였잖아.
0: 친구. 친구한테. 야, 그 친구로 나오셨던 분이 아마 지금 참교육에 나왔던.

0: 선생님 역할.
1: 아그 남자 선생님.
0: 그, 그 선생님.
2: 그러시구나.
0: 진짜 갑자기 순간 생각났어요. 네. 자, 김인석 씨.
2: 아, 6305님. 연애 초반 남자친구가 카페 문을 열어주며 영화 주인공처럼 공주님 들어가시죠.

0: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습니다. 어.
1: 아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패기.
0: 그렇죠.
2: 너무 귀엽잖아요.
0: 우리 또 희극인데.
1: 너무 좋아하지.
0: 이런 애드립이 절묘할 때 또 그거를 또 아 우리 또 너무 좋아하잖아.
1: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0: 리스펙하죠 저희들은 또.
1: 대퍼포먼스. 감쪽같이 놀랬지.
2: 까르르 까르르지. 까르르 까르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 7564번님 아. 남자친구 어머님이 붕어빵을 참 좋아하셔서 붕어빵 기계를 사드렸어요. 심지어 주말마다 가서 구워드렸는데 붕어빵집 분위기 제대로 낸다고 어서 오세요 2,000원어치 드려요 막 입단 연기도 했다는 아 이런 아이씨. 뒤에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욕설도
0: 그렇죠,
2: 있는데
0: 그렇죠, 욕설 빼주세요.
2: 아, 욕이 그냥 바로 나왔나 봐요.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싶은 거야.
1: 아유, 무슨 엄마한테도 안 했을 거면서
0: 정말 시부모님 모시듯이 하는 거야.
2: 아니 최선을 다한 거예요.
1: 시부모님한테도 안 하지 이렇게.
0: 진짜 최선
2: 남자친구의 어머님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 정말 최선 다한 거.
0: 막 어머님 그치. 막 스웨터 뜨개질로 해갖고 막 선물해드리고 막 그렇지. 거의 막 그 정도인 거야.
2: 막 그랬는데 지금의 그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1: 시간 떨리는 거지.
2: 때려 싶어.
1: 시간 떨리는 과거의 나를. 내가 왜 그랬지? 근데 나는 이런 분들 멋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랑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죠.
0: 아 완전 빠지는 거. 아, 몰입하는 몰입.
2: 근데 이런 분들이 헤어질 때 뒤끝 없어. 왜냐면 난 줄 거 다
0: 해줬으니까.
2: 나 다 해줬거든.
1: 다 해줬으니까.
2: 미련 없어요 이런 분들이. 안나 씨.
1: 신은주님 연애하던 시절 1985년 3월 1일
0: 예전이네요.
1: 비가 주르륵 내리는데요. 죽돌이 남친이 자주 가던 음악다방에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지려고 빨간 우비에 빨간 장화를 신고 빨간 우산을 들고 들어갔더니 남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찾아서 1번가를 샅샅이 뒤졌더니 다른 음악다방에 예쁜 여자랑 나란히 앉아있는 걸 보고
0: 어머.
1: 우산으로 남친 뚝배기를 깨고 왔어요. 뚝배기!
0: 빨간 우산 잘 가져가셨네요.
2: 그러게.
0: 티가 묻어도 티가 안 나기
2: 티가
0: 때문에.
2: 안 나는.
1: 내가 이런 분들이 비 오는 날 살인자의 그게 될 수 있어요.
2: 그래. 정말 이 눈 돌면 끝나는 네네. 겁니다 이거.
0: 아 박종옥님 대학 때 남자친구가 사랑을 증명해 보인다고 길 한복판에서 제 이름을 넣어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외친 적이 있어요. 그 시절엔 그렇게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응원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참 꼴값이네요.
1: 근데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영미를 만나고.
2: 맞아. 근데 노래방에선 그럴 수 있는데 네. 길 한복판에서 나는 허한나를 사랑한다. 우리 오늘 사귀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하고.
0: 영화처럼. 영화처럼.
2: 지금 무조건 핸드폰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상 영상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쇼츠로 올리고.
1: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명동에서 크리스마스 때인가? 밤 12시 되면은 키스타임 있지 않았어요?
2: 키스타임 있었어요.
1: 그쵸?
0: 있었죠?
2: 해 넘어갈 때.
1: 맞아. 야, 3, 2, 1!
2: 하고.
0: 키스타임.
1: 키스타임.
2: 갑자기 불 꺼지고. 고개 있었죠.
1: 그때도 진짜, 아, 낭만이다.
0: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막.
1: 다
0: 정말
1: 키스해?
0: 남의 눈,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1: 왜냐면 다 키스 하기로 했으니까.
0: 그렇지.
2: 그때는 낭만이
0: 나왔으니까.
2: 있었는데 낭만.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이거 다 인별그램에 올리고 막 하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사방이 CCTV니까
0: 조심하게
2: 사리게 됐어요.
0: 맞네.
2: 자 최현주님 꼴값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네요. 여친의 생일을 잊지 않겠다고 등에다가
0: 어머.
2: 야 여친 생년월일 타투하고 여친도 제 생일 잊지 않겠다고 자기 등에다가 제 생일 타투하고 근데 두 달 만에 헤어졌습니다. 아 짜증나. 그거 지우는데도 두 달 넘게 걸렸어요.
1: 와우.
2: 헤어진 이유는 더 꼴값인데요. 네. 엽기적인 맛 떡볶이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덜 매운맛 아니고 오리지널로 시키면 어떡하냐고 말싸움하다가 그걸로 크게 번져가지고 대판 싸우고 그걸로 끝났어요.
1: 와우. 이럴 수가 있어?
2: 그러니까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도 후회하잖아요.
0: 타투.
2: 타투. 온몸에.
0: 그렇지.
2: 전 남편 막 타투하고 이거 다 후회하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아무리 가족 우리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도 하지 말라는 게 타투입니다. 하지 마세요.
1: 네.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0: 재밌을 것 같아요.
1: X랑 통화할 때 나 배 아파 이러면 배 바꿔줄게 이러면서 나 배야 얘기해 이러면서 왜 아프고 그래 안 아프게 좀 잘해봐 이러면서 어머, 얘기하고요. 어머. 머리도 할 얘기가 있대 이러면서 머리

0: 뛰도 아파 이러면서 막 통화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최악이네요.
1: 왜 머리는 우리 예쁜 영미를 괴롭히니? 머리야 아프지 마.
2: 이거를 뒤에서 엄마가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집에서
0: 내 머리인데
2: 내 자식이 통화하는데
3: 자기 배에다 이렇게 대고 있는 거야 수학이를.
4: 너 지금 뭐하냐?
0: 배 바꿔줄게.
4: 너 뭐해?
0: 내 배야 얘기해.
3: 보통 이거 태담 아닙니까? 태담 아이 있을 때 보통 애 아빠들이 네네네네.
0: 아유 엄마 엄마 나가.
3: 아,
0: 나가라!
2: 아 똥을 싸고 앉아있네 진짜.
3: 자, 요 내 똥이야 얘기해봐.
0: 내 똥 바꿔줄게.
3: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
2: 아, 자, 요 분들 중에 안현미가 쓰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고요. 이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종합 영양제 세트까지 얹어서 받으실 오늘 최고의 사연 노래하고 듣고 와서 뽑아볼게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듣고 왔고요. 나의 엑스 이야기 그때 그 행동 지금 생각해보면 참 꼴값이었네.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1: 네. 대망의 대상입니다. 연애하면서 오장육부와 통하셨다는 익명님 축하드립니다.
0: 정말 이건 못 들어주겠다. 완전.
1: 정말.
2: 지금 토하고 왔어요.
0: 정말 네. 이게 항마력이 떨어져가지고 네. 저도.
1: 내 겨드랑이랑 한번 얘기해봐. 땀이 많이 나거든.
2: 겨드랑이 바꿔줄게. 네.
0: 자 한번 읽어줄까요 안나 씨가.
2: 엑스랑 통화할 때 나 배 아파 이러면 배 바꿔줄게 이러면서 내 배야 얘기해봐 이러면서 왜 아프고 그래 우리 영미 아프게 해 떼치 이 배야 안 아프게 좀 해봐 이러면서 얘기하고요. 머리도 할 얘기 있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머리도 아파 이러면 왜 영미 머리 아프게 하니 바꿔봐 내가 혼내줄게 이러면서 통화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최악이에요.
0: 너무 힘들었어요. 네. 지금 듣고 있는데도 너무 힘들어.
1: 기생수 같은 거잖아요. 내 몸에 붙어있는 어떤 또 다른 존재 같은
2: 이게 아마 존재자재를
1: 움직여 내 왼손이야
2: 자아가 있는 거야. 내 왼손이야.
0: 자 이분께 종합 여행지 세트 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나의 X 이야기 사연 주제 미리 알려드려야죠.
1: 네 다음 주 주제입니다. 이것은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었다.
2: 사랑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순간들 괴력을 발휘했던 순간부터 극한을 극복했던 순간까지 사랑의 힘으로 했던 X와 나의 행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정국 드리머에 이어서 SES의 꿈을 모아서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곡을 두 곡 연속해서 들었다는 건 뭐다? 안영미 소피 마렸어이. 잠깐 장실 좀 다녀왔다. 요겁니다. 김은실님, 꺄우 드리머 제 신청곡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쌍둥이 아들들이 군인인데 오늘 생활관에서 전우들과 체코전 응원했다네요. 다음 주도 울 선수들 응원합니다. 네,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자, 오늘 X 이야기 여운이 좀 깁니다. 아까 그 배랑 이야기한 사연으로 영양제 세트 당첨자 분이 아, 당첨 감사합니다. 너무 창피하네요. 남편은 이 얘기를 모르는데 이거 뭐라고 하고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 그냥 있어. 잠자코 있어. 그냥 안영미 우쭈쭈 우쭈쭈 해줬더니 그냥 안영미가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쐈다고 얘기해요. 괜히 또 그 들쑤시지 말고. 0941번님, 앙순이 앙돌이 애칭 이야기하니까 저도 전남친이랑 불렀던 애칭이 생각이 나네요. 남친이 저를 빅냥이라고 불러서 저도 냥냥 대답하고 그랬네요. 빅냥이? 빅냥이? 큰 고양이란 뜻이겠죠? 아, 근데 어감이 좀 약간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냥냥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냥냥. 강희선님, 와, 저도 생각났어요. 찜질방에서 서로 혀짧은 목소리로 서로 앙탈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선 옆에 있던 초딩들이 왜 더러워 징그러 해서 민망했던 순간이요. 얘들아, 너희도 나중에 크면 뭐 알 거야. 그래, 옛날엔 우리 찜질방 데이트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주변에서 분명 이런 시선들이 있었을 테고 이런 말들을 했을 텐데, 아, 그게 왜 그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창피하거든요. 완전 흑역사거든요. 5197번님, 와, 오늘 진짜 좀 힘들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연애하는구나. 아,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연애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래야 연애가 됩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들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나 모르겠어. 이러면 시작도 못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덤벼들어야 돼요. 8644번님, 부산으로 향하는 KTX에서 듣고 있습니다. BTS 부산 콘서트 보러 가거든요. 우와! 너무 좋겠다. 집에 밥이랑 찌개 한가득 끓여놓고 왔으니까 식구들 밥 걱정은 없고 접고 신나게 놀고 오렵니다. 그래. 왜 저기 사골은 안 끓여놓으셨지? 왜 카레는 안 해놓으셨어요? 아니, 부산에서 뭐 얼마나 있다 오시려고, 얼마나. 간 김에 신나게 즐기다 오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우리 BTS 얘기 나왔으니까 BTS 노래도 들어봐야죠. BTS의 파이어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BTS의 파이어 그리고 에스파의 슈퍼노바 두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아까 BTS 콘서트 보러 부산 가시는 분 사연 들으시고 1126번님께서 여기 콘서트

0: 열리는 부산 사직동인데요. 우리나라 관광버스는 다 여기 와 있나 봐요. 외국인도 엄청 많고, 야, 장관이 따로 없네요. 아, 진짜 그렇겠죠. 그렇겠죠. BTS인데 진짜. 아, 저는 뭐 BTS 콘서트고 뭐고 간에 그냥 부산에 놀러 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좀 부러워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전 나래님께서 부산 하니까 전 부산에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8살 첫째랑 같이 갔다 왔는데 제 맘과 같이 움직여주질 않더라고요. 걷기 싫다고 싫다고 먹기 싫다고 싫다고 버스에 있겠다고 그냥 핸드폰만 하려고 그러고 전 이곳저곳 다 돌아보고 싶고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행도 나랑 맞는 사람이랑 가야 돼. 그러니까 뜻이 맞는 사람이 같이 가야지 막 아, 나는 진짜 너무 신나는데 저쪽은 정말로 그냥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맞아버리면 괜히 갔다가 기분 좋으러 갔다가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온다니까요. 9405번님 아기랑 산책하다 외국인을 만났는데 베이비라는 단어만 알아듣고 헤헤 웃으면 도망쳤네요. 제 영어 실력이 현타했어요. 그래도 아기가 있으면 외국인 만났을 때 그렇게 막 크게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애기 다 애기 귀엽단 얘기겠지 뭐. 큐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지. 그냥 땡큐 하고서 그냥 괜히 영어 못하는 거 티 안 내도 그냥 애기만 보면서 그냥 가면 돼요. 자연스럽게. 자, 김슬기님. 오늘 하루 휴가 내고 대구 서문시장 왔습니다. 2시간 동안 혼자 돌아다니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너무 좋네요. 이런 게 진정한 자부 타임 아닌가요? 하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갑니다. 아, 첫째가 집에 올 시간이네요. 제대로 즐겼다. 그래, 기왕이면은 그냥 혼자 즐기는 게 나아. 혼자 돌아다니는 게 나아. 괜히 누구랑 같이 가면은 그 사람한테 또 맞춰줘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하니까 진짜로 자유시간을 누리고자 한다면 혼자서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고. 0707번님 날이 이제 점점 더워지는 여름이네요. 전 드라이브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시간도 돈도 없더니 나이 드니 같이 놀 친구가 없네요. 어쨌든 혼자라도 가고 싶던 카페를 다니면서 일이 없는 요즘을 보내고 힐링 중입니다. 여러 두댕이 분들도 자주 힐링하며 사시길. 아,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점점 더 친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나고 나면 뭔가 좀 공허해. 그리고 뭔가 내가 또 실수한 건 없나? 요걸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춰주는 것 자체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지금 없다는 거죠. 예,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즐기는 것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TV.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제

0: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 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프로즌 쉬 파이어 미트였습니다. 언양 불고기. 근데 제가 아까 원래 프로즌으로 했어야 되는데 프리즌이라고 해가지고 프리즌이 저거죠. 감옥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아까 그 두 대가 색깔리셔서 틀리셨나 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즌 쉬 파이어 미트 언양 불고기였고요.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3829번님, 0000번님, 조명주님 세 분께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 2002년도 고인물이라고. 아, 자, 2002년도 하면 또 어떤 노래입니까? 이 노래죠. 예. 발로차 브람스 안마의자 코스코 ESC 슬림웨이 다이어트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야 발로차 IS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미가푸드 발로차 세커 발로차 세커 이행운 발로 차지 마시고요. 두 대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김정은님께서 저는 부산 사직동에서 일하는데요. 지하철로 퇴근하다 죽을 뻔했네요. 지하철 인파에 끼어서 겨우 탈출 성공. 네, 그래도 즐거운 퇴근길 되시길 바라면서 불금 기운 좋게 보내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 클론의 발로차 계속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쁘다고 낮술 너무 때리지 마시고요. 자,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2: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토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남 하동에 있는 김양의 비밀 정원. 폐교된 옛 김양분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곳인데요. 넓은 운동장과 옛 교실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 교정은 정원으로 가꾸고 교실은 카페와 만화도서관, 음악감상실로 꾸민 곳이라고 합니다. 김양의 비밀정원은 입구 계단을 오르면 꽃이 만발한 정원이 먼저 반겨주는데요. 그 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유리 중정을 통해 화사한 햇살이 복도 가득 쏟아져 내리고 분필가루 날리던 옛 교실에서 만화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별관 대나무 숲 아래에는 음악 감상실도 있어서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네요. 교실에서 읽는 만화책, 학교 벤치에서 듣는 음악, 이게 진짜 행복이던 그 시절이 떠오르겠네요. 6월 12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랑스의 전자음악 듀오죠. 에어의 싱생성 드셨습니다. 에어의 그 음악들은 이렇게 틀어놓고 다른 짓 하면서 이렇게 틀어놓으면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기 참 좋은 전자음악이에요. 그래서 편안한 음악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도 참 멋있는 음악이지만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들으면 참 좋은 음악들이 많으니까 다른 음악들도 많이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곡은 2009년에 나온 곡입니다. 2426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오랜만에 오프닝부터 들어요. 아 오프닝부터 아주 좋은 첫 곡까지 완벽한 하루의 첫 곡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4시 딱 시작하자마자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완벽한 하루의 첫 곡이 그날 하루의 어떤 기분을 대변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참 좋습니다. 7739 쓰시는 분이 운동 다녀와서 장 보고 반찬 준비하며 오늘도 출첵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출첵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 또 일하시다가도 이제 곧 있으면 또 퇴근 아닙니까? 일하시다가도 좀 살짝 일은 하셔야 되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시면서 라디오를 들으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듣고 계시다면은 즐겁게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수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여행 스케치의 신나는 노래죠. 시종일관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여행 스케치의 베스트 앨범이었어요. 1989년부터 2003년 사이에 나온 좋은 곡들을 모아놓은 앨범이었죠. 그 앨범 중에서 시종일관이라는 즐거운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정통 라디오죠. 완벽한 하루. 아주 좋은 음악과 여러분의 사연으로 꽉 채우는 금요일입니다. 0956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찻집을 하고 있어요. 찻집을. 4시엔 매장에서 순디 라디오를 즐겨 듣습니다. 가끔 손님들도 함께 들어요.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또 찻집에서 나오는 정통 라디오. 완벽한 하루. 좋은 음악과 또 우리 DJ의 이 사연을 읽는 이 목소리까지 이렇게 딱 나오면은 찻집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얘기할 때 귀를 기울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이런 또 즐거운 또 모습이 또 상상이 됩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4333 쓰시는 분, 순디님, 내일 모내기를 하기 위해 모판 나르러 갑니다. 평소엔 시원한 실내에서 들었는데 실외에서 들으니 색다르네요. 다들 남은 오후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아요. 실외에서 아주 크게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일하면은 또 금방금방 시간이 갈 겁니다. 일도 또 잘 될 거고요.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요. 온 더 달의 노래입니다. 머무르자.

온더달에 머무르자 들으셨고요. 그 뒤로 태양 피처링 빈지노의 인스피레이션 들으셨습니다. 정지혜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는데 오랜만에 바깥밥 먹을 생각에 설레네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외식이군요. 보통은 어떤 걸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뭐 해먹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배달이 잘 되니까 배달도 시켜 먹기 아주 편한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집에서 좀 밥을 자주 해 먹어요. 우리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밥을 해주는데 그 외식을 하게 되면은 참 뭔가 되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식하고 오는 날은 막 배가 불러가지고 둘이서 누워서 뒹굴뒹굴 구르는데 이렇게 집에서 먹으면 왠지 잘 밥도 조금 담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집에서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어떻게 또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또 바깥밥 먹으시는 우리 정지혜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2일 이고 쓰시는 분.

순디, 3시까지는 회사에서 주식장 몰래 열어놓고 보고 있다가 4시 되고 몰래 이어폰 꼈어요. 이분은 일 안 하시네. 주식장 보다가 4시 되니까 완벽 라디오 들으시고 완벽한 하루 들으려고요. 6시까지 라디오 들으면서 집중해서 일하고 집중이 될까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아니, 라디오 들으면서 뭐 먹을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뭐. 일하시겠죠. 아, 그래요. 아, 재밌어요. 이 리그 쓰시는 분, 저 방금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제가 너무 웃었네요. 일하시겠죠. 제가 너무 웃은 것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혹시 제가 닭가슴살 보내드리면은 집에 가서 좀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닭가슴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웃은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네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우리 회사원들 주식도 많이 오르고 또 완벽한 하루도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735 쓰시는 분이 제가 좋아하는 아샤추 먹으면서 오후를 보내고 있어요 라고 짧게 보내주셨어요. 아주 최고네요. 자, Imagine Dragons의 Walking the Wire 들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나이처럼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스티브 스왈로우의 투입니다. 60년대부터 활동한 베이시스트인데요. 재즈씬에서 발빠르게 더블 베이스를 내려놓고 일렉트릭 베이스를 선택한 연주자로 꼽히고요. 드물게 손가락 대신 피크를 쓰는데 터치가 부드럽고 섬세해서 베이스에 목소리를 얹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랜 동료들과 함께 앨범 윈터 송스를 발매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록곡 전부 특별한 제목 없이 1부터 9까지 알파벳으로 표기한 번호만 붙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공개한 2 같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메시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스티브 스왈로우의 2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즈 씬에서는 발빠르게 더블 베이스, 이 큰 어쿠스틱 콘트라 베이스를 내려놓고 일렉 베이스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참 근데 사실 뭐 재즈 씬의 재즈 음악은 콘트라 베이스가 정말 딱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 무슨 악기를 쓰느냐가 중요하진 않구나. 정말 멋있구나. 정말 재즈를 잘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선입견을 좀 깨준 그런 뮤지션인 것 같아요. 스티브 스랄로우의 그 베이스가 얼마나 이렇게 잘 어울리든지 재즈 음악과. 그리고 정말 굉장히 부드러워요, 연주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음악 자체를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소리나 어떤 악기를 썼느냐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음악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이 스티브 스왈로우 외 이 음악에도 정말 멋있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죠. 참 편안하게 우리 재즈 음악 오늘 잘 들었습니다. 1558 쓰시는 분이 취향의 공유 노래 너무 좋아요. 비록 2시간 다 듣지는 못하지만 항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뭐 2시간 내내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바쁘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좋은 노래가 나오거나 완벽하다로 해서 나온 노래를 잘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플레이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쉬실 때 감상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기현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 무작정 걷던 길에서 들었던 오 원더의 랜드슬라이드 공유합니다. 다시 들어보니 그때의 불안함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네요. 누군가에게도 이 노래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야 정말 음악으로 뭔가 위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권기현님이 공유해주신 취향곡 우원더의 랜드슬라이드 들으셨고요. 그 뒤로 이선영님이 신청해주신 풀스 가든의 레몬트리. 아, 두 곡 다 너무 좋네요. 권기현님께는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닭가슴살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래로 이어드릴게요. 잔나비의 노래입니다. 외딴섬 로맨틱.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375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순디. 고2 아들 끝나길 기다리며 학교 앞에서 대기 중에 듣습니다. 요즘 부쩍 힘들어하는 우리 아들 응원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아 많이 힘들죠. 저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 그리고 7375 쓰시는 분의 고2 아들까지 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팀의 사랑한 만큼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0: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 아주 신나게 시작을 했어요. 리키 마틴의 Shake Your Bong Bong. 이곡 우리가 Shake Your Bong Bong이라는 제목을 놓고 우리가 이제 제작진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누구는 사탕이다. 누구는 엉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곡은 그냥 신나게 뭐 엉덩이 몸 이런 걸 흔드는 모습을 보고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나게 흔들어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뭐 틀린 뭐 그런 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아, 아주 신나게 뭔가 리키 마틴 월드컵 기간에 그런 운동하는 그런 기간에 리키 마틴의 신나는 음악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 기분이에요. 김나영 씨 아니구나. 강나영 씨구나. 제가 얼마 전에 김나영 씨 만나가지고 아 이제는 참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강나영 씨가 보내셨습니다. 5시 30분 퇴근인데 대표님이 조기 퇴근 허락해줘서 4시 퇴근하고 벌써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서 딱히 할 일은 없지만 조기 퇴근은 너무 신나요. 아 그럼요. 집에 뭐 할 일이 있어서 집이 좋습니까? 그냥 집에서 쉬는 거죠. 편안하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음악 들으면서 완벽한 하루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옥수사신관의 하지감자 들으셨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편한 노래, 너무 듣기 편한, 완벽한 하루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악을 하는 밴드죠. 옥수사신관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6305 쓰시는 분, 저는 취향이 하나 있습니다. 새 물건을 사면 바로 쓰지 않고 며칠 동안 바라만 봅니다. 새 운동화는 상자째 감상하고 새 컵은 식탁 위에 올려놓고 구경만 해요. 남편은 그럴 거면 왜 샀냐고 하지만 저는 그 설레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취향이라고, 이게 특별한 어떤 의식 같은 거 아닌가요? 6305 쓰시는 분. 새 물건을 사서 바로 안 쓰는. 뭔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끼고 쓰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뜯어가지고 그냥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운동화는 신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상자째 감성하고. 남편이 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자기 어떤 그 각자의 어떤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걸 또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저도 6305 쓰시는 분 인정해 드리고요. 제가 필터 샤워기 하나 보내드릴게요. 껴놓고 한 3일 정도 쓰지 마시고 그냥 바라보다가 농담입니다.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6322 쓰시는 분, 저희 시어머니께서 물김치며 밑반찬을 잔뜩 해서 보내주신 택배가 방금 도착했어요. 이 더운 날 애쓰셨을 생각하니 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겠어요. 오늘 저녁은 밥만 하면 되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부모님, 시어머니, 시부모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반찬들이 올 때는 정말 다른 뭐 음식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것만 있으면 그냥 잔뜩 또 보내주셨군요. 아,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전화 드려서 감사하다고 꼭 전화 드리고 또 다음에 찾아뵐 때 정말 많은 두둑한 용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들을게요. Tuesday Beach Club의 노래입니다. Lean.

Tuesday Beach Club의 Lean 들으셨고요. 그 뒤로 8762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카더가든의 Home Sweet Home 들으셨습니다. 아, Home Sweet Home은 머틀 크루인데 카더가든도 동명의 어떤 다른 노래를 불렀군요. 아, 머틀 크루의 Home Sweet Home도 조만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한결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곧 시험이라 분주하게 공부하다 밥 먹으면서 완화드려요. 어지럽혀지고 난잡해진 제 머리를 정통 라디오 완화드리면서 정리하고 다시 열심히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보통 요즘에는 밥을 먹으면서 그 SNS나 어떤 너튜브를 많이 봐요. 그런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TV나 뭐 넷플릭스 뭐 그런 너튜브 같은 걸 많이 틀어놓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은 그 밥의 맛을 더 잘 느껴요. 그러니까 뭘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은 그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르게 그냥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또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밥에 굉장히 집중해서 먹으면 또 맛이 또 다를 겁니다. 자, 2513 쓰시는 분, 44살 초보 엄마예요. 이제 한 살 된 아기 키우는데 라디오를 항상 트는데 광고 나올 때마다 리듬에 춤을 춰요. 낮잠 잘 때 듣는데 잔잔한 목소리 듣기 좋아서 찾아 듣고 있어요. 라고. 그래요. 광고는 아주 신나고 또 이제 완벽한 하루는 와, 제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니까 낮잠 잘 때 들으시고 또 아기가 좀 계속 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4살 초보 엄마 2513 쓰시는 분께 제가 커피 드립백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 잠들면은 커피 한 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74 쓰시는 분이 순디 목소리에 집중하다가 지하철 내리는 역 놓쳐서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다시 되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완벽 하나를 한 30분 정도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3부 마지막 곡 끝나면은 또 상순 퀴즈가 나오잖아요. 상순 퀴즈 풀면서 또 천천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빈 시크의 Lost Without You 들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여드립니다. 1950년 오늘 6월 12일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창립된 날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돈을 발행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인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현재 유통되는 지폐 가운데 가장 많은 건 5만원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그래요. 5만원권은 그래도 꽤 큰 돈인데 사실은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막 천원권 진짜 많았죠. 천원짜리 지폐. 요즘 천원짜리 지폐는 사실 좀 많이 없어요. 안 보여요. 만원짜리가 그래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5만원권은 근데 요즘에는 또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뽑을 때 ATM 기계 같은 데 보면은 5만원권으로 또 뽑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뽑을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더 큰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큰 지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10만원권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아직까지 제일 큰 지폐가 5만원이죠. 안 그 위는 이제 수표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말이죠. 5만원권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왠지 TV에 보면요. 그런 큰 돈을 이제 옮길 때 5만원권으로 많이 옮기더라고요. 만원짜리 잘 안 보여요. 자, 저는 오늘 5로 찍습니다. 5만원권 많이 사용하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현재 유통되는 지폐 가운데 가장 많은 건 5만원권이다. OX. It was a slight on my honor, so he deserved it. But we're talking about the most brilliant mind this world has ever seen.

상승 퀴즈에 이어서 바스틸의 Send Them Off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현재 유통되는 지폐 가운데 가장 많은 건 5만 원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뭐 생각해보면 뭐 사실 만 원권이 가장 많아야지 이제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는 돈을 현금을 잘 안 쓰잖아요. 다들 그냥 카드로 쓰기 때문에 현금 지갑에 현금을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없고, 또 지갑을 또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만약에 현금으로 좀 비상금을 가지고 있겠다 싶으면은 사실 5만 원권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잖아요. 만 원권으로 하면 너무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그래서 5만 원권이라도 꾸 아까 이렇게 푸른 건 아니고요. 찍었어요. 5만 원권이라고. 제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정답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아, 정말 잘 풀었죠, 제가. 현재 유통되는 지폐 가운데 가장 많은 건 5만 원권이 맞습니다.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 잔액 통계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 중 5만 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엄청 많네요. 5만 원권이 많아진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경조사 문화가 꼽히는데요. 아, 축의금이나 조의금, 세뱃돈처럼 두께는 얇고 금액은 크게 주고 싶은 자리에 5만 원권이 딱 맞아서 그 시즌마다 집중적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럴 때 이제 현금을 주는데, 이제 정말 그래요. 정말 만 원짜리를 막 이렇게 많이 뽑아서 너무 부피가 크니까 가끔 이제 기분 좋으라고 만 원짜리로 이렇게 주거나 천 원짜리 농담입니다. 아, 못 됐어 그러면. 천 원짜리 주면은 욕 먹어요. 요즘에는 그래요. 5만 원짜리, 이제 10만 원짜리가 나오면은 정말 10만 원짜리가 비중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딱 편하게 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정답 시원하게 맞췄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답을 맞추는 저의 이 마음,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 마음뿐이죠. 그래서 오늘 선곡했습니다. 변진섭의 노래입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에 이어서 장들레 피처링 헨 그리고 찰나니의 For You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바로 또 노래로 이어드릴게요. 랭페 하티스의 부두.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6: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4395 쓰시는 분이 항상 이동하면서 잼나게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665 쓰시는 분 순디 매일 이 시간이면 지하철에서 들어요. 퇴근하면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이 아주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퇴근해야죠. 오늘 마지막 곡 틀어드리고 저도 이제 퇴근하고 내일 오겠습니다.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이거 듣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움의 특권은 엄청나다.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장콕토의 이 말을 떠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아름다운 슛 덕분에 기운과 기운이 확 바뀌는 것을 체험하며 아름다움이 분명 권력의 한 행태임을 절감합니다. 그 옛날 그리스인들이 사람에게 최고인 것으로 아름다움을 꼽았던 것처럼 오늘은 아름다움에 마음껏 도취됩니다. 아름다움은 미덕, 일종의 탁월함입니다. 아름다움은 지적이고 용감하고 고결하고 매혹적이고 재능있고 선하고 무엇보다 그 모두를 아우르는 탁월함으로 귀결됩니다. 이번 월드컵에 기대가 큰 이유는 아름다운 슛, 아름다운 패스, 아름다운 수비, 아름다운 조직력, 아름다운 동료애. 아름다움 수집책에 들어갈 것들이 꽤 많을 듯 해서입니다. 아, 역시 사람은 좋은 걸 많이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보기만 해도 좋고 신나는 것. 사람의 어조를 달라지게 하고 기분과 태도를 바꾸게 하죠. 사람까지 확 달라지게 합니다. 자,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배틀스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지미 클리프, 원더풀 월드, 뷰티풀 피플. 1482번으로 야 오늘 축구 이어가지 뭐 승리에 대한 노래를 생각했는데 야 원더풀 월드, 뷰티풀 피플이라니. 이거 더 좋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 스포츠일 뿐이잖아요. 축구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세상이 원더풀해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요. 지미 클리프의 원더풀 월드, 뷰티풀 피퍼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1부, 2부, 3일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IS동서, 도드라만돈,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포스코 ENC에서 함께합니다.
1: 티켓,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0: 에코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The Final Countdown 들었습니다. 유럽의 연주한 노래 103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드디어 예,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와. 아저씨 너무 신나셨어요. 푸아 김정근 씨. 아닌데요? 예, 평소하고 똑같은데요?

아, 그럼요. 예. 9629번으로 아저씨 안녕하세요. 와, 축구 이겨서 기쁘시죠? 한국이 골을 먹어도 아저씨가 떠오르고 골을 넣어도 아저씨가 떠오르네요. 왜요? 아니 왜? 제가 무슨 축구 홍보대사 같은데? 예. 사이비 홍보대사입니다. 예. 사이비 축구 전문가이자 사이비 축구 홍보대사.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자, 9628번으로 청해 주신 바비 맥퍼린, Don't worry, be happy.

네, 키인의 Everybody's Changing 들었습니다. 773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바비 맥퍼린, Don't Worry, Be Happy. 2267번으로 아저씨, 중학생 때부터 듣고 현재는 34살인 직장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소개팅이 있어서 안산에서 서울로 지하철 타고 가고 있어요. 야, 오늘 축구도 이겼겠다. 잘 될 수 있기를 응원해 주세요. 이 음악 뒤에다가 Don't Worry, Be Happy를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사연을 조금만 빨리 보내주시. 이태림 씨는 퇴근하고 김밥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남자친구랑 다퉜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별일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Don't worry, be happy. 행복한 날이잖아요, 오늘. 8278번입니다. 2020년부터 꾸준히 사연을 보내며 백캠 청취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백혜매 제 사연이 소개된 적이 없더라고요. 아, 오늘은 배철수 형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2020년부터니까 햇수로 7년째 듣고 계신데 한 번도, 그러면 안 되죠. 예. 8278번. 자, 음악은 길버트 오 설리반. Alone Again, Naturally.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0: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6월도 벌써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주말부터는 한낮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 31도까지 올라서 열흘 만에 다시 30도를 웃돌겠고요. 남부지방도 전주는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고 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 또 내일은 오후에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 쏟아지겠는데요. 충청과 전북에는 최대 50mm, 그 밖의 지방도 최대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사찰 음식으로 유명한 정관 스님이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한다. 제가 정원에서 키운 오이로 음식을 만들어 먹지요. 제가 오이가 되고 오이가 저 자신이 되지요. 평소엔 축구에 별 관심이 없다가도 때가 되면 붉은색 유니폼을 찾아 입으며 할 말이 많아지는 우리. 저녁이 되자 흥분도 좀 가라앉으니 한편으론 우습기도 하다. 왜 우리는 정관 스님과 오이 같아지는 걸까? 우리가 대표팀이 되고 대표팀이 우리 자신이 된 것 마냥 가슴을 들썩들썩 왜 한껏 심박수를 높이는 걸까? 철수는 오늘 놀라운 선방 쇼를 펼친 김승규의 손 생각을 하며 정관 스님이 하는 손 이야기도 듣는다. 손에는 섬세한 힘과 아름다움이 있으며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손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생명을 앗을 수도 있지만 따뜻한 손으로 누군가를 돕고 힘을 보탤 수도 있다. 우리는 손으로 음식을 만들 때 손을 거쳐 우리의 에너지가 자연 재료에 스며들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과 동화된다.

우리 골키퍼 김승규도 몸을 날려 수비할 때 손을 거쳐 자신의 에너지가 축구공에 스며들게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신과 축구 경기가 동화된 듯 느꼈을까?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 후 BBC도 ESPN도 김승규를 극찬하고 나섰다. 가까이서 정관 스님을 본 사람들은 스님의 손이 작고 투박하게 생겼다고 증언한다. 온갖 재료와 물과 열과 수증기로 손바닥에선 부드러움이 많이 사라졌고 손금까지 희미해졌다고 한다. 하기사 요리사 중에 손이 고운 사람들은 거의 없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김승규 선수의 손도 한번 보고 싶다.

축구화에 가려졌던 박지성 선수의 맨발을 보고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모르긴 몰라도 골키퍼 장갑 속에도 무언가 놀랄 일이 숨어 있을 것 같다. 조금만 잘못해도 국민 욕받이가 되기 쉬운 자리에서 아름다운 활약을 펼치려면 외양의 아름다움까지 욕심내기는 어렵다. 몸바쳐 뛴다는 것은 그런 것. 오늘 승부에 관계없이 우리 팀을 응원해야 하나 고민이 좀 되었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기니 여러모로 기분이 참 좋다.

네, 코리아나의 Hand in Hand 들었습니다. 조르조 모르도 형님이 만드셨죠.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한 번도 출연했었잖아요 그때. 아우, 예. 손에 손잡고라니. 0802번 전주부터 전율입니다. 아우 그래요? 예. 1727번 지금 손을 함께 잡으리가 옆에 없지만 노래 시작되자마자 자동으로 손을 들어 흔드는 나. 와, 손에 손 잡았던 그 시절, 하나가 되었던 그 시절, 그립다. 예. 야, 이게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다. 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사실 못 봤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열린 최초의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서울올림픽 1988년,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와, 대단했죠. 자, 뭐 손에 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골키퍼 김승규 선수 얘기도 했고, 오늘 축구 관전평을 듣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아, 제가 뭐 사이비라서, 사이비 축구 전문가라 길게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김승규 선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진짜 결정적인 선방을 보여줬잖아요. 야. 그리고 오늘 전반전도 경기 참 잘했거든요. 예, 우리가 주도하는 경기였고, 야, 근데 후반전에 첫 실점 했을 때는 아찔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와, 체코가 세트피스에 아주 강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 계속했는데, 그리고 그동안 제가 축구를 뭐 수십 년을 봐왔잖아요. 이 롱드로잉 하는 선수들 많이 봤고, 롱드로잉을 주무르기로 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롱드로잉이 대체로 포물선을 그리며 오거든요. 떠서 오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있는데, 야, 오늘 체코팀 롱드로잉은 무슨 투석기를 쏘는 줄 알았어, 투석기. 와, 직선으로 날라오던데, 완전히. 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첫 골 먹고, 와,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런데, 야, 오늘 그래도 우리 팀의 맨 오브 더 매치를 뽑으라면 황인범 선수죠. 예, 첫 골 이강인 선수가 절묘하게 패스를 넣습니다. 아, 역시 이강인 선수는 그 사실 작은 틈으로 패스를 조금만 세게 했어도 이 골키퍼가 잡았을 거고, 조금 약하면 또 상대방 커트에 걸리는데, 정말 적당한 패스를 딱 날려가지고 황인범 선수가 또 그걸 접어가지고, 야, 거기서 그걸 접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하죠. 접어서 칩슛. 이건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하는 거죠. 예. 모드리치나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체코팀 단장으로 왔던데 네드베드라고 세계적인 선수 있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하던 거죠. 아무튼 이강인 선수 패스도 대단해. 맨 오브 더 매치는 황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을 황인범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센터링 날렸잖아요. 그래서 오영규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황인범 선수 어시스트. 근데 이 황인범 선수 어시스트를 할 수 있게 패스를 해준 선수가 백승호 선수예요. 백승호 선수 오늘 잘했습니다. 이 선수들 얘기 다 나오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1실점 하긴 했지만 수비수들이 키가 큰 그 체코 선수들을, 야, 밀리지 않고 김민재 선수를 필두로 이한범 선수 잘했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기혁 선수 이거 칭찬해주고 싶어요. 3백으로 나온. 초반에 약간 긴장한 게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아주 잘했어요. 수비진 잘했습니다. 양쪽 윙백 이태석, 서령우 잘했습니다. 결국 다 잘했네.

아니, 다 잘했으니까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야, 근데 이게 배순탁 작가 여기 또 숙가를 얻네. 사이비 축구 전문가 배순탁 자기가 저 키플레이어로 미리 황인범 선수를 예. 아, 황인범 선수가 한동안 부상으로 쉬었거든요, 경기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유, 오늘 뭐 아주 완벽하게 너무 길게 했죠? 아니,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한 거예요. 예. 자, 7790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6시 45분 18초 막 지났고요. 아, 오늘 참 대한민국 월드컵 첫 경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피아니스트 송영주 트리오 특별히 모셨습니다. 3, 4부에. 예. 아니, 그냥 축하 공연으로 생각하시고. 야, 근데 진짜 좋아요. 송영주 트리오의 음악 캠프 라이브. 요거, 아니, 뭐, 안 들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예. 3, 4부 기대해 주시고요. 자, 7790번으로 청해 주신 존 메이어. Slow dancing in a burning room.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키.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시키겠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레디오헤드의 하이 앤 드라이. 7167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자, 오늘 3, 4부 음악 캠프 라이브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송영주 트리오입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4: 061-241-8800.
5: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와우. 오, 야. 지금 박수를 지금의 한 10배 정도 더 쳐야 되는데, 아유, 손바닥이 아파가지고, 예. 이 정도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주, 피아니스트 송영주 씨, 그리고 베이스의 신동아 씨, 드럼의 임주찬 씨. 자, 송영주 트리오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예. 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처음 이게 지금 테일러 오브 시티라는 작품인데 처음에 이 저 시작은 아주 로맨틱하게 시작을 해서 아, 이 도시는 서울은 아니다.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중간에 또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 막 역동적이면서 또 복잡해지는 걸 보면서 아, 이 서울인가? 다시 이렇게 어떤 게 맞습니까?
1: 서울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0: 아, 하지만 예, 한 네. 특정 도시를 뭐 한
1: 이 곡을 쓸 때는 제가 뉴욕에 있을 아, 때라서요.
0: 뉴욕 어울리네.
1: 그런가요?
0: 뉴욕도 아, 어울려요.
1: 네, 그곳에서 지내면서 뭔가 느낀 점들을 이야기로 음악으로 표현하고 아, 싶어서 쓴 곡입니다.
0: 하긴 지금의 서울은 어떻게 보면 뉴욕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1: 네. 그래서 생각하신 대로 서울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곡에서 네. 표현하는 그런 어떤 도시적인 느낌. 네.
0: 피아니스트 송영주 씨하고 저하고는 지금 처음 만나는 거죠?
1: 저 너무 떨리는 마음입니다.
0: 왜요?
1: 드디어 실제로 아니,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저희가 진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재즈 피아노 얘기를 하면 네. 거의 첫 손가락에 송영주 씨를 꼽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 정말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나왔다는 건 우리가 너무 게으르다는 얘기죠.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심지어 베이스 연주하는 신동아 씨하고 드럼의 임주찬 씨는 우리가 구면이에요.
2: 네, 맞습니다. 네.
1: 몇 번 오신 걸로 네,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입니다. 예. 자, 그럼 전국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께 자기소개 좀 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이고요. 드디어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이, 감사합니다. 자, 두 분도 인사하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드러머 임주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아, 주찬 씨는 지금 몇 번째 출연하시는 거예요?
2: 저도 두 번째 아니면 이스트에드는 또 다른 방송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0: 아하, 네.
1: 네, 베이스 연주하는 신동하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신동하 씨는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제가 느꼈는데 네. 약간 배우 같은 느낌이에요. 아,
1: 어? 기억해 주시니까.
0: 아, 키도 훤칠하시고 연주는 워낙 잘하시고. 네. 아, 동의하시는군요.
2: 동의합니다.
0: 자, 이 방금 들으신 음악은 테일 오브 시티. 뭐 여러분 계신 도시를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네. 뉴욕일 수도 있고 서울일 수도 있고 네. 뭐 런던이면 어떻고 예.
2: 다 될 것 같은데요.
0: 다 되죠. 네, 네. 다 됩니다. 예. 우리는 뭐 그냥 서울로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자, 송영주 트리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뒤에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안전화.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I was born by the river.
6: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멋진 재즈 트리오 송영주 트리오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송영주 씨하고 주로 하더라도 뭐 두 분은 그렇게 큰 불만은 없으시죠?
7: 네, 그렇습니다.
6: 예, 간간히 들어와 주세요.
8: 네, 네. 알겠습니다.
9: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8: 양념 좀 치겠습니다.
9: 네, 좋습니다.
6: 자, 우선 송영주 씨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들은 또 백지니까요. 예. 일단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셨고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는 건 이건 뭐 클래식 피아노 아니에요?
9: 네.
6: 어려서부터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했어요?
9: 클래식 피아노밖에 배울 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6: 그렇죠.
9: 이제 자라난 환경에서는 네. 실용음악과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피아노는 어려서부터 계속 치고 싶어서 클래식 공부를 했었어요.
6: 그 피아노라는 악기가
9: 네.
6: 어렸을 때 누구나 대체로 한 번씩은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9: 네.
6: 그런데 누구나 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 아니죠?
9: 아, 네.
6: 이 동네 학원에서 그치는 것과 끝까지 가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에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이걸 가르는 겁니까?
9: 제가 클래식 피아노를 치는 동안은 예.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연 내가 이걸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좀 약간 예측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만 뭔가 그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의 그 과정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6: 그렇죠.
9: 뭐 교수님 레슨 예원 예중 예고 뭐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전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음악을 위해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그러면 뭐 네. 대학에 가서 피아노를 연주하시면서
9: 네.
6: 죄송한 얘기인데
9: 네.
6: 내가 보니까 이쪽으로는 크게 되기는 어렵겠다.
9: 이미
6: 진로를 좀 바꿔보자 그러고 재즈로 바꾸신 거 아니에요?
9: 그러니까 클래식이 너무 어렵기도 했고요.
6: 옆에서 이렇게 크게 웃으시면
8: 네.
6: 그 송영주 씨가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9: 괜찮습니다.
6: 아무튼 예, 대답하시죠.
9: 네, 클래식은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뭔가 네. 악보대로 계속 치는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뭔가 재즈를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다행이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6: 훨씬 더 자유롭죠.
9: 네, 네. 악보는 그냥 코드일 뿐 제가 즉흥으로 만들어서 칠 수 있다는
6: 그렇죠.
9: 점도 너무 좋았고요. 클래식 피아노를 할 때는 이제 제가 혼자 독주해야 하는데 모두가 저만 쳐다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6: 예.
9: 너무 떨리고.
6: 네네.
9: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께 연주를 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또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6: 재즈 트리오나 콜테시나 뭐 퀸테시나
9: 네,
6: 다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서 함께. 막 만들어가는 게
9: 네.
6: 그게 좀 좋으셨군.
9: 네, 그래서 지금도 클래식 하시는 분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6: 존경은 해야죠.
9: 그때. 네.
6: 뭐 연주의 극한으로 가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9: 네, 너무 존경스럽고요.
6: 저는
9: 저의 길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6: 그러면 이제 재즈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버클리 음악대학으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9: 네, 대학 시절에 클래식 피아노를 이제 전공하는 와중에도
6: 네네.
9: 저는 계속 밴드 음악이라든지 세션 이런 뭐 CCM 쪽에 이제 활동을 스튜디오 뮤지션으로 활동하다가요.
6: 그거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하면서 밴드를 하셨어요?
9: 네. 전국 투어 다니고 막 그러다가
6: 거기선 뭐 저 키보드도 연주하시고
9: 네, 그랬었는데요. 저 클래식 교수님께서 전공실교 시간에 막 쇼팽 뭐 판타지를 연주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너 음악 안 듣지? 팝송 치는 것 같다고 저한테 계속 지적을 하셨던 기억이
6: 납니다. 네. 그래서 유학을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군요.
9: 네, 네. 수요예술 무대 이런 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김광민 선생님이 나오셔서 TV에서 연주하시는데 재즈라고 하시는 거예요.
6: 네네네.
9: 그때부터 뭔가 막연하지만 재즈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꼭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키웠었던 것 같아요.
6: 김광민 씨는 그래서 그 뒤에 만나셨나요?
9: 그럼요.
6: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나 당신을 보고 내가
9: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6: 아무튼 그래서 버클리 음대에서 이제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졸업하시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이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맨하튼 스쿨 오브 뮤직 이것도 좋은 학교 같은데?
9: 네, 맨하튼 음대가 워낙 클래식으로 또 유명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6: 여기서 재즈 피아노 또 석사까지 받으시고.
9: 네.
6: 아니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시네.
9: 학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것을.
6: 아, 학교 다니는 걸.
9: 약간 모범생 스타일.
6: 야, 뉴욕에 오래 계셨네요, 그러니까.
9: 네, 보스턴이랑 뉴욕에서 한 전체 합치면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6: 한국 뮤지션 최초로 블루노트 뉴욕에서 공연하셨어요?
9: 네.
6: 야, 저도 예전에 여기서 뉴욕에 갔을 때 마침 제임스 무디라고 색소폰 하시는 그분 공연이 있어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9: 진짜 좋은 공연을 보셨네요.
6: 아니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보게 되더라고요.
9: 예. 네, 그곳에서 연주를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6: 아무튼 현재 뭐 한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중에는 거의 뭐 첫 손가락 부담스러워요?
9: 그건 아닌 것
6: 같아요. 다섯 손가락으로 할까요?
9: 그냥 뭐 어딘가에 속해도.
6: 아 옆에서 지금.
8: 뭐 완전히 맞다고
9: 아유,
6: 동의를 표하는
9: 친해서
6: 친해서 그런 거예요?
9: 네.
6: 그럼 연주자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8: 네.
6: 다른 피아니스트들이나 다른 연주자들하고 함께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8: 네.
6: 근데 피아니스트 송영주만의 가장 큰 장점이나 뭐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8: 피아노 터치나 아니면 쓰는 곡 자작곡의 멜로디나 이런 게 정말 서정적이고 정말 한국 사람이 들어도 너무 와닿고 항상 생각나요. 제가 사실 이제 여러 유명한 세계적인 레전드 드러머들하고도 녹음을 많이 했거든요.
6: 네네.
8: 누나가.
6: 네.
8: 그래서 제가 드러머다 보니까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그 세계적인 드러머 앨범을 들으면요 한 번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래가 별로예요.
6: 음악이 별로예요.
8: 네.
6: 테크닉은 배울 게 있는데 음악 자체가 별로다.
8: 네, 그래서 한 번 이상 못 듣겠는데 누나 앨범에서 그 레전드 드러머들이랑

0: 진주는요 진짜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이제 그걸 듣고 저는 공부를 했어요.
1: 아, 그러니까
0: 그 정도로 멜로디가 너무.
1: 송영주 씨가 피아니스트로서도 뛰어나지만 작곡자로서의 능력도 굉장한 거네. 그러니까
0: 아, 저는 완전히 동감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1: 야, 드러머 임주찬 씨 아주 극찬이었습니다. 두 분 아주 친하신 것 같네요.
2: 네, 아주 뉴욕에서 같이 고생하던.
1: 아, 뉴욕에서.

0: 하게 하세요.
1: 아유, 음악하는 사람끼리 나이 차이가 어디 있어요? 다 동료죠 그냥.
2: 워낙 또 좋은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셔서 임주찬 씨께서 그래서 뭐 일단은 누나 트리오나 이런 프로젝트 말고 다른 클래식 계통의 싱어분들이랑 이런 콜라보 예. 공연 같은 걸 좀 많이 했었거든요.
1: 네네.
2: 뭐 그 손태진 씨,
0: 포르테디 꽈트로 그 팀들과랑도 네. 하고 네. 뭐.
1: 아니 그러니까 대중음악 하는 친구들하고도 네네. 함께 콜라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0: 네네네.
2: 그런 곡에서 그런 프로젝트에서의 어떤 편곡들이 이렇게 클래식 곡들을 재즈로 편곡한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편곡이 이게 되게 클래식을 재즈로 편곡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예예. 예.
2: 뭔가 좀 되게 아 이게 정서가 좀 달라서
1: 네.
2: 그걸 재즈적인 정서로 갖고 오면서 편곡을 하시는데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재밌게 연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이거 뭐 작곡도 잘하시고 또 편곡에도 뭐 아, 정말 뛰어나시고 피아노 잘 치시고 그럼 뭐 더 이상 인간성은 어떻습니까?
3: 밥 정말 잘 잡아요.
1: 농담이에요, 농담. 인간성은 농담이에요. 아, 인간성은
0: 인간성이 그... 있죠. 제가 많이 손이 많이 가고 허점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러닝 타임들이 다 기니까 이번에 이거 애트모스피어 2022년 앨범. 야, 이 음악은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0: 오 정말요.
1: 배순탁 작가가 아마 갖고 와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애트모스피어. 자, 이 음악 들을까요?
0: 네. 네.

이 듣고 있는데 마음이 뭔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갑자기 막 내 주변의 공기가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예. 2022년 앨범 예. Atmosphere의 수록곡 Atmosphere 들었습니다. 지금 뭐 이상하게 음악 듣고 제가 뭐 이거저거 짓거렸는데 뭐 음악에 그렇게 크게 해가 되진 않았죠. 자, 이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광고 뒤에 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트리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영주, 신동아, 임주찬 씨 이렇게 세 분입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0: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낮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서울 31도, 남부지방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20도 정도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요즘 비가 안 올 때는 강한 햇살에 자외선이 걱정이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자주 내립니다. 햇살과 비를 막을 수 있는 양우산 챙겨서 외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오후에 호남 내륙에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벼락도 동반해서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50mm 정도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조금 전에 Atmosphere 2022년 앨범의 앨범 타이틀곡 들었는데 이 앨범이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음반 부문 수상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처음이 아니고 2010년에도 받으셨고 2012년에도 받으셨고 19년에도 받으셨고 앨범만 내면 받네요 그냥. 네?
3: 그렇지는 않고요.
2: 저도 작년에 이거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공로상 받았는데.
3: 축하드립니다.
2: 이제 오래 했다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공로상 주더라고요.
3: 아니요, 너무 큰 일을 많이 하셔서 당연히.
2: 큰 일은 뭐 별로 한 건 없는데요.
3: 저 뭐. 음악 듣고 자랐는데요.
2: 아,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송영주 씨가 만든 멜로디는 계속 듣게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듣고 있는데 아, 뭐 연주 이런 걸 떠나서 멜로디 자체가 참 뭐랄까 아름답네요.
3: 감사합니다.
2: 네, 이런 아름다움을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3: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글쎄요. 근데 이 곡을 쓸 때는 코로나 시국이었어서 강제로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을 때고요. 힘든 상황에 막 복잡한 음악 안 듣게 되고 저도 찾아듣는 음악들이 뭔가 더 공간감 있고 편한 음악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앞에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곡을 쓰다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 그 공기, 그때 어떤 분위기,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낸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2: 그 음반도 참 열심히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5년에 네네. 데뷔 앨범 예, 내신 뒤로 네. 계속해서 앨범을 내셔서 지금 10번째 앨범까지 내신 거잖아요.
3: 네. 뭐 재즈 미츠 힘즈라는 프로젝트 앨범까지 하면 지금 총 14장.
2: 14장이나. 네,
3: 정규 음반으로 14장.
2: 이렇게 계속해서 음반을 내신다는 건 네. 무언가 음악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3: 그러게요. 이번 앨범을 마치고 나면 녹음을 마치고 나면 다음 앨범 뭘 하지 이런 고민을 시작되는 게 약간 루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뭔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곡도 써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이 간격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긴
2: 해요. 아,
3: 네.
2: 다른 뭐 재밌는 일이 많으신 모양이죠.
3: 뭔가 사회적인 어떤 맡겨진 일들도 학교에서 서울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2: 지금 강의도 하시죠. 예, 교수님이시기도
3: 네.
2: 하고
3: 네 그리고 뭔가 맡겨진 일들을 하고 예전처럼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 면도 없잖아 있고요.
2: 제 앞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3: 아, 죄송합니다.
2: 아니 공감합니다.
3: 아, 네 네, 열정 부족일까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곡을 열심히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이제 조금씩 텀이 생기고 네. 그러는 게 정상 아닐까요? 이게
3: 맞죠.
2: 젊었을 때처럼 막 계속하면 그 사람이 그 살 수가 있겠어요?
3: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2: 아, 그럼 여유를 가지셔야죠.
3: 네, 네.
2: 그 음악 안 하실 때는 뭘 하십니까?
3: 어쩔 땐 정말 개인 시간이 어쩌다
2: 없어요?
3: 생길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을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2: 일상이 너무 있을 때. 일상이 너무 빡빡하신 거 아니에요?
3: 아, 네. 계속 뭐 학교 일, 뭐 또 맡겨진 편곡해야 될 일, 또 녹음.
2: 아, 일이 많으시군요.

0: 네, 연주, 공연 준비 막 쉴새 없이 일이
1: 좀 시간이 많더라고요. 나면 뭐 다른 일을 뭐 할 계획이 없이 그냥 아유 누워 있자 막 이거. 네.
0: 그것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하고 걷는 거 정말 좋아해서요.
1: 아, 예.
0: 공원을 걷고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싶죠. 마음 같아서.
1: 아니 아까 뭐 제가 제 음악도 들으면서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진짜로 그 송영주 씨가 많이 들었던 음악들은 어떤 음악들이에요?
0: 송골매도 많이 들었고요. 네. 저는 당연히 어느 한 동안은 그 유학가 있는 그 동안은 정말 재즈에
1: 그때는 재즈만 들었군요.
0: 있었고요. 근데 그 앞뒤로 지금도 그냥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1: 그러니까 대중음악도 해요.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0: 네, 좋아해요.
1: 그래서 음악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없으신 거군요.
0: 네, 그래서 지금도 가수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녹음 세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작업하는 걸 정말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1: 그걸 좋아하는군요.
0: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음악이.
1: 클래식에서부터 뭐 트로트까지 모든 음악에 대한 편견이 없으신 거네.
0: 네, 그 분야의 그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또 모든 음악들은 결국엔 다 통하고 연결되어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특히 싫어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이게 네. 금방 얘기를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있긴 있으신 것 같아.
0: 생각을 안 해봐서.
1: 정말 싫다.
0: 아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1: 없답니다. 그 앨범을 내실 때 앨범을 네. 이제 다음 앨범은 뭐 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앨범을 준비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곡들을 써야 되겠죠.
0: 네.
1: 그 곡들에 대한 각 곡들에 대한 영감들은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주로?
0: 좋은 음악 들을 때도 있고요.
1: 아 다른 음악을 네. 들으면서 네. 영감을 얻기도 하고.
0: 하고 뭔가 자연에서 자연. 여행 다니고
1: 여행 다니고 자연을
0: 하늘을
1: 보고
0: 보며 꽃을 보며 숲을 보며
1: 너무 교과서 같은 대답인데
0: 어떡하지 아니면
1: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거죠
0: 네 뭔가 어떤 관계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도 표현하고 근데 정말 좋은 것은 제가 가사에 좀 많이 약해요 가사 글 쓰는 게 어려워요 근데 작곡을 하고 연주로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1: 가사가 없으니까
0: 곡 써지는
1: 게 음으로 얘기하면 되니까.
0: 네, 가사 쓰시는 작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그럼 뭐 작사 뭐 가사가 필요한 음악이 있으면 네. 가사 잘 쓰시는 분하고 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0: 네, 그래서 노래곡을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작곡한 곡들.
1: 아니 그런 대중음악 쪽에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엘튼 존 같은 분들은 버니 토핀이라는 그 친구 작사가가 없었다면 그 아름다운 그 수많은 곡들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0: 그러네요. 좋은 작사가 분이랑 잘 친하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이번 연주는 역시 2022년 앨범 Atmosphere의 수록곡 꽃이 떨어지는 건데 Flowers Fall. 꽃은 늘 떨어지죠.
0: 네.
1: 조화 빼놓고는 다 떨어지는 겁니다.
0: 네, 그... 바람에 꽃이 날리는 그걸 보면서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딱 쓸쓸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꽃이 떨어지는 거에 집중이 되면서 그런 느낌을 좀
1: 담아서. 연주 듣기 전에
0: 네.
1: 송영주 씨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아티스트가 있다면 한 세 명만 꼽아보죠.
0: 저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어떤 터치라든지 어떤 감성의 정말 매료되고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키스 자렛이고요.
1: 키스 자렛? 예.
0: 네. 그 사람의 그 아티스트의 피아노 터치는 뭔가 그냥 피아노 말고 그 안에 엄청난 그 내공을 담은 그 터치에 좀 감동받았어요. 피아노지만 그 안에 막 오케스트레이션이 들릴 정도로 그런 거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허비 앤콕은 뭐 펑크면 펑크, 일렉트로닉, 뭐 정통 재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만의 느낌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1: 허비 앤콕.
0: 네, 마지막으로 브래드 멜다운은요. 뭔가 백인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뭔가 백인의 락적인 느낌과 또 클래시컬한 느낌과 본인만의 스윙 필과 그리고 자작곡에도 자기 색깔을 표현한 것을 보면서 누구를 흉내내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또였을 때는 그런 아티스트를 보면서 나도 내 색깔을 내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내가 듣고 자란 음악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것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인가 보다라고 깨닫게 해줬던 아티스트입니다.
1: 하여튼 뭐 다들 뭐 피아노를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네요.
0: 그러네요. 예. 네.
1: 특히 저 대중음악 쪽에서는 뭐 이 허비 앵콕은 워낙 네. 좋아하니 우리가 이름도 붙였잖아요. 허병국 씨라고.
0: 오래간만에.
1: 아, 그 아직도 그 통용되고 있죠?
0: 네, 네, 저도
1: 저희... 허병국 씨. 아, 그 우리 세대가 붙인 거예요?
0: 아, 아 얼마 전에 서재페 오셨던데.
1: 아 예. 아 음악 캠프에도 한번 나오셨어요.
0: 아니 여기는 너무 글로벌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1: 그래서 송영주 씨 나오신 거예요?
0: 영광입니다.
1: 자 그럼 애트모스피어 앨범에서 Flowers 4 듣겠습니다. 네.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송영주 트리오와 함께 멋진 연주 들었습니다. 아, 진짜 좋은데요. 진짜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약간 고급스러워지는 느낌? 원래 약간 뭐 저급하진 않지만 중급 정도였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저 오늘 엔지니어가
3: 네.
2: 이선택 국장이라고.
3: 네.
2: 저 친구가 원래 귀가 까다롭거든요.
3: 정말요?
2: 아, 귀가 웬만한 음악은 아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오늘 아주 좋다고.
3: 아, 와, 감사합니다.
2: 제대로예요. 그 앞으로의 뭐 활동 계획 같은 거 큰 거 있습니까?
3: 네, 좀 아, 있습니다.
2: 아, 그럼 얘기해
3: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의 11번째 음반인데요. 20주년인데 뭐 20주년 뭐 이건 아니고요. 조용히 넘어가려다가 뭔가 자서전적인 솔로 피아노 음반을 내고 싶어서요. 아하. 녹음은 사실 작년에 했고요. 올해 아하. 가을 초에 솔로 피아노 음반이 나올 예정입니다.
2: 20주년 기념으로?
3: 네. 그것과 함께 요즘 송영주의 재즈 포레스트라는 타이틀로요.
2: 네네.
3: 호스트이긴 한데요. 이제 요 지금 같이 함께 연주하시는 분들 주축으로 해서 재즈 음악, 재즈 아티스트 연주자들과 가수들과 콜라보해서 네, 공연이 몇 개 잡혀 있어요. 4월에는 호림 씨랑 함께 했었고요.
2: 네네.
3: 6월 17일에는 정동아 씨와 함께 하고 8월에는 선우정아 씨 그리고 10월에는 좀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하자 해서 트로트 하시는 신유 씨, 재즈의 말로 씨 이렇게 해서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네,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앞으로 계획들이 바쁘시네. 그래 시간 나시면 그러니까 이제 누워 계셔야죠.
3: 네.
2: 자, 음악적인 계획은 이렇게 쭉쭉 돼 있고
3: 네.
2: 음악 외적인 계획은 뭐 없으시고
3: 여름에 좀 여행을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2: 여행.
3: 남해 쪽으로 제가 강원도 쪽 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2: 네네.
3: 척산 거기 또 사우나 이런 거
2: 척산 온천
3: 아세요?
2: 아니 얘기만 들었습니다.
3: 네,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여름에 남해 쪽으로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2: 여름 온천은 좀 그렇죠. 온천은 겨울이죠.
3: 아 그렇긴 한데요. 예, 여름에도 또 빼는 맛이 땀 빼는 맛이.
2: 아 그래요? 아 좋아하시는군요.
3: 여기저기 결려서요. 좀 많이.
2: 아, 제 앞에서 하신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음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앞으로 우리가 또 자주 만나요. 예.
3: 네. 아 손태진 씨가 얼마 전에 왔다가 가셨잖아요.
2: 손태진 씨 왔다 갔죠. 예.
3: 그분 음반에도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진짜 LG 아트 센터에서 6월 19, 20, 21
2: 아, 같이 손태진 또 씨하고 또 함께합니까?
3: 네, 공연을 같이 하는데요.
2: 네.
3: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알려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자 베이스의 신동아 씨, 드럼의 임주찬 씨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2: 송영주 씨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다음에 또 만나요.
3: 꼭 뵙겠습니다.
2: 그럼 끝곡으로는 이 곡 2006년 앨범에 있는 재즈 미츠 힘스. 이건 CCM 쪽인 것 같은데? 그렇죠?
3: 네. 자작곡이긴 한데요. 제가 최초로 만든 곡이어서 저에게 좀 특별한 곡이기도 합니다.
2: 예, Song in my heart.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작별합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오늘 송영주 트리오와 함께했습니다. Song in my heart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이선택, 저는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저는 제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다 적어둡니다. 보컬이나 언어, 표정 하나까지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계급장 떼고 진지하게 피드백해달라고 부탁해요. 단점을 듣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고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노력해서 안 될 건 없다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단점과 마주하는 용기가 내일의 저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운전하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마을 어귀에서 흰색과 주황색이 번갈아 그려진 과속 방지턱을 만납니다. 차량 주행 속도를 늦춰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요. 가끔은 턱 없이 평평한 바닥에 사선으로 색깔만 칠해진 가상 방지턱도 있습니다. 이건 방지턱을 만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속도를 늦추지 않았을 때 생기는 차량 손상을 줄이기 위해 눈의 착시를 이용한 겁니다. 턱을 넘지 않아 차에 충격은 주지 않지만 색깔로 충분히 경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를 멈칫거리게 하는 방지턱들을 만납니다. 그 중엔 실제로 타격을 입히는 것도 있지만 미리 하는 경고에 그치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조심은 하되 아예 시동을 꺼버리진 말아야겠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12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Why Don't We의 Slow Down이었어요. 별밤 오프닝에서 실제로 색깔과 함께 요철이 있는 과속방지턱과 요철 없이 색깔만으로 착시효과를 준 가상방지턱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 진짜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그러다 가상방지턱이 아니라 진짜 그 턱을 만나가지고 차량 하부가 손상이 될 만큼 또 손상은 안 돼도 진짜 막 큰일 날 것만큼 차가 점프하면서 막 콰당탕 해본 적 그런 경우는 보통 그만큼의 속도를 내지 말아야 할 곳에서 아 지금은 절대 차가 없으니까 완전 뭐 늦은 시간이니까 일단 급한 마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가 예. 당연히 빨리 달려야 되는 구간에 그게 있을 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속도를 내지 말아야 할 때에 조금은 삶의 속도도 늦춰주는 것 이게 도로와 우리의 삶에 아주 닮아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별밤에는 사랑 고민 때문에 멈춰선 부엉이들에게 시로 해결책 알려주는 시간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김현철 피처링 조지의 드라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0209님, 대정부엉 전날 나이트 근무하고 와서 조금 쉬고 이제 대학과제 해야 하는데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서 지금 별밤 들으면서 모바일 게임 중입니다.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일해야 될 때 앞 시간에 그렇게 게임을 해요. 하다가 내가 이래선 안 돼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일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거 없이도 옛날에는 딱 할 수 있었는데 자꾸 늘어지는 게 좀 걱정돼요. 박수영님, 오늘은 뭔가 밥을 먹어도 허하고 산책을 해도 축 처지네요. 원래 이 시간에 운동을 해야 하는데 오늘만큼은 일찍 씻고 침대에 누우려고요. 이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만의 루틴 땡땡이 칠래요. 이게 진짜 루틴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할 수 있는 휴식이겠네요. 땡땡이라는 것도 매일 당연히 하고 있던 것에 내 의지로 딱 쉬었을 때 그 좀 휴식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지. 늘 땡땡이로 가득 찬 주간에 오늘도 하루 쉬어야겠다 하면 자꾸만 죄책감이 들잖아요. 루틴이 있는 삶의 장점을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도 되지요. 몸이 이끄는 대로 해도 되는 게 좀 루틴을 좀 맞춰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좀 또 이점이기도 하고요. 7589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완주에 사는 6학년 남자 초등학생입니다. 지난주에 친구들과 노래방을 다녀왔어요. 그때 응급실을 불렀는데 32점이 나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웃어서 수치스러웠죠. 노래 실력을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많이 들으세요. 생각보다 많이 부르는 것보다 정말 많이 듣는 거. 내가 마스터하고 싶은 노래를 계속 듣는 게 이게 피아노 연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기타도 그렇고 내가 그걸 똑같이 연습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듣는 게 내 몸에 남기는 기억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 어떤 호흡을 썼는지 좀 흉내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응급실을 가지고 목표 삼아서 엄청나게 많이 듣고 그거를 내재화 해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아주 한번 친구들 앞에서 고점으로 다시 자존심 회복하시고 물론 수

수치스러울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도착했던 사연인데요. 박지선님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 남편 생일인데 생일상을 뭐 해줘야 할까요? 생일 축하로 노래 틀어달라고 별밤에 신청해도 되나요?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아, 금요일에 다시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서 오늘 들려드립니다.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에 이어서 태연의 You Are 들으셨습니다. 8498님, 출장 다녀와서 7시에 하는 수어 수업 기초반 듣고 왔어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서 수료를 한 건데 수어는 언제나 넘나 어려운 걸. 피곤하긴 해도 수업 마무리하니 기분 좋아요. 얼른 더 연습해서 수어로 봉사하고 싶어요. 아, 이거 배우고 계시는군요. 수어 저는 당연히 너무 모르지만 수어에 관해서 뭔가 촬영할 일이 있었을 때 느낀 건 수어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모든 언어들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하나의 언어를 배울 때 열리는 새로운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름맞이 중인 부엉이들 사연이에요. 0327님, 안녕하세요. 저는 비키니 러버라서 여름이 기다려지는 환갑 할머니예요. 30대부터 쭉 입어왔는데요. 비키니 입기 위해서 열심히 헬스를 해오고 있답니다. 벌써부터 신납니다. 세상에 여러분, 뭐 이제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하, 저도 이제 와 그래. 이제 좀 나이가 있는데 이런 건 좀 그래. 라면서 스스로를 나이의 틀에 가두려던 내 모습. 그리고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 부엉이들. 이 멋있는 분을 보십시오. 하, 이걸 위해서 또 그렇게 꾸준히 헬스를 하신다라는 것도 너무 멋있고요.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까? 하, 세상에 생각만 해도 너무 근사한 삶입니다. 3784님, 안녕하세요. 53세 시니어 강사예요. 전국 어르신들, 날이 더워지고 있으니 건강 더 잘 챙기셔야 해요. 아유, 저는 이제 수업하고 나면 완전 땀순이, 특히 곁땀이 터져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듣고프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더위에는 우리가 좀 방심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요. 겨울에는 좀 몸을 사리게 되는데

여름에는 좀 느슨해지면서 같이 정신이나 나를 챙기는 마음도 함께 느슨해져서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를 잘 돌봅시다.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노래는 UB40가 부른 버전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이고요. 이 노래 제가 몇 번 틀어드렸었는데 그만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원곡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버전이고 그것도 너무나 유명하지만 이 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인기로 봤을 때는 UB40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만큼은 UB40 버전이 훨씬 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90년대 중반쯤에 완전 메가히트를 쳤고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어떤 그게 몇 년도쯤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노래로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기. 저한테는 90년대 중반쯤에 뜨거웠던 여름 하면은 무조건 이 노래가 생각나서 도입부에 아무런 악기 없이 아카펠라라고 하죠. 목소리만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만 나오면 어김없이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이동하면서 참 아련한 기분이 들고는 해요. 그리고 여름에 참 어울리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입니다.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맞습니다. 요 노래를 필두로 해서 레게풍 음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등장을 했었고, 한국에도 그때 당시에 레게 음악들이 좀 가요에서도 히트를 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져오겠고요. 계속해서 부엉이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7506님, 저는 어릴 때 꿈이 화가였어요. 디자인을 전공하고 어찌어찌 홍보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디자인 박사과정까지 진학해서 지금은 어릴 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논문을 다 쓰고 있네요. 공부하다 보니 고도로 발전된 상아탑의 과제들이 새롭기도 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옛날과 다르게 제대로 실험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석박사 과정 중인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도 진짜 막 정신 없으실 것만 같은데 박사과정 안 밟아봐서 모르겠지만 논문을 쓴다라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와중에도 또 라디오를 들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하는 게 저한테는 더 놀라운 일입니다. 7506님이 제일 화이팅 하시고요. 6157님, 오늘 갑상선 유두암 판정을 받았어요. 위치가 좋지 못해서 서둘러 수술 예약을 잡고 왔습니다. 제가 원하던 직장에 자리를 잡고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랑을 누리며 나름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이런 날이 오다니. 다들 건강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라디오라서 오늘 같은 날에도 자연스레 이곳을 찾게 되네요. 신청곡으로 러브홀릭의 화분 괜찮을까요? 당연히 너무 괜찮고요. 그렇게 평탄했었던 하루하루, 뭐 매일매일이 평탄하셨겠습니까마는, 그리고 막 놀라웠었던 그 사랑, 그 모든 게 오늘같이 큰 위기감이 느끼는 날 그래도 버티시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힘들어도 잘 버텨내시라고, 그 다음 챕터까지 무사히 넘어가시라고 있었던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지실 거예요. 좋아집니다.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6157님의 신청곡 함께 들으면서 마음도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러브홀릭의 화분.

러브홀릭의 화분 이어서 도영의 온기 들으셨고요. 4644님께서 1년에 설과 추석 당일 단 이틀만 쉬면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샵 경영인입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 때때로 별이 안 보이기도 하지만 별밤을 들으며 별이 빛나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계시는 거 보면 꽤나 많은 또 고객분들이 찾는 곳인가 봅니다. 고단하시겠지만 그만큼 또 뿌듯도 하시겠죠. 요즘 별이 빛나지 않는 시간에 별밤 오프닝을 많이 해요. 하지만 별이 거기 없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별은 빛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0233님은 4개월 아기랑 함께 제주 이주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휴식이라기보다 새로운 장소에서 육아를 한 거지만 기분 전환도 되고 잠깐씩 하는 산책도 제주도라 더 좋았어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육아 더 힘내볼게요. 제주도에서 자주 들었던 한루루의 입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100일 지나면서 아기가 좀 수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또 이런 시간 가지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셨네요. 그래요. 진짜 단단히 충전 잘 되셨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함께 듣죠. 한루루의 입춘.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9561님이 늘 라디오 듣는데 한잔 한 김에 용기 내어 문자합니다. 불금인데 아들과 남편은 다 나가고 혼자 밥 먹으며 한잔합니다. 나가기는 귀찮고 라디오 안주 삼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한 번씩 이런 시간 괜찮죠? 라면서 이모티콘까지 보내주셨어요. 이게 제대로 된 불금 아니겠습니까? 종종 이런 시간 저랑 같이 가져주세요. 노래 하나 듣고 3부에서 박준시 님이랑 돌아오겠습니다. 안토니 와츠의 심플.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안전화.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인 박준입니다.
0: 시인님 오늘 되게 귀여운 티셔츠 입고 계시는데요. 불현듯 예쁘네요.
1: 낮에 샀어요.
0: 어디서 사셨어요? 월드컵 티셔츠네.
1: 네.
0: 빈티지. 근데
1: 빈티지인데.
0: 너무 예쁘다.
1: 94년 월드컵의 마스코트가 그려져 있는.
0: 그때 그렇게 예뻤어요?
1: 이게 미국 월드컵이었거든요. 94년이면.
0: 너무 예쁘다.
1: 네. 그래서 제가 이때 초등학교 때 월드컵을 다 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좋으셔서 그 오전 시간에 학교에서 틀어주는 그 월드컵 방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TV로 미국 시간에 열리는 중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어머머. 전부 다는 아니었고
0: 예.
1: 저희가 막 졸으니까. 그래서 월드컵에 대한 기억보다는 학교에서
0: 그치.
1: 그
0: 뭐 보는 거.
1: TV로 그걸 보다가 골을 넣었어요.
0: 한국이?
1: 네, 우리가.
0: 94년도에?
1: 94년도에. 그래서 제가 짝꿍하고 포옹을 했거든요.
0: 그렇게 돼.
1: 그렇게 되죠.
0: 네.
1: 막 응원하고 있잖아요. 네. 갑자기 불현듯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구나 하고 진짜 오늘 샀어요. 오늘 낮에.
0: 어디서부터 발견을 그렇게 하셨대요?
1: 네.
0: 아무튼 캐릭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탐나니까
1: 네.
0: 오늘 좀 벗어놓고 가실래요?
1: 아, 네.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0: 뭐죠?
1: 이 옷이 걸려있는 바로 다음 그 진열 때에는 98년 프랑스 월드컵 마스코트도
0: 예뻐요?
1: 있었거든요. 마스코트는 예뻐요. 프랑스 상징.

0: 굉장히 닭이잖아요. 네. 닭이 헤딩을 하고 있는 건데 98년도 기억이 제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건 사지지 않더라고요.
1: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전형적인 2002 월드컵에만 네. 모든 추억이 다 기억이. 몰려있는.
0: 아, 근데 그렇구나.
1: 문제는 마스코트가 뭔지 몰라요. 그냥 안정환의 골든볼만 기억나. 네.
0: 그 한일 월드컵이라서 하나씩.
1: 예. 아, 그래.
0: 예, 두 마리의 약간 장승처럼 보이는데 이름은 잊었어요.
1: 너무 별로겠는데요?
0: 아니, 나름 귀엽.
1: 예. 와, 은근히 우리 시인님이 이쪽을 축구 매니아시군요.
0: 아, 지금 끊었습니다.
1: 왜 끊어요? 당이나 끊지. 아, 네. 축구를 왜 끊어?
0: 네. 아, 네. 그렇죠. 좋은 걸 끊었네요.
1: 어허라. 그렇습니다. 월드컵 우리나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번 주에도 시인님과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같이 들어볼 겁니다. 그 전에는 시 퀴즈 풀 거고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를 통해서 참여 가능해요.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가 담긴 시 낭독해 주세요.

0: 별 신경림.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신경림 시인의 별이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어릴 적엔 보이지 않았지만 나이가 드니 보이는 것, 어떤 것 있나요?
1: 네, 이번 주 시퀴즈 신경림 시인의 별에서 내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인님이 연세가 좀 들 때에 나온 작품일까요?
0: 그렇죠. 이게 팔순쯤에 된 시집에 수록된 시입니다.
1: 실제로 그렇구나.
0: 네. 근데 이게 물론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시각적으로 별이 보인다일 수도 있지만 이때 시인들 제가 존경하는 건 방에서 편하게 시를 쓸 수 없던 세대들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사회가 너무 현실이 너무 시끄러우면 시를 내가 쓰고 싶은 아름다운 시를 못 쓰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핏발이 서려 있기도 하고 시 속에. 그리고 끊임없이 고초를 겪기도 하고 내가 쓴 시로 인해서.
1: 그러네.
0: 근데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시절 그렇게 외쳤던 것들, 혹은 믿었던 것들, 혹은 너는 내 편이 아니라 너희 편이라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이쯤 되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던가. 결국 사람의 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아마 이런 깨달음이 담겨 있는 시라고 저는. 이렇게 아름답고 평온한 시를 쓰는 시인은 아니셨어요. 젊었을 때는.
1: 네. 세상에.
0: 근데 혁명에 가까운. 네.
1: 마지막 즈음에 이런 시가 나왔다라는 게 주는 또 위로가 있네요.
0: 그렇죠. 그것도 긴 생을 보면 이것도 아름답죠. 네.
1: 왜냐하면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시 같은 걸 보면서 느끼는 아픔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1: 우리 박준신님은 참 그 호시절의 시인이신데.
0: 아, 저는 너무 잘, 너무 명구스럽지만 잘 타고 태어났어요.
1: 약간 시절을. 막 시의 주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 그래프 뭐 이런 게 등장하는 건 아닌지.
0: 네, 거기 한 100년 후에는 그럴 수도 있죠. 네.
1: 그 불어 본인을 좀 고난의 환경으로 밀어 넣어볼 생각은 하셨나요? 근데 뭐 시가 반드시 뭐 힘들어야지만 나오는 게 아니기는 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고 싶은 적 없어요?
0: 당연히 밀어 넣어봤죠.
1: 예를 들어?
0: 막걸리만 마신다.
1: 아, 뭐예요, 한 달 동안. 진짜. 상 아니에요? 상? 포상이네.
0: 아, 상인가?
1: 제가 볼 때 시인님한테 고통이 있어. 이 시대에 박준에게 줄 수 있는 고통의 환경.
0: 네.
1: 클럽에 간다.
0: 아.
1: 거기서 그 느끼는 그 소외감과 그 군중 속에서 느끼는 그 뻘쭘함.
0: 네.
1: 그 화려한 그 시각적인 자극에서 오는 엄청난 시상이 있을 것 같아.
0: 엄청난 시상이 있다고요?
1: 있을 것 같아요, 시인님한테.
0: 저 한 번만 데려가 주세요.
1: 아니 이제
0: 제가 제 발로는 못 가보네요.
1: 호이한테 좀 부탁해 보실래요? 왜냐면 저도 좀 아무래도 입구에서.
0: 아 네. 그러면
1: 우리 코너지기 중에서 후이가 제일 가능성 높아요.
0: 취업을 하는 게 낫겠다. 네. 손님으로 못 가겠네.
1: 아.

0: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1: 거기서 매일 보잖아.
0: 오, 겸사겸사고 돈도 벌고.
1: 네, 그건 좋습니다.
0: 아주 또 우리 시인님을 위한 제가 또 아이디어 하나 아주 야물차게 만들어드렸고요. 이번 주 시퀴즈 신경림 시인의 별에서 내드렸습니다. 부엉이들에게 어릴 적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이 들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물었고요. 노래 듣고 와서 답변들 만나볼게요. 로꼬와 크러쉬의 아마도 그건.

0: 로꼬와 크러쉬의 아마도 그건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시퀴즈 신경림 시인의 별에서 내드렸고요.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라는 시 내용처럼 어릴 땐 안 보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이는 게 뭔지 물었습니다. 답변 만나보죠.
1: 네, 이지은 님께서요. 저는 꽃이요. 솔직히 어렸을 때만 해도 꽃은 그냥 꽃. 예쁘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화분과 마당의 나무들을 정성으로 가꾸시는데 뭐 그리 유난일까 생각했죠. 지금도 저는 예쁜 거 아름다운 거 잘 모르지만 딱 하나 꽃이 예뻐 보입니다. 어느 순간 아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다 했어요. 이렇게 꽃을 꽃답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걸 보니 나이 먹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0: 대표적인 게 꽃인 것 같아요. 저도 딱 40 넘는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1: 꽃이 예뻐 보인 게.
0: 그 전에는 물론 그건 있었어요. 제가 꽃을 사서 이게 꽂아놓는 것에 30대 중반 넘어가면서는 좀 취미가 생겼었는데 너무 금세 시들어서 그만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길가에 피는 꽃이 그냥 뭐 되게 뭐 당연하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얘네들이 굳이 피는 그 사실에 좀 왠지 오는 감동이

0: 힘든 거예요. 그쵸? 굳이 왜 필까?
1: 그게 약간 눈물겹죠. 어. 굳이 굳이.
0: 굳이 굳이 펴. 네. 그리고 막 형형색색에 모양도 예쁘고. 참 약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막 기린이나 부엉이나 얼룩말을 좋아하는 게 얘네들을 굳이 이렇게 생겼을까. 아. 희한하잖아요 좀. 네. 거기서는 신비로움과 감동이 있어요 저는. 그 어떻게 얼룩말은 진짜
1: 얼룩 보면
0: 그 줄무늬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쉽게 맞아요. 생긴 게 또 얼룩말이에요. 네. 로빈훈님은요. 좋은 어른의 모습이 달리 보입니다. 어렸을 때는 만난 간식 사주고 용돈 주고 잘 놀아주면서 모진 말 안 하고 숙제 같은 거 안 내주는 사람이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크고 보니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주는 어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거 뭐 누가 알겠습니까?
1: 있으세요? 좋은 선배, 좋은 어른 되는 방법?
0: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표상들은 있는데 각자 너무 다 달라서 그 장르가
1: 저는 근데. 하나 따라하는 게 있는데 제가 좋아하던 어른 선생님께서 1년에 한 1.5회 정도 돈을 주셨어요.
0: 역시 돈이군요.
1: 아니 근데 결국엔. 돈을 야 용돈 써 혹은 네. 뭐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런 게 아니라 봉투에다가 미리 준비해서 짧은 글을 적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적었냐면 늘 준이는 3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여유가 생기시면 그렇게 봉투에 미리 적어서 지갑에서 탁탁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적어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10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주는 방식 몇 글자만 적으면 받는 사람이 그 돈 잘 못 쓰거든요. 돈은 써도 봉투는 두거든요.
0: 맞아요.
1: 아 무엇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하다. 뭐 그런
0: 알았어요.
1: 생각.
0: 용돈 줄게요.
1: 3,000원도 돼요. 준이는 3,000원이 필요하다도 괜찮습니다.
0: 뭘 이렇게 용돈 받고 싶다는 얘기를 길게 하십니까? 네.
1: 송님께서 어릴 때는 특별한 사건이나 화려한 풍경이 삶을 채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일, 퇴근길에 마주하는 익숙한 골목의 풍경, 곁에 있는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 이 같은 일상의 사소함이 얼마나 무겁고 귀한 것들인지 보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참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0: 아, 이거 너무 동의돼요. 네.
1: 이거 어떤 특별한 계기 없이 느끼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0: 그건 맞아. 난 계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
1: 저도 불행하게도 에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이러면 이제 그쵸. 느끼는데.
0: 그러니까 나의 당연했던 일상이 진짜 갑자기 내가 혼자 그 영화 인터스텔라의 장면처럼 네. 멀리 다른 차원에 와서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힘들 때. 네. 와 그때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운 게 일상이죠. 핸드님은요. 저는 사람이요. 어릴 땐 마냥 사람들이 좋아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 믿고 따랐고 웃으면 웃는 모습만 보였고 울면 우는 모습 아파하며 감정을 솔직했는데요. 나이 들어보니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고 운다고 우는 게 아닌 사람들의 이면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인간관계는 나이 들어도 어렵네요. 아 저도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저럴 수도 있겠지 싶게 보이는 점들은 많아요. 옛날에는 네. 그냥 왜 저래?
1: 왜 저래?
0: 이해 못하겠어. 너무 별로야.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너무 좋아. 너무 저 사람 완벽해 이랬는데 요즘 그게 다 물타기가 되면서
1: 너무라는 게 사라지고 있구나.
0: 사라져. 그냥 다 그냥 비슷비슷.
1: 좀 별로야. 이 네. 정도. 네. 그것도 좋네요.
0: 네. 또?
1: 정미진님께서 나이가 드는 건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과정 같습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셨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0: 시인님 혹시 부모님이 네. 시인님한테 한 제일 자주 한 잔소리나 이런 걱정을 내게 주로 하셨다 뭐 그런 거 있으세요?
1: 아, 그 저는 밤에 술 많이 먹고 들어오지 말아라.
0: 그거 몇 살 때부터 그랬어요?
1: 스무 살 때부터요. 합법적 음주가 가능한 나이부터.
0: 그러니까 네. 스무 살 때부터.
1: 네, 불안했던 거죠.
0: 그럼.
1: 네. 잘 오잖아. 뭐 오늘 새벽에 잘 왔잖아. 뭐.
0: 아휴, 그래도 시인이 됐으니까 약간 더 모든 게 또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부엉이들과 나이가 들어서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어요.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선희의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

0: 이선희의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 듣고 왔습니다.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신경림 시인의 별이라는 시 함께 감상하고 어릴 때는 모르다가 나이 들어서 보이는 것 얘기 나눴는데 시인님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1: 저는 누가 들으면 뭐 네가 벌써 그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옛날이 보여요.
0: 아 무슨 시인님이 벌써 그래요.
1: 근데
0: 아, 농담이에요 농담. 예.
1: 저도 그거 싫었거든요. 어. 어른들이 계속 옛날 얘기만 해요.
0: 어, 저는 그거 벌써 예, 그런 지 오래됐어요.
1: 근데 아, 만나서 할 얘기가 옛날 얘기밖에 없을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0: 맞아.
1: 그래서 우리 어디 지나갈 때도 어, 여기에 김밥집 있었는데 그냥 은박지에 이렇게 말아서 진짜 맛있었는데 혹은 여기에 무슨 떡볶이집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옛날인데 그게 보여요. 어. 이렇게 도시가 재개발되고 갈아엎어지지만 그 김밥집이 보이는 거죠.
0: 그렇지, 그렇지.
1: 있으시죠?
0: 아유, 저는
1: 많죠. 지하상가 뭐 이런 데도 그렇고.
0: 저는 좀 30대부터도 옛날 얘기 하는 거 좋아했었고 네. 나이 드니까 네. 저보다 한 몇 살 이상씩 어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쓰러 보이는 현상이 생겼어요.
1: 어? 저도 그거 조금씩 생겨요.
0: 그죠? 약간 옛날에 젊음이 찬란해만 보이다가 어. 요새 뭔가 다 아, 힘들겠다. 힘들지. 이제 어때 다 힘들어.
1: 그리고
0: 막 그래.
1: 약간 뭔가 날것에 네. 위태로움도 느껴져요.
0: 얼마죠?
1: 안쓰러워.
0: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저희는 4부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부엉이들의 사랑과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이에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제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소개팅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는 27살이고 첫 연애를 끝낸 지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전 퇴사한 회사 동료의 선배인 그 사람은 첫인상부터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괜찮았고 성격도 섬세하고 다정한 분이었어요. 분명 제 눈에 장점이 많아 보였는데 문제는 그다지 끌림

0: 힘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상대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밥을 먹는 중에 나오는 영화 얘기에 다음에 같이 보러 가자고 하거나 저를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첫 만남을 하고 들어온 날 톡을 계속 주고받기 시작했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연락에 내심 오랜만에 관심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분을 보기로 했어요. 제가 약속 시간에 늦었음에도 괜찮다고 웃는 얼굴로 기다려주고 운동화 끈이 풀리면 대신 묶어주기도 하고 그분은 여전히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인으로 갈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마음 써주는 건 고마운데 저는 받기만 할 뿐 줄 마음이 없어서 미안하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진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와 당장 사귀고 싶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가면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근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소개팅에서 최대 3번 정도 만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오래 지켜본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제 또 이렇게 괜찮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단번에 느낌이 오지 않는 사람도 서서히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닌 건 아닌 걸까요? 아직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1: 소개팅에서 만난 분이 좋은 사람 같은데 막 마음이 끌리지는 않는다는 제이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아, 저는 이제 이런 사람 만나는 게 네. 확률로서는 좋은데 안 끌리는 거 뭔지 너무 알고 근데 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뭐 좋은 반려인 어떻게 알아봐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거든요. 한 방에 매료되어지는 사람보단 네. 그냥 저냥 한데 볼수록 이 사람 좀 괜찮네 하면서 서서히 호감이 올라가게 만드는 사람이 보통 그 사이에 친구가 많다.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은. 근데 27이면은 더 이렇게 마음이 안 끌리는데 만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0: 그렇죠. 저도 조금 걸리는 게 첫 연애를 끝낸 지 그랬잖아요. 근데
1: 5년 정도 됐어요.
0: 네. 그러면 이번 연애가 두 번째 연애일 거잖아요. 이 그래서 그러네. 생각해보면 그래서 조금은 더 뭔가 광기 어린 연애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이런 사람이 흔치는 않다라는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아, 너무 고민되네 진짜. 아, 시인님이 정해주세요. 노래 들으면서 네. 저도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청하와 이담의 Find Love.

0: 황무지 이사라. 죽도록 달려도 사람은 안 보이는 그곳이 황무지인데, 아직 내가 찾지 않은 내가 황무지이듯, 아직 내가 돌보지 않은 내 마음, 아직 내가 손대지 않은 내 몸, 아직 내가 눈 마주치지 않은 내 세상. 우리가 아직 못 만났어도 그늘만이 뜨고 지는 곳이지만, 그렇게 황무지는 버려진 곳이 아니어서, 우리가 드디어 만났어도 끝 모를 풍화만이 가득할 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뒤엉켜 켜켜이 함께 살아가고 있을 그 세상에서, 내가 찾은 황무지가 나의 길을.
1: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 끌리지 않는 게 고민이라는 제이님 사연에 시인님이 내린 처방시였어요. 이사라 시인의 황무지고요.
0: 네.
1: 아니, 굉장히 이렇게 가장 고독한 상황에서 가장 로맨틱할 수 있는 시인의 작품인 것 같아요.
0: 네. 제 예상을 벗나갔는데.
1: 아, 그래요?
0: 네.
1: 왜요?
0: 단무지 쪽으로 튀실 것 같았거든요.
1: 무슨 사건? 네. 제가 그런 식으로 튀지는
0: 네, 알겠습니다.
1: 않아요. 하지만
0: 네.
1: 아, 황무지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좀 메말랐다.
0: 그렇지.
1: 그린벨트라든지 아직 이제 곧 재개발이 돼.
0: 개발 제한구역.
1: 네, 그 그런 막 그런 왜 넓은 땅들 가끔 도시에도 있잖아요.
0: 있죠.
1: 저 땅은 뭘까 네. 싶은데.
0: 나대지라고 하는.
1: 뭐 어떤지?
0: 나대지.
1: 나대지.
0: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공터. 네.
1: 땅 이름이 나대지라고요?
0: 그런
1: 나대지
0: 땅을...
1: 말하라 할 때 나대지요?
0: 맞아요.
1: 네.
0: 근데 황무지는 그거예요. 아직까지 손을 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1: 그치.
0: 이게 무슨 건물이 들어서지도 않았고 수로나 전기나 하수도가 깔리지도 않았어요.
1: 와.
0: 그
1: 버려진 곳이 아닌 거지 그래서.
0: 아무도 가진 적이 없어서 버려진 적도 없는 그런 땅이죠.
1: 설렌다.
0: 그래서 저는 이분이 황무지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내가 세우면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과거에 그런 비슷한 사연이 떠올랐는데 내가 어떤 아이돌을 좋아해. 이 소개팅한 남자분을 그렇게 꾸미면 되잖아요. 너 오늘부터 뭐야. 내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다. 사람을 건축에 비유하기도 그렇지만 사랑을.
1: 꾸미라고 얘기하시는 건 혹시 상대방이 좀 안 꾸며서가 원인일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 건지.
0: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끌리는 어떠한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1: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보통 초기에 끌림의 요소는 외적인 것에서 좀 많이 오긴 하니까.
0: 네, 그걸 포함해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0: 이분을 만나면서 계속 심어두는 거죠.
1: 괜찮네.
0: 황무지니까 지금 뭐가 갖춰져 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고친
1: 것도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0: 뭐가 그랬어요?
1: 제 남편 네. 황무지였어요. 옷이 단벌 세벌 신사.
0: 얼마나 좋아.
1: 그죠? 너무 좋았어. 그니까 내가
0: 싫어하는 굳건한 패션 취향을 가진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쵸. 네.
1: 자기, 그리고 제가 제일 최악이었던 케이스는, 네. 아우, 나는 심플한 것만 좋아해 라고 하지만, 한치면 전혀 심플하지 않은 거 입는 사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0: 알죠. 네.
1: 하나도 안 심플해. 네. 네. 근데 되게 아무런 주장이 없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요새는 이제 완전 자기 취향과 내 취향이 똑같아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인님도 내심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 좀 만났으면 하는가 봅니다.
0: 그 주로 우리가 현대의 유전지대가 바다에도 있고 육지에도 있지만 육지에 있는 유전지대는 황무지였어요. 뭐가 터질지 모른다고.
1: 어떤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
0: 그렇죠. 한번 땅을 파보시죠. 복권. 맞아요. 네.
1: 좋습니다. 뭔가 아니 그게 외모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근데 네. 꼭 그게 뭐 외모만이 아니라 어떤 뭐 취향이라든지
0: 그렇죠.
1: 여러 가지 뭐 대화를 나눈 결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누군가와 맞춰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거 저도 추천드려요.
0: 그리고 제이님도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 그렇지.
0: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찾아가면서 나는 예를 들면 요리 잘하는 사람 좋아 혹은 나는 일식 좋아해 하면 보내세요.
1: 만나면서. 학원에?
0: 네. 학원에. 일식 잘하는 사람 만들면 되지.
1: 맞죠. 그리고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제이님이 잊지 마셔야 할 건 내가 애정을 받고 있을 때 상대 매력이 조금 덜해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착시 맞아. 같은 게.
0: 네.
1: 아, 그리고 우리는 한번 조금 더 만나보시면 어떠냐에 두 표를 던졌습니다.
0: 근데 잠깐만.
1: 왜요 또?
0: 좀 불안한 점 하나 있어요.
1: 뭐야 뭐.
0: 두 번째 만났을 때 운동화 끈 풀린 걸 묶어줬잖아요. 가능해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이.
1: 아니, 솔직히 저도 거기가 너무 좀 전형적이긴 해서 혹시 그런 지점이 제이님을 좀 망설이게 하나? 너무 스윗한가?
0: 그러면 저는 안 만나도 된다 생각해요.
1: 그거는 보칠 수 없는
0: 그게 염증이라면. 네. 저는 두 번째 만난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의 풀린 운동화 끈을 메워준다?
1: 그런 게 좀 힘들어. 예를 들어 저도 그런 분이 있어서 참 멀쩡하고 괜찮고 심지어 외적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왜 이게 이 운전하면서 이 뭐죠? 네. 방지턱 네. 네. 지날 때마다 손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미안 계속 뭐 괜찮다고. 근데 그게 참 이게 젠틀한 건데.
0: 그렇죠.
1: 그게 약간 그 인위적인 그 느낌이 있었어.
0: 잘 보시죠. 뭐가 내 나를 느낌이 그래요. 안 오는 건지 못 오게 하는 건지를.
1: 그걸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고 맞아. 알려주시죠.
0: 네.
1: 자 다음 주에도 시퀴즈와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거예요. 연인뿐만 아니라 여러 인간관계 혹은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연 어디로 보내죠?
0: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토이 그리고 김형중의 좋은 사람 듣고 저는 돌아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6: 우리 조금만 더 놀다가요.
7: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12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6112님께서 친구랑 한 약속이 친구의 야근으로 취소되면서 저 혼자 쓸쓸하게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요. 처음엔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이왕 나온 거 저와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커피도 마시고 라디오도 듣고 그냥 갔으면 아쉬울 뻔했지 뭐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괜찮네요 요거. 여러분들도 시간 여유 나신다면은 나와의 데이트 약속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오늘 끝곡으로 10cm의 뷰티풀 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저는 제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다 적어둡니다. 보컬이나 언어, 표정 하나까지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계급장 떼고 진지하게 피드백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단점을 듣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고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노력해서 안 될 건 없다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단점과 마주하는 용기가 내일의 저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한가운 진도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지금 당장 소원하고 싶은 게 있나요?
0: 네, 조금만 움직여도 덥고 지치기 시작하는 초여름 날씨, 모든 소원술로 불러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1: 그냥 손만 내밀면 내가 원하는 게 척척. 자, 한디 얼굴 척
2: 척,
1: 한디 두 손 척
2: 척,
1: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0: 네, 특히 맛있는 게 짠 하고 나타날 수 있게 땡그랑 한 푼 두 푼이 무한으로 소환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1: 네, 이런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묘하게 뭐 게을러진 것 같지만 뭐 기분은 좋네요.
0: 네, 현실은 손을 내밀면 할 일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일들 다 해치우시면서 한 주 고생했으니까 금요일 밤엔 조금 게으르고 행복한 상상에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비티 형준,
0: 저는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12일 금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투어스의 너의 모든 가능성이 되어줄게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함디 크래비티 원진
0: 송디 형준입니다.
1: 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소환하고 싶은 게 있는가? 네, 만화 주술회전에도 이런 소환술 주문이 나오죠. 료이키 텐카이.
0: 어, 뭐야?
1: 무료쿠쇼.
0: 네, 함지는 지금 손바닥에 뭐가 착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1: 저는 저 오프닝에 했던 거 반대로 송디 얼굴 착.
0: 아,
1: 착.
0: 네, 좋습니다. 저는
1: 네,
0: 뭐 딱히 없는데 그냥 네. 여러분의 사랑 착
1: 착. 네, 효과음까지 좋았습니다.
0: 네, 감사해요. 네, 친친방 친구들 문자도 만나볼게요. 네. 3992님께서 진짜 엄청 시원한 살얼음 맥주 한 잔이요. 솔직히 금요일인데 함송지도 나랑 짠 안 하고 싶다고.
1: 아, 3992님 짠!
0: 짠!
1: 건배! 아, 좋습니다. 1689님께서는요, 저는 리모컨이요. 아, 왜 또 없어졌지?
0: 아하.
1: 저도 리모컨이 정말 맨날 행방불명 돼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데, 아, 화이팅입니다.
0: 네, 0174님께서는 엄마 소환하고 싶어요. 엄마 나타나면 요즘 하도 안 움직이니까 근력 운동 좀 하시게 제 방 청소 좀 맡기려고요. 제가 이렇게 효녀입니다.
1: 아, 또 우리 어머니의 건강까지 또 걱정하시는 네. 네, 우리 효녀 0173님이셨네요.
0: 그렇죠. 또 움직여야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력 운동이 되니까.
1: 네, 그렇죠, 그렇죠. 정말 효녀시네요. 네. 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신청곡과 함께 적어주시면 챙겨서 들려드립니다.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방송은 방송이 끝난 후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되는데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0: 그럼 이제 저희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올게요. 티켓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하루 언박싱.
0: 네, 가장 먼저 고래님입니다. 오늘도 퇴근길 버스에서 멍하니 노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 뭔가 현실감이 사라지고 갑자기 나만 붕 뜬 느낌이 들면서 제가 뮤직비디오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웃기긴 한데 다들 종종 이런 기분 느끼지 않나요? 갑자기 현실이랑 약간 멀어지는 같은 그런 느낌?
1: 오, 맞아요.
0: 들어요?
1: 저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네. 또 여름이니까 네. 이렇게 파란 그 푸른 나무들이 쭉 있는 곳에 네. 제가 이렇게 걷고 있으면 뭔가 만화 속에 들어온 것 같고 네. 제가 뭔가 이런 청춘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요즘 네. 그런 거 보면 네. 뭔가 주인공이 되는 기분이에요.
0: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가끔 뭔가 혹시 내가 어떤 게임 속에 게임 캐릭터지 않을까? 누가 나를 약간 이렇게 육성하고 키우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하는 게임들도 걔네 입장에서는 캐릭터 입장에서는 약간 거기가 자기네들 현실이고 거기가 자기네들 세상이잖아요.
1: 네.
0: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이야.
0: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진짜 게임 속의 어떤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종종 하곤 합니다.
1: 대박이네요.
0: 네. 공감 안 해주시죠?
1: 아, 그건 잘 키웠네요. 연진이라는 캐릭터.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417님께서는 네. 저는 오늘 일하고 퇴근하고 운동하고 집 왔는데 엄마가 빨간 소고기 뭇국을 끓여두셨더라고요. 정말 맛있다고 조금만 먹으래서 저녁을 먹어버렸지 뭐예요.
0: 으흠.
1: 엄마 음식은 진짜 못 참아. 삼송디는 제일 좋아하는 엄마 음식이 뭐예요? 라고 하셨는데
0: 네.
1: 빨간 소고기 묵국이라면 한 경상도 쪽이실 것 같은데
0: 어허.
1: 뭔가 저 빨간 소고기 묵국이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0: 아 좋습니다. 또 가장 좋아하는 어머니 음식 뭐예요? 집밥?
1: 저는 좀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엄마가 항상 이름을 말해주는데 까먹는데 그 생선조림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그걸 정말 좋아해요.
0: 아 어떤 생선인지 모르고?
1: 네 항상 까먹어요. 네 원진씨는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표 오므라이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1: 아 그쵸 먹어봤는데 네. 정말 으뜸입니다.
0: 그쵸 그래가지고 본가 가면은 무조건 네, 저는 배불러도 엄마한테 항상 오므라이스 하나만 해달라고 합니다.
1: 아 저 좋아하는 음식 또 하나 더 있다.
0: 어떤 거예요?
1: 장어탕.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장어탕

0: 탕이라는 게 뭐냐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진짜 단순히 장어를 넣고 끓인 탕이에요. 안에 무가 있고 콩나물 있고.
1: 아, 맛있겠다.
0: 하는데 저는 그걸 정말 좋아합니다.
1: 아, 맛있겠다. 아, 좋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만나볼 건데 253님께서는요. 요즘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갑자기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는데 면접일이 성큼 다가오니 많이 떨리네요. 그래도 그동안 준비한 시간들을 믿고 자신 있게 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면접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와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할게요. 101의 다시 봄바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그렇죠. 또 네. 많은 날을 이 날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네.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실전으로 다가온다는 게 정말 긴장되고 떨릴 네.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저희도 오디션 이런 것도 사실 너무 현실적인 그런 이런 면접 같은 거잖아요.
1: 맞죠, 맞죠.
0: 저희가 진짜 후회 없이 다 보여줘서 네.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이 오오사님도 정말 좋은 막 그리고 후련한 마음이 드시는 그런 면접을 봤으면 네. 좋겠어요. 뭔가 왜냐면 후회가 있으면 네. 너무 아쉽잖아요.
1: 그쵸 그쵸.
0: 네, 모든 걸 쏟고 또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핑퐁즈가 응원할게요.
1: 화이팅! 화이팅! 아,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도록 할게요.
0: 네, 이 2554님이 신청하신 101의 다시 봄바람 듣고 돌아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2553님이 신청한 워너원의 다시 봄바람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릴게요.
0: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1: 좋습니다. 4087님께서 오늘까지 끝낼 일이 아직 산더미인데 벌써 졸리네요. 함디송디는 잠 올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0: 잠 올 때.
1: 근데 저는 보통 그래도 잠 올 때는 이겨내는 편인데 네. 진짜 잠 올 때 못 이겨내는 게 네. 식곤증.
0: 아, 그쵸. 식곤증은 진짜 기억이 그냥 사라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중요한 게 있으면 오히려 뭘 안 먹어요.
0: 맞아요. 저도 좀 약간 이런 뭐 뮤비 촬영장이나 뭐 약간 자켓 촬영장이나 이제 저는 자면 너무 부으니까 맨날 잠을 안 자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진짜 뭐 안 먹고요. 잘. 그리고 좀 앉아 있는 것보다는 계속 일어나 있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돌아다니고 계속 예. 그런 산책을 조금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2702님께서는요 친친빵 들으려고 준비하다가 발 뒤꿈치로 여동생 다리를 쳤는데 너무 세게 쳤나 봐요. 동생 다리가 부어올랐어요. 근데 또 그게 너무 웃겨서 웃다가 맞았어요. 송디와 함디도 실수로 옆 사람 때린 적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언제였지? 최근에 해외였나? 뭐 어디였지? 그러다가 형준이 잘못 한번 때린 적 있는데.
1: 아, 언제요?
0: 아, 그치? 기억나죠?
1: 기억 안 나요.
0: 기억 안 나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치자마자 미안해 이러고. 뭐 근데 이런 실수는 또 굉장히 너무 흔한 실수니까.
1: 그렇죠. 뭐 옆 길 가다가 발 밟을 때도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뭐 그런 거 많죠.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너무 세게 쳤나 봐요.
0: 그러니까요. 어떻게 쳤길래 부어오른 거예요?
1: 아, 뭔가 저 같아도 네. 웃겼을 것 같아요.
0: 아니, 친친빵을 들으려고 어떤 준비를 하신 거죠, 도대체?
1: 그러니까요.
0: 신기합니다.
1: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나 봐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이번엔 강은유님께서 미루고 미루던 옷 정리를 이제야 드디어 끝냈어요.
0: 네.
1: 근데 매년 옷 정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옷은 이렇게 많아도 왜 입을 만한 옷은 없을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라고 하시는데
0: 아, 정말 그렇습니다.
1: 동의합니다.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사실 저희 숙소도 네. 각자 방에도 네. 옷이 있지만 저는 네. 거실을 거의 옷장으로 쓰기 때문에 네. 들어가면 옷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또 뭔가 입을 게 없어.
0: 맞아.
1: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좀 그런가 봐요.
0: 네, 옷이 약간 웃긴 게 되게 여러 번 입어도 그 뭐냐 튼튼하게 만들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사람 심리상 한 번 입은 옷은 굳이 약간 또 다시 입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1: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막 색깔이 진하거나 네. 튀는 옷은 네. 한 번 입으면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기억하잖아요. 네. 이번에 이런 색 입었네? 네. 다음에 또 입으면 또 입었네? 네,
0: 맞아요.
1: 맞아. 다음에 또 입으면 또 입었네? 네. 근데 딱 세 번밖에 안 입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래서 좀 색깔 있는 옷을
0: 맞아요.
1: 꺼려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어렵습니다, 이 옷은. 그렇죠?
1: 어려워요.
0: 네, 8683님께서는요 함디 저 지난 주말에 젠슨왕 시구 볼 겸 혼자 직관 갔다 왔는데 자석 추첨 이벤트에서 젠슨왕 사인볼에 당첨됐어요. 우와, 야구장 경품 누가 당첨되는 거냐 했는데 안녕하세요, 누입니다. 네, 집 도착하자마자 가족들과 공 한 번씩 쓰다 드었네요. 이번 주도 보통의 인생 여전인 하루지만 사인볼 볼 때마다 어딘가 부자가 된 것 같은 이 기분, 함디와 송디 친친방 가족 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 달려왔어요.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라고도 보내주는. 오, 야, 정말 너무 이 부의 냄새가 나고 부의 향기가 나오는 그런 야구공 사인인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저 야구공을 발판 삼아서 우리 8684님 누님 꼭 부자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또 0535님께서는 오늘 네. 점심에 초밥 먹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흰살 생선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초밥 좋아하시나요? 무슨 초밥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저는 아무래도 네. 그 생선 좋아하고요.
0: 네,
1: 그리고 네.

0: 생선이요? 홍차나 뭐 연어, 장어
1: 많아요. 저는 광어 이런 것도 광어. 좋아하고 그냥 생선은 다 좋아해요.
2: 생선은 다 좋아하고.
1: 네, 그리고 계란말이도 맛있고요.
2: 계란말이 맛있고.
1: 유부 좋아하고.
2: 되게 그래도 비주류 약간 초밥을 좀 그래도 선호하시네요.
1: 왜 비주류라고 하시죠?
2: 아, 그게 되게 약간 초밥 모듬 이런 거 딱 이렇게 시키면 꼭 계란말이 그

0: 급 초밥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1: 참, 네, 어련하시겠어요. 네,
0: 그거를
1: 네.
0: 넣는 이유는 알겠는데.
1: 그럼 뭘 제일 좋아하세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생새우 초밥 좋아합니다.
1: 아,
0: 그 초새우 초밥 말고요.
1: 뭐 그렇게 대단한 초밥도 아니네요.
0: 어당탕한 그 생새우 초밥 너무 좋아하고.
1: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 붕장어 초밥 좋아해요.
0: 붕장어 좋아하시잖아요.
1: 저희 일본 가면 항상 먹잖아요.
0: 네. 붕장어, 또 초밥 너무 먹고 싶어진다. 자, 문자 주신 분들 또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끼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저희와 치열하게 토크 전쟁 벌어줄 우리 동표 함께 할 건데요. 동표에게 궁금한 점과 환영이 사는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네, 르세라핌의 트러스트 엑서사이즈, 샤이니의 데이즈 앤 이어스 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어떡해.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네 그 얘기 들었어?
2: 아니 아니 못 들었어. 뭐지? 우와, 못 들었는데?
3: 뭔데?
1: 가면 갈수록 아주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모여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아는 거야. 너랑 나랑 동표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우리끼리.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
3: 우리끼리라서 웃을 수 있는 얘기,
1: 네,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3: 우리의 비밀 친구도 또 모셔봐야죠. 네. 저 못지않은 동글동글동글동글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뾰족하게 칼을 갈아 오는 우리의 비밀 친구 동표씨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손동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칼을 못 갈아왔네요.
1: 아 그렇습니까?
4: 오늘은 좀 말랑하게 왔어요.
1: 아 네. 정말 안경이 얼굴이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그냥
3: 안경이 커서 그래요.
4: 너
1: 써볼래? 아니요. 동표씨 어떻게 한 주 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4: 네 저는 또 네, 잘 지냈어요. 아, 네, 이것저것 하면서
3: 열심히 지냈나 봐요.
4: 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잠 못 자면서 살았는데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드레스 코드가 맞네요.
1: 그러니까요.
4: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제작진 분들도 셔츠를 입으셨고,
1: 맞아요.
4: 우리 크래비티 매니저님도 매니저. 셔츠를 입으셨고,
1: 네.
4: 동표 매니저님도 셔츠를 입으셨고.
1: 오늘 아주 셔츠 데이입니다. 셔츠 데이.
4: 아, 셔츠 데이네요.
1: 아, 근데 작가님이 아니에요. 우리 빼고 입었다고.
4: 아, 진짜요? 잠깐만. 아하,
1: 이렇게
4: 드레스
1: 또...
4: 코드 누가 전달 안 했어? 형준이가 전달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
3: 아, 내가 잠들어가지고

0: 못했나 봐.
1: 진짜로. 그러니까. 아, 원진영이 해줬어야지. 당근 볼펜 잃어버리지 말고.
2: 난 분명 해드렸는데 작가님이 우리랑 엮이기 싫은가 봐.
3: 아, 또 그런 거였구나. 죄송해요.
0: 아직 친해지기 멀었다.
2: 그럴게. 진짜로. 약간 거리 두시네. 아, 오케이.
0: 자, 오늘의 주제랑 사연 만나보기 전에 이 시간 지나칠 수 없잖아요. 비밀 네. 얘기 타임. 어. 아, 지난주 쉬어간 동표 씨부터 네. 오늘의 비밀 얘기 해주실래요?
1: 좋습니다. 저의 비밀 얘기는요.
3: 하... 이걸 비밀이라고 할 수 있나?
1: 비밀이.
0: 일단 비밀. 얘기해보는 거죠.
1: 네. 저의 비밀은요. 네. 오늘 네. 있었던 일이에요.
2: 있었던 일. 네. 오늘 있었던 일.
1: 이건 매니저님은 아실 수도 있겠다. 어허. 제가 차에서 잠깐 흘러가듯이 얘기해가지고 매니저님만 아는 사실인데 제가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네. 근데 진짜 웬일로 네. 오늘 처음으로 이번 연도 처음으로
2: 이번 연도 처음으로 과연
1: 밥이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빵끼예요.
2: 빵끼. 아,
1: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2: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다.
0: 몇 시에 일어나셨는데요?
1: 저희 한 11시?
2: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드셨다고요?
1: 네. 오. 뭔가 별로 그러니까 뭔가 안 먹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뭐 드실 예정이세요?
1: 저요? 추천해 주세요. 점액추.
2: 아, 점액추.
0: 점액추. 닭발.
1: 닭발.
2: 닭발.
0: 국물 무뼈 닭발.
1: 오. 별로예요. 제가 빨간 걸 못 먹어서.
2: 아, 빨간 걸 잘 안 드시고. 까다롭긴 하네.
0: 아무거나 드세요.
1: 알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먹고 제가 개인 네. 이제 문자 메시지로 네. 네. 네. 알려드릴게요.
0: 아니, 아, 오늘 좋습니다. 동표 씨가 칼을 안 갈고 왔다고 했는데 아,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아,
1: 저 칼 안 갈고 왔어요.
0: 아, 안 갈고 오셨어요?
1: 네.
2: 안 갈고 왔다. 약간 기본 패시브로 약간 장착돼 있는 게 좀 있는 듯합니다.
1: 아, 정말.
0: 네. 네. 네. 뭐 함디의 비밀은?
2: 함디, 저의 비밀은. 네. 오늘 아침 한 7시쯤 잠들었는데
1: 왜 이렇게 늦게 잤어요?
2: 어제 작업하다 오느라 작업하다 오느라 그래서 아침 7시에 잠들었는데 햄버거를 하나 먹고 잤습니다. 원래 안 먹고 자려고 그러다가 네. 네, 햄버거 하나 시켜 먹고 잤어요. 네. 우리 송디는요?
0: 저는 방금 뭐 먹는 얘기 나오니까 저는 소갈비찜
1: 먹었어요?
0: 먹고 왔습니다.
1: 오, 되게 든든한 걸 드셨네.
2: 일주일에 그거 네. 몇 번 드세요?
0: 일주일에 한 세 번?
2: 그쵸. 많이
1: 소갈비찜을 좋아하세요?
0: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 집이 맛있어요.
1: 아, 거기 집 맛있어요.
2: 맛있어. 맛있긴 해.
1: 네, 그래. 맛있긴 해. 네. 좋다.
0: 그리고 막 1인분 소갈비찜 이런 거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1: 네, 근데 거기 또 1인분이 돼요?
2: 1인분.
1: 네. 아이고. 사장님이 너무 좋으시네.
2: 네, 맞습니다.
1: 좋아요.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 건데요.
2: 네,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 우리끼리 뭐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 씨가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 나 이거 진짜 이해 못해.
2: 네. 네. 생각만 해도 잇몸 아픈 떡볶, 아, 이름부터 텁텁한 버터떡 같은 음식 취향부터
0: 100번 양보해도 이해 안 되는 누군가의 행동,
1: 그리고 빙글빙글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속 나는 절대 이해 안 된다 하는 무언가까지 이해 안 되는 또 못하는 모든 것들을 보내주세요.
0: 어디로 보내주면 되죠?
1: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네,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0: 스테이시의 색안경.

0: 친한친구 방송반 스테이씨의 색안경 듣고 왔습니다.
1: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 내가 진짜 이해 못하는 것이었죠.
0: 네. 네, 보내주신 사연 또 만나보기 전에 네. 혹시 두 분은 행동, 취향, 식성 다 통틀어서 절대 이해 못하는 것 있나요?
2: 오, 이해 못하는 거 있으세요?
1: 알고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0: 아, 많아요? 많아요?
1: 네. 오,
2: 어떤 게 있어요?
1: 기본 매너적인 거.
0: 네. 아, 기본 그쵸. 매너적인 거.
2: 좀 에티켓이 안 지켜지는 거.
1: 네. 아. 뭐,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좀 내가 마주했을 때, 저거 이해 안 가.
2: 아,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거.
1: 뭐, 여러분들은 있나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약간 R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2: 아이스 아메리카노를요?
0: 네. 오. 이 아메리카노, 이 커피.
2: 네.
3: 진짜요? 하,
0: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 제가 그거를 이제 뭐 저도 뭐 나이 들고 하니까 뭐 커피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2: 네?
0: 근데 그래서 그때 늘 먹어도 와 이건 진짜 왜 마실까?
2: 근데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커피를 안 먹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저는 그 에너지 드링크도 안 먹어요.
0: 아 카페인을 아예.
2: 카페인을 잘 안 먹어요.
0: 카페인을
2: 잘 안 먹는데 그게 약간 저는 이거 먹으면 아 살 것 같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난 그게 약간 기분 탓이라 생각해.
0: 아 플라시보 진짜요? 약간.
2: 네 약간 플라시보 효과라 생각하고 약간 이거 에너지 드링크야 이러고 주면 똑같은 맛을 먹여주면. 아, 살 것 같다. 카페인이 없어도 그렇게 할 것 같다.
0: 그렇게 나올 것 같다.
1: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네. 고생을 안 해보셨나요, 다들?
2: 야, 내가 고생을 해도 너보다 두 번, 세 번은 했어.
1: 아니, 혹시 다들 진짜 고생을 안 해보셨어요? 이걸 먹어야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2: 근데 괜히 약간 똥꼬집이 있어요. 내가 뭔가 이걸 먹고 의존하고 싶지 않고, 뭔가 이걸 카페인을 마시는 순간 나 지는 기분?
0: 아, 지는 기분. 약간 지는 그런 느낌. 고집도 갖고 있으시고.
1: 살 것 같다.
2: 영준 씨 커피예요, 그거?
0: 네, 이거 커피예요.
1: 네,
2: 진짜.
0: 아, 그래서 근데 또 100번 양보해서 네. 진짜 뭐 카페인이 필요하다 느낄 땐 저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뭐 아아를 뭐 선택하시는 거는 뭐 알겠어요. 근데 네. 진짜 절대 이해 못 하겠는 건 디카페인. 아. 아니, 맛도 없고 카페인도 없는 그걸 왜 마시는 거예요? 라고 조금 이렇게 좀 소신 발언을 네. 세게 해봤습니다.
1: 네. 사실 이 취향 이해 못하는 거 있잖아요.
2: 네.
1: 저랑 원진 형은 네. 이해도 안 해주고 존중도 네. 안 해주는 사람입니다.
2: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 뭐 자기가 뭔데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해. 그냥 본인들 알아서 사세요. 우리 알아서 살 테니까 뭘 존중을 하고 이해를. 웃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 여기 보고 말씀해 주시면.
2: 아 여기 보고.
1: 네. 저한테 왜 저한테 그러세요?
2: 아니 형준 씨가 존중을 안 해주.

0: 신다고 하길래.
1: 어. 아니 여기가 여기는 떡볶이랑 버터떡을 네. 굉장히 어. 극 불호로 가시는 분이기 버터떡은 때문에.
0: 버터떡은 왜요? 나 이 버터떡
2: 나는
0: 하루에 한 번씩 먹었는데.
2: 그러니까 버터떡은 너무 솔직히 억 유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에이? 너무 유행시키고 유행시키고 막 이러니까 네. 어, 왜 버터떡도 한번 슬쩍 이렇게 내미는 거죠.
0: 근데 유행이 됐잖아요.
2: 아, 근데 아 이게 그러니까 그 유행이 되는 과정도 나는 별로라는 거지. 이거를 굳이 왜? 네, 내가 그 먹어봤어요. 유행이라고 해서 네네. 맛을 먹어봤어. 어. 근데 메리트가 없어.
0: 뭔 무슨 메리트가 없어?
2: 완전 메리트가 없어.
3: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한데 쫀득하고 그 버터 향이 나잖아요.
2: 겉은 바삭한데 안은 쫀득한 거 수도 없이 많아요.
0: 근데요?
2: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어. 두쩡크 유행? 네. 아, 뭐 유행하는 거 너무 이해가. 왜냐?
0: 근데 버터떡은 왜 안 돼?
2: 야 두쩡크는 이 캐릭터성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맞죠?
3: 아 두바이 쫀드 쿠키라서
2: 두바이 쫀드 쿠키 일단 이름부터 네. 너무 느낌 있죠? 네. 버터떡 근데 이름 들어봐요. 먹으면 네. 그냥 바로 한 3kg 찔 것 같고 그냥 건강 화관 좋아져서
0: 무슨 소리예요? 이건 어? 너무 색안경이다.
2: 수명이 줄어들 것 같은 버터떡이에요.
0: 아니에요. 버터떡은 더 버터떡도 메리트가 있죠. 버터와 떡이 만났다니까요?
2: 버터와 떡이 만난 거요?
0: 어, 근데 심지어 떡도 아니야.
2: 그러니까
0: 빵과 떡의 그 그러니까. 사이에 쫀쫀함이 있는 거죠.
2: 떡도 아닌 걸 왜 떡도 그러면
0: 네, 두바이 네. 쫀드 쿠키는 쿠키도 여러분들. 아니 있잖아요.
1: 여러분들 네. 괜찮으세요?
0: 아 괜찮아요.
1: 저 방금 네, 여기 불 났어요.
2: 아, 괜찮아요.
1: 오, 네. 네.
3: 아, 일부러
1: 네.
3: 재밌게 해보려고
1: 그니까, 네.
3: 이렇게 한 거죠.
2: 방송이니까 네.
1: 정말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나 봐요.
2: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똥푸씨 네. 아직 얘기하는
0: 아 저는 아, 이게 예, 두 분이 예. 이해가 안 된다 아,
2: 이런
0: 아,
2: 네. 거
0: 저는 아량이 너무 넓어서 네.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1: 아,
0: 네.
1: 아량이 너무 넓어서 방금 언성을 네. 조금 못했습니다.
0: 그거는 방송
2: 방송이니까 네. 좋습니다. 또 이제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문자 한번 만나볼 건데요.
0: 네 우리 소우리님 상대 소울이님 네, 소울이 말고 소울이 귀여운 소울이님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자꾸 무시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이 두 사람 네.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상대한테는 어. 엄청 소중한 거일 수 있잖아요. 네. 세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떡볶 얘기 저격 아닙니다. 그렇죠. 나에겐 버터떡이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그치. 너무 많은 행복을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함디가 버터떡은 메리트도 없고 억지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2: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조용히 냅둬 그냥. 버터떡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냅둬. 그럼 나도 조용히 있을게. 왜 자꾸 알고리즘에 뜨고 먹어보라 하고
0: 유행시키냐고.
2: 그렇게 하는 거냐는 거지. 버터떡 맛있습니다. 근데 좋네요. 유행까지 될 그게 아니다. 네. 아무튼 자 큐큐님께서는요 저는 진짜 메시지 읽씹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세상에 일할 때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쓰잖아요. 네. 아무리 바쁜 업무 시간이나 수업 시간이라도 미리 알림창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채팅방까지 들어와서 읽고도 답장을 안 하는 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왜요? 차라리 안 읽씹하는 게 훨씬 낫죠. 어휴,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0: 근데 이게 논쟁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2: 아, 그러니까요.
0: 안 읽씹이 괜찮다, 읽씹이 괜찮다가 엄청 갈리더라고요. 두 분 어떠세요?
1: 저는 네. 안 읽씹이... 아 일십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0: 일십이 더 괜찮아요?
1: 네.
0: 오, 왜요?
1: 뭔가 일십은 그래도 확인을 했다 라는 게 됐는데 안 일십은 그냥 뭔가 그냥 받아들이기에 확인도 안 했다 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근데 막 형준 씨가 뭘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걸 일십해요. 그럼 뭔가 네. 약간 상처지 않아요?
1: 아, 그 사실 둘 다 상처인데
2: 그렇죠.
1: 일할 때 그냥 뭐 뭐가 더 나으세요?
0: 저는 안일십이 훨씬 낫고 안일십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안일십은 뭔가 아, 내가 너의 문자를 너무 바빠서 못 읽었어 언젠가 답장은 할 건데 uh-huh. 못 읽었어 이런 느낌이라면 일십은 나 읽었는데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느낌? 그리고 저는 그렇게도 사용하기도 해요. 한 번씩은
2: 좋네.
1: 저도 사실 제가 안 읽씹을 많이 해가지고 안 읽씹을 왜 하냐면 이런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다 이게 왔어. 연락이 왔어.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답을 한 거예요. 맞아 그렇잖아 하고 순간 까먹어요. 아 나 보냈구나.
0: 그리고 어쩔 때 내가 보냈다고 생각해.
1: 네.
0: 아, 내가 생각한 대로
1: 다시 확인해. 뭐 나 안 보냈네.
0: 맞아.
1: 근데 맞아. 너무 늦었어.
0: 아. 그래 그러면 보니까 애매해.
2: 맞아요. 그치
1: 그런 그럴 때 있어요.
0: 맞아.
1: 네. 원 함디는요?
2: 저도 일십이 좀 더 낫다.
1: 그렇죠.
2: 왜냐면 낫다. 내가 이제 보낸 입장으로서 보낸 입장으로.

0: 상대방이 일시불 하면은 네. 그래도 이거에 대한 약간 뭐 확인을 했다 일단 알 수 있고 네.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따질 그게 생기잖아요.
1: 그렇죠.
0: 왜 대답 안 하냐라는 그런 따질 명분이 생기는데 안일십은 그런 것도 없어. 명분도 없어가지고 약간 이거를
2: 말을
0: 뭐
2: 하기도
0: 읽은 거야 와 뭐 본 거야 만 거야 뭐 약간 진짜 급하면은 내가 전화해서 아 근데 왜 깼어 왜 답장 왜 안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일십은 아 지금 뭐 바빠? 뭐 어떻게 전화를 해 말어 약간
2: 죽었나 살았나
0: 네, 이게 돼버리니까 좀 답답한 그게 너무 싫어서
1: 네
2: 맞아 맞아
0: 일시부터 나은 것 같아
1: 사실 둘 다 별로예요
0: 그쵸 네. 사실 둘 다 너무 별로죠
1: 네 이어서 동그레 2702님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해 안 되는 건 제 식습관인 것 같아요 팥을 좋아해서 팥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대부분 좋아하는데 팥죽은 싫어해요 또 호박은 좋아하는데 호박죽은 싫어합니다 헉 저 그냥 죽을 싫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 재료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선호하지 않는 음식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이런 또 이런 분들 많죠. 뭐 그치. 파인애플은 좋아하는데 그쵸, 그쵸. 파인애플 피자는 싫어.
2: 맞아 맞아.
1: 이런 것처럼.
2: 저도.
0: 맞아요.
2: 저는 좀 특이한데 토마토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근데 설탕 토마토는 좋아해요. 근데 또 햄버거 어허. 안에 들어가 있는 따뜻한 토마토 있잖아요. 그건 또 싫어해요.
0: 설탕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2: 맞아, 설탕 좋아하네.
0: 설탕 좋아하는 거 같은데? 저도 약간 뭐 토마토 되게 네. 싫어하고 근데 그렇다고 토마토 맛을 또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뭐 토마토 파스타 이런 거 좋아하고 토마토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냥 그 생 토마토 너무 싫어요. 그냥.
2: 무슨 말인지 알아요?
1: 저는 네. 다 좋아하는데 호박 저는 먹는데 호박죽을 못 먹습니다.
2: 맞아 그래 이런 게 있어요.
0: 맞아 맞아요. 이런 게 있지.
2: 한
0: 이런 게
2: 재료 있지. 중에
1: 저는 그 단호박죽이 너무 I hate 너무 싫어요.
2: 왜요?
1: 예전에 급식소에 단호박죽이 나왔어요.
2: 네네네.
1: 왠지 모르겠는데 먹고 구역질이 올라와가지고
2: 뭔가 안 맞았구나.
1: 향 그런 게 좀 안 맞더라고요. 자. 또 내가 진짜 이해 못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1: 환인제약 환인제약. 네,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들 계속 만나볼게요. 네, 뿅미님께서는요, 저는 거의 다 왔어, 곧 도착해 하면서 아직 침대에 있거나 샤워하거나 화장 중인 사람들 진심 노이해예요. 전 시간 딱 맞춰 가거나 미리 도착하는 편인데 11시 약속에 한두 시간이나 늦게 나타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차 밀리고 버스 놓칠 것까지 본인이 미리 계산해서 일찍 준비했어야죠. 이런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2: 한두 시간은 좀...
3: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봤을 때 딱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저는 미니였어요.
2: 그럴 것 같다.
3: 네, 미니와 사실 저는 약속을 잡으면 저는 오히려 더 늦게 나갑니다.
1: 아, 일부러?
3: 만약에 12시에 만나기로 했어. 네. 그러면 무조건 12시 안 나와요.
4: 네네네.
3: 어디야 하면 곧 나가? 나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예상해서 나 지금 밖에 나와 있다. 왜 안 나오냐? 하는데 저는 이미 아직 집이에요.
2: 그런 식으로 약간 좀
3: 불러내고 빠르게 그 뒤에 나갑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1: 아니면 약속 시간을 만약에 12시에 만나고 싶으면 내일 11시 반에 보자라고 해요.
3: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거죠.
2: 대처법이 생겼네.
3: 대처법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네. 뿅미님도 조금은 편안한 약속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대처법까지.
3: 네.
2: 좋네요.
1: 그렇죠.
2: 네. 그리고 우리 정선 님께서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이해가 안 돼요. 네. 제가 일하는 곳은 관광지에 있는 식당이라 평일에 한가하지만 주

0: 주말엔 바쁜 곳이라서 홀에 무조건 3, 4명은 있어야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직원분께서 남편이랑 데이트를 해야 한다면서 반차 쓰고 퇴근하시더라고요.
1: 오.
0: 제가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할머니 댁을 가야 한다고 했던 날엔 안 된다고 했는데 참고로 전 직원도 아닌 알바랍니다. 함, 쏭, 뾰라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나요?
2: 어떤 날은 안 된다고 하는.
0: 그러니까 이게 이 전에 이제 제사가 있었을 때 좀 나의 편의를 봐줬으면 솔직히 뭐 애인 그래 이러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2: 아, 근데 그쵸.
0: 이제 뭔가 이런 애인을 넘어선 가족적인 이런 좀 가정적인 일에 있어서 뭔가 거절을 당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애인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 아 근데 정말 이거는 너무 좀
0: 그죠.
2: 너무 내로남불인
0: 그러니까.
2: 사람이라 이게 좀 쉽지 않긴 하네요. 그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0: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이해를 안 하면 되고.
2: 맞아요.
0: 돼요.
2: 이건
0: 사실.
2: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정선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0: 맞아,
2: 것 같아.
0: 맞아 맞아. 그냥 저런 사람도 존재하는구나.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2: 그치.
0: 이런 식으로.
2: 정말 다양하구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2: 너무 양가네요 저희도.
3: 네, 지혜님께서는 저는 오이 먹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신기합니다. 저는 오이 향만 맡아도 속이 안 좋아져요. 오이가 들어간 김밥 속에 오이를 빼도 오이 향이 남아서 그 김밥을 아예 안 먹을 정도로 오이 향이 마냥 어렵기만 해요. 요즘엔 오이 들어간 메뉴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신기해요. 등산 가면 오이 꼭 들고 가시는 분들도 신기해요. 오이팩을 하는 것도 신기해요. 지금 이 사연 쓰면서 앞으로 평생 쓸 오이란 단어 다 쓴 것 같아요. 오이 안녕이라고.
0: 근데 오이를 못 드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2: 네, 저도 오이 안 먹어요.
0: 오이를 안 먹어요?
2: 네.
0: 그러면은 지혜님처럼 김밥에 오이 향만 있어도 싫어요?
2: 아, 오이 향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참긴 하겠는데
0: 네.
2: 그냥 그러니까 김밥에 있는 오이는 좀 참겠는데 이 짜장면 오이. 뭐 그런 거 너무 이해 안 가고.
0: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드시는 거네요.
2: 네, 너무 싫어하죠 그냥. 그래도 두 분은 오이 드세요?
0: 전 오이 좋아해요.
3: 저도 오이 사랑해요.
0: 그리고 등산 갈 때 오이를 챙기는 게 그 오이가 약간 그 수분이 있어서 약간 갈증도 해소되고.
3: 맞아. 네. 이런 물 먹는 것보다 오이를 먹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0: 오이 너무 맛있죠.
3: 너무 맛있죠.
2: 오이는 차마 제가 너무 대중적인 음식이라 건드리지 못하겠네요. 버터떡으로 좀 싸울만 했는데.
0: 버터떡도 너무 대중적인 음식이었어요, 선생님.
2: 아니에요. 소중. 소중적인 음식.
3: 네. 떡볶도 대중이에요.
0: 그러기는 해.
2: 떡볶은 모르겠어요. 떡볶은 네. 진짜 모르겠어.
0: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 함디가 지혜님 편에 서 계셔가지고.
2: 저도 진짜 이 오이 너무 싫어합니다.
0: 좋네요.
2: 진짜. 자 이렇게 친치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 또 만나봤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럼 저희는 에픽하이의 Don't Hate Me 듣고 와서 3부에서도 우리끼리 얘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이따 봐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친구 방송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는 크리비티의 형준 송디고요.
0: 저는 원진 함디입니다.
2: 저는 우리끼리 코너에서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0: 네,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2: 내가 진짜 이해 못하는 거!
1: 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더 혼란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이해 불가한 것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런 문자도 왔다고 해요.
0: 네, 레몬 비타민님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 안 된다고 하는 제 취향인데요. 짜장라면을 먹을 때 모짜렐라 치즈랑 소스를 조금 넣어서 섞은 다음에 빨갛게 무친 콩나물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세 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괜찮은 조합 같나요?
2: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오~
2: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0: 이거는 맛있을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맛 없. 짜장라면에 그러니까. 일단 모짜렐라랑 불땡 볶음면 소스, 빨갛게 무친 콩나물까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하나를 빼자면 빨갛게 무친 콩나물을 뺄 것 같긴 합니다.
0: 나도 그거는 빼고 싶긴 하네요. 위에 조합은 좀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약간 좀 사천 짜장라면 같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
2: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짜장라면에 파김치 먹듯이
0: 그쵸.
2: 짜장라면에 이제 콩나물 무침 이런 느낌인 거죠.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1: Not bad. 네, 오늘은 친친방의 SNS로 미리 도착한 사연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자창 열려있으니까요. 청양고추보다 매운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시간 내서 꼭 소개해드릴게요.
2: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친한 친구 방송반 엘던의 헤이트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5: 네, 계속해서 미리 도착한 오늘의 문자 주제 내가 이해 못하는 것 이야기들 또 만나볼게요.
6: 네, 우리 민주님, 제가 이해 안 되는 건 알람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알람이 한 번만 울려도 바로 깨는 편인데 어떤 사람들은 알람이 계속 울려도 전혀 못 듣더라고요. 심지어 옆에서 듣는 사람이 더 시끄러울 정도로요. 크게 울리는데도 계속 자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도 잘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세 분은 알람 잘 듣고 한 번에 일어나시나요?
5: 아, 오늘 되게 좀 찔리는 사연이 되게 많네요.
6: 숙소 생활할 때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도대체 왜 알람을... 네. 알람 왜 맞춰 놓는 거야? 안 일어날 거면 이런 느낌. 그리고 룸메니까 네. 그 이제 상대의 알람이 울리면 저도 네. 같이 깨잖아요.
5: 아, 그치.
6: 근데 이제 바로 끄면은 다시 그냥 슥 잠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막 두 번 세 번 울리고 끄지도 그치. 않으면은 그치. 그때부터는 이제 갑자기 대폭발하는 거예요.
5: 아, 그치. 이게 확실히.

0: 우리 같이 또 살다 보면 이게 가장 큰좀 고충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대변을 그래도 좀 하자면
1: 네.
0: 예, 이게 솔직히 한 번에 좀못 일어날 게 있어요. 근데 일어나야는 되잖아요.
1: 근데 이건 습관이야.
0: 나도 자고 싶지. 나도 그냥 일안 하고 자면 나도 너무 좋지. 근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1: 그죠.
0: 또 지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1: 그쵸.
0: 예, 그래서 이제 한 5분 단위로. 예.
1: 와, 너무 싫어.
0: 5분 단위로 한 3번 정도.
1: 아, 진짜? 아,
0: 예,
1: 3번?
0: 3번
1: 3번은
0: 정도.
1: 뭐.
0: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조금 일어나지더라고요.
1: 아, 그러면 7시에 일어나야 되면은 그전 5분, 5분, 5분, 15분 전부터 맞춰놓는 거예요?
0: 그쵸. 근데 7시에 만약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만약 7시 5분에 일어난 나는 준비를 좀 빨리 해라라는 마음으로
1: 네.
0: 6시 55분, 7시, 7시 5분으로 해놓습니다.
1: 아.
0: 예, 그, 일어나야 하는 시간,
1: 네.
0: 플러스 마이너스 5분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해둡니다.
1: 형준 씨는요?
2: 저요? 저는 하나만 해도 잘 일어나요. 저는 잠귀가 밝아가지고
0: 맞아요.
2: 그냥 그래서 저도 이거 듣고 딱 미니가 또 생각났는데 네 그래도 이제는 룸메를 같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좋네요, 좋네요.
0: 저는 심지어 이 알람을 너무 못 듣고 너무 못 일어나서 그런
1: 네.
0: 알람 있잖아요. 어플 중에 약간 뭐 미션 이렇게 성공해야 꺼지는 알람 있잖아요. 한동안 그걸 또 썼었는데
1: 와 그럼 그 미션 할 때 동안 그 같이 자는 룸메는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알람.
0: 그래서 그거를 미션을 하고 나서
1: 네.
0: 알람을 끄고 다시 자더라고요.
1: 아이고.
0: 네.
1: 그러니까 이건 습관이에요.
0: 그니까.
1: 근데 이거 그 제가 뭐 과학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0: 네.
1: 어디서 본 거예요. 그냥 유사과학으로 알게 된 거는
0: 네.
1: 이렇게 알람을 울려도 계속 자고 하거나 막 계속 끄고 다시 자고 끄고 다시 자고 뭐 막 5분 뒤 다시 맞춰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수면의 질이 되게 낮아진대요. 그래서 더더욱 더못 일어나는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더라고요.
2: 근데 이미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이 그렇다면요?
1: 그러니까 바꿔나가야죠. 앞으로
0: 바꿔나가야 된다.
1: 개선해 나가야 된다.
2: 개선해주세요.
0: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올리님께서는 제가 이해 안 되는 건 톡이나 DM 이거 그냥 읽고 되나요? 톡이랑 DM 답장 안 하면서 인별 스토리는 바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지는 며칠째 안 읽다가 답장이 없는데 인별 스토리를 올리면 누구보다 빠르게 보고 가더라고요. 물론 답장을 바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톡이 더 먼저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항상 인별 그램을 잡고 있는데
1: 네.
2: 연락을 안 본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쵸,
0: 맞아요,
1: 그쵸.
0: 맞아요.
1: 내 연락은 안 보는데 스토리는 올라오고
0: 에이.
1: 내 연락은 안 보는데 게시물은 올라오고
0: 에이.
1: 이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이게 저는 인별을 잘 안 해서 이거는 모르겠지만
1: 네.
0: 옛날에 이제 한창 학창시절 때 그 얼굴책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얼굴책 안에서도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막 활동 중이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1: 네.
0: 그 얼굴책에 들어와 있으면은
1: 아 그죠 그죠 활동 그 초록 색깔
0: 네, 초록 색깔로 그 뜨잖아요. 근데 메시지를 보내놨는데도 활동 중 떠 있는데도
1: 안 보는
0: 거. 네, 안 보는 거 이럴 때 저도 이해를 좀 많이 못했던 그런 약간 추억이 갑자기 확 떠오르네요. 좋습니다. 감자님께서는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집순이 집돌이들이에요. 물론 집이 편한 건 저도 잘 알지만 저는 심각한 박순이라서 하루 종일 집 있으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에 나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말 내내 집에만 있어도 괜찮다고 해서 가끔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세 분은 어떤 편인가요? 라고 또 물어보셨는데
1: 함디는 집돌이시죠?
0: 저 너무 집돌이죠.
1: 네. 그럴 것 같았어요.
0: 네. 성디는요?
2: 저도 집돌입니다.
0: 성디도 집돌이. 동표 씨는?
1: 저는
0: 박돌이에요?
1: 박돌이도 아니고 집돌이도 아닌데 네. 저는 집에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만 있다가 다시 집에서 잠드는 걸 잘 못해요.
0: 아~
1: 그래서 한 번쯤은 편의점이라도 갔다 오거나 아니면 혼자 산책을 한다거나 이제 바깥 공기를 한 번은 쐬고 들어와야 그래도 뭔가 좀 괜찮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저는 좀 울적해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네.
0: 그래도 집에서 할 게 되게 많은데?
1: 맞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막 뭘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0: 그쵸, 금방 가.
1: 그래서 갑자기 딱 새벽이 오면 아, 나 오늘 뭐 했지? 이런 뭐 현타가 와서 네.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0: 네?
1: 그렇다고 집에만 있는 건 또 싫어해서 혼자 좀 돌아다니고
0: 혼자
1: 집에
0: 좀
1: 오거나
0: 돌아다니고.
1: 혼자 영화를 보고 집에 오거나
0: 좋네요,
1: 뭐 이런,
0: 좋네요.
1: 이런 느낌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영재의 플러피

0: 네, 영재 플러피 듣고 왔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의 사연 조금 더 만나볼 건데요.
1: 네, 마이님. 저는 원래 고수 먹는 사람들을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놀랍게도 요즘 갑자기 맛있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계기는 태국 음식집에서 쌀국수 먹을 때였는데 빼지 못한 고수를 먹어버렸더니 쌀국수 국물과 고수가 잘 맞아서 너무 맛있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나중에 변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세 분은 고수 좋아하시나요? 또 극복한 음식이 있나요? 고수는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2: 저도 너무 힘들어요. 고수는 진짜. 네.
3: 저도 아직 그냥 고수를 제대로 맛을 안 봐가지고 쌀국수를 사실 잘 안 먹어가지고
1: 진짜?
3: 먹으면 먹는데 네. 막 제가 오 나 오늘 쌀국수 먹어야지 하고 먹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직 고수의 맛을 모르겠어요.
0: 근데 저도 약간 이런 쪽이긴 해요. 네. 고수의 맛을 정확히는 잘 모르거든요. 고수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뭔가 먹기 싫어. 네, 뭔가 그냥 빼고 싶고 네. 네, 뭔가 그냥 안 넣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3: 근데 깻잎은 드시죠?
0: 깻잎도 안 먹어요.
3: 깻잎은 왜 안 드세요?
0: 깻잎은 그게 뭐 약간 깻잎 무침 뭐 약간 그런 건 먹는데 쌈 싸 먹는 그 깻잎은 잘 모르겠어요.
1: 생 깻잎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까끌까끌한 게 싫어서 그렇죠.
0: 약간 그 향 특유의 향도 그래? 생으로 느껴지면 좀 별로고.
1: 오 깻잎 뭔가 향이 있나?
0: 향 있죠.
3: 그래서 해외 분들은 한국에 와서 고깃집 삼겹살 집에 가면 깻잎 쌈을 잘 안 드시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구나.
3: 뭐 아니면 또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래 고추냉이를 못 먹었는데 이제 초밥을 먹으면서 점점 맛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극복한 음식?
1: 저는 극복한 거는 버섯 가지. 원래 버섯이랑 가지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0: 그래서 가지를
1: 잘 먹게. 네. 가지가 맛있던데요?
0: 대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파.

0: 양파.
1: 양파를 원래 진짜 안 먹었거든요. 네. 양파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근데 한창 언제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양파의 단맛이 너무 확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와 이게 양파의 단맛이구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채소의 단맛 이런 걸 진짜 몰랐었는데 네. 어 이게 채소의 단맛이구나 하면서 이제는 짜장면 소스도 다 이렇게 숟가락으로 해서 먹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2: 맞아요. 또 비모님께서는 제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건 제 자신이에요.
0: 왜?
2: 어떤 날에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밖에 없지 싶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너?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상한 저요. 타인이 이해 안 되는 건 화가 나더라도 에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는데 정작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자꾸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0: 맞아.
2: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평생의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세 분도 최근 아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스스로도 이해 안 갔던 순간이 있었나요?
0: 진짜 너무 공감이 가는
1: 그쵸, 네, 그쵸.
0: 사연인데 에. 원래 사람은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를 에. 알아가다가 죽는다.
1: 아, 그쵸,
0: 그리고
1: 그쵸.
0: 우리가 취향이 바뀌듯이 에. 우리의 성향과 내 자신의 성격이 저도 에. 모르게 바뀌었을 때가 있어요. 뭐 원래는 내가 파란색을 좋아했는데 뭐 어느 날은 갑자기 빨간색이 좋아져. 에. 그런 식으로 되게 취향이 바뀌는 것처럼 내 자신도 바뀌어 나가서 네. 그냥 죽을 때까지 나의 자신을 알아가면서
1: 그쵸, 그쵸.
0: 죽어가는 게 우리의 뭔가 숙명인 것 같고
1: 에. 맞습니다.
0: 그리고 이게 정답을 너무 찾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맞아.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1: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네,
0: 어떤 선배님께서 저한테 막 그런 에. 말을 하셨거든요. 제가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난 자꾸 나를 더 알고 싶은데 나를 너무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선배님께서 너한테 자꾸 뭔가 너 왜 그래? 너 뭐 좋아해? 너 어떤 거를 좋아해? 너의 성격은 뭐야? 이런 거를 계속 불편한 질문을 던지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1: 맞지, 맞지.
0: 좀 편하고 너가 좋아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질문들을 자신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1: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확실히 너무 어려운 그 부분이라서
0: 맞아요.
1: 네, 저도 좀 드리면은 저는 저도 이런 고민을 항상 할 때가 있었어요. 아, 약간 내 자신이 왜 이랬지? 나 아, 나 왜 이러지? 하면서 약간 내가 나를 이해 못할 때가 많았었는데 약간 그럴 때 저는 조언으로 들었었던 게 약간 자아를 두 개로 나누라는 거예요. 진짜 완벽하고 싶은 자아 하나랑
0: 네.
1: 그냥 얘는 뭐 어떻게 해도 그냥 뭐 그냥 마음대로 놀고 먹고 해도 상관없는 그런 자아를 하나 냅둬서 뭐 쉬는 날은 얘를 꼈다가 뭐 정말 일하는 날은 얘를 꼈다가 해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분리시켜 놔야 그래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저는 너무 일상 생활을 보내면서도 약간 그쵸. 뭐 정말 쉴 때 아 내가 오늘은 뭐 약간 뭐 하면서 쉬어야 되지? 뭘 하면서 쉬어야 약간 더 컨디션이 다 회복되고 약간 이러지 약간 그런 강박이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0: 너무 좋네요. 맞아요. 뭔가 이런 공적인 나와 사적인 나를 네, 나누는 맞아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1: 맞아요,
0: 해요.
1: 맞아요. 맞습니다.
2: 네, 여러분의 문자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의 미라클.

0: 오마이걸의 미라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었죠. 문자 딱 하나만 더 볼게요.
1: 네, 노아0423님. 난 너무 이쁘고 착한데 나한테 고백해준 남자가 없어서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해줬는데
0: 너무 귀여우시다.
1: 너무 귀엽다.
2: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진짜.
1: 근데 원래 너무 이쁘고 착하면은 네. 조금 고백 다가가기가 어려울 맞아요. 수 있어요.
2: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1: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노아님이 조금 간택을 하셔서 네. 마음에 드시는 분이 생기면 맞지. 한번 직진을 해보시는 거를 맞지, 추천드립니다.
2: 맞지. 맞습니다.
0: 아 뭔가 저희 누나인 것 같아요. 뭔가 저희 누나도 아 나 네. 너무 예쁜데 아 이러거든요.
1: 네.
2: 너무 귀여운데 진짜. 네 오늘 우리끼리 문자는 또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할 거고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또 모두 감사드립니다.
0: 네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에 친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게요.
1: 네.
2: 이제 우리끼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사연 중에 제일 이해 안 가는 거 혹시 뭐였나요, 다들?
1: 오, 이해 안 가는 게 뭐였습니까?
0: 네? 괜찮으세요?
1: 네.
0: 오늘 네. 저는 제일 이해 안 갔던 거는 네. 그냥 뭐 그거 뭐였죠?
1: 네.
0: 그...
1: 기억 안 나시죠?
0: 네. 너무 많은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네. 올라와가지고.
1: 네, 맞아요. 네. 또 마음껏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네,
2: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직원분이랑 같이 맞다. 일한다는 분의 그 직원분이 좀 많이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0: 내로남불이. 저도 이해 안 가요.
2: 네, 꼭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1: 맞습니다.
2: 네, 자 그럼 동표 씨 추천곡으로 끝곡 들어볼 텐데 동표 씨가 선곡하는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곡인가요?
1: 네, 제가 오늘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곡으로 가지고 온 곡은요. 볼빨간 사춘기의 나들이 갈까라는 곡인데요.
2: 오.
1: 참 저희가 살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것들, 이해 안 네.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2: 많죠, 그렇죠? 많죠.
1: 그럴 때 조금이라도 쉬어가고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뒀으면 네. 좋겠어서 좀 나들이 할 때 좋은 노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0: 그럼 어디로 나들이 갈까요?
1: 한강. 네.
0: 좋습니다. 불빨간 사춘기에 나들이 갈까 들으면서 우리 동표 보낼게요.
2: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누구랑?
3: 우리끼리.
2: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미래보다 뚜렷한
2: 형 돈이 이모 꾸빙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서석고등학교.
1: 자, 그럼 오늘의 급식력 퀴즈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2: 다음 주 월요일 서석고의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차돌 짬뽕면, 방풍나물 무침, 유린기, 단무지, 초코볼 아이스크림, 작은 밥, 그리고 이것 슬러시.
1: 네, 오늘의 문제는요, 이것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과일의 한 종류인데요, 길쭉한 원통형의 노란 속살을 가지고 있고요,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효소 성분이 소화와 연육작용을 돕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2: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파인애플, 2번 파인다이닝.
1: 자, 정답 보낼 거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네, 같이 먹고 싶은 학교나 동아리 친구 회사 동료가 있다면 잊지 말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이나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트리플S의 베이비 플라워.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트리플S의 베이비 플라워 듣고 왔습니다. 트리플S가 앞으로 선보일 완전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앨범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앞서 큰 사랑으로 받았던 Girls Never Die와 Care의 연장선에 있는 곡으로 이번에도 어린 성장통을 겪는 소녀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노래라고 합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으니까 이제 꽃처럼 피어나자 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1: 자,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0: 좋아요.
1: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파인애플 였습니다.
0: 오, 재밌는데요?
1: 재밌어요?
0: 아, 아니요.
1: 네.
0: 다음 주 월요일 서석구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차돌 짬뽕면, 방풍나물 무침, 유린기, 단무지, 초코볼 아이스크림, 작은 밥, 파인애플, 슬러시.
1: 어허,
0: 아, 근데
1: 네.
0: 너무
1: 그니까
0: 맛있게 나온다.
1: 그니까요. 와, 이 차돌 짬뽕면 일단 이거부터 너무 킥인데, 와, 여기서 킥을 또 추가하셨습니다. 탕수육, 보통이라면 이제 탕수육을 생각하시겠죠?
0: 네.
1: 하지만 우리는 더 고급지게 가. 유린기. 와, 이 유린기의 선택은 정말 완벽할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 차돌 짬뽕면 좀 매콤해.
1: 네.
0: 이 매콤을 없애줄 파인애플 슬러시, 초코볼 아이스크림.
1: 야, 디저트까지. 와, 진짜 어디에요? 서석구라고 했죠?
0: 네.
1: 가보도록 할게요.
0: 안 갈 거잖아요.
1: 그렇긴 해요.
0: 네.
1: 못 가죠.
0: 네. 네.
1: 저는 이제 26살이니까.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그렇게 콕 집어주셔가지고.
0: 네, 안 갈 건데 갈 거라고 하는 거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함디랑 송디는 놀이공원 가면 꼭 먹는 거 있어요. 저는 파인애플 슬러시를 꼭꼭꼭 먹어야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놀이공원까지 가서 파인애플 슬러시 먹는 거 이상하대요. 근데 이 슬러시 놀이공원에서만 팔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요? 놀이공원에서만 팔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슬러시 먹는 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0: 오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네. 천진.

0: 해요.
1: 그러니까요.
0: 네. 세상 어떻게 살아가세요?
1: 아니 왜 슬러 씨 놀이공원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0: 아 그렇죠. 먹을 수 있죠. 네. 저는 근데 그 놀이공원에 더 맛있는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1: 아 그런 건가?
0: 또 추러스도 있고 추러스 아이스크림도 있고. 네. 뭐 닭강정도 있을 수 있고 많은데 에이. 왜 슬러시인가라는 의문이 드나 봐요. 근데 전 슬러시 좋아합니다.
1: 에이, 다 먹으면 되죠. 그쵸? 네. 에이, 슬러시 한쪽에 들고 왼손에 추러스 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먹으면 되죠. 그쵸?
0: 네.
1: 맞습니다.
0: 1184님께서는 함송지는 있나요? 파인애플 무한으로 먹다가 입안이 녹아본 적. 연육작용을 돕는다는 거에 내 혀와 입천장도 포함이라는 걸.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파인애플 적당히 드십시다 라고.
1: 네 맞아요. 이거 파인애플을 많이 먹으면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험하잖아요.
0: 네. 네
1: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지만 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피본데요 파인애플로 많이 먹으면.
0: 저는 파인애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1: 아 진짜요? 네. 이런 자 단체 간식 선물 또 카페 상품권 받을 주인공은 방송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만나보고 갈까요?
0: 네 0837님께서 여름맞이 냉가미불로 바꿨는데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집 고양이도 세이블이 마음에 드는지 꼭꼭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함송디도 여름이 오면 뭔가 꼭 바꾸거나 새롭게 하는 거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우리 함디도 네. 이불을 좀 바꾸지 않나요?
1: 저는 그때 겨울이어서 좀 너무 저는 원래 얇은 이불만 쓰다가 그때 겨울이 너무 추워서 바꿨었던 건데 아 여름 돼서 이제 좀 다시 얇은 이불로 바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0: 그렇죠. 네.
1: 근데 지금 이불 너무 더워가지고 네, 아무튼
0: 저는 여름이 오면 바꾸는 거는 잠옷?
1: 잠옷 바꿔요?
0: 네.
1: 오!
0: 좀 원래 겨울에는 좀 그래도 잠옷을 입는데 그때 좀 조금은 그래도
1: 기모 있는?
0: 네. 네. 아니 기모까지는 아니고 조금 그래도 좀 얇지 않은 하는데
1: 네.
0: 기모까지는 아니죠. 기모 너무 더워.
1: 두꺼운이라는 단어가 혹시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0: 아 네.
1: 아 두꺼운?
0: 네. 근데 그래서 하면 좀 얇게 바꾸죠.
1: 아 얇게 바꾸는.
0: 네.
1: 오 좋네요. 그리고 또 여름 되면 이제 또 바꿔야 할 거. 에어컨 필터 또 바꾸셔야죠.
0: 아 그렇죠. 네. 필수로 바꿔야 합니다.
1: 필수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4613님께서는요 저는 밥 vs 잠 중에 잠을 선택하는 쪽인데요 오늘은 밥 시간에 잠을 선택했더니 아직 연기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맛있는 야식 추천해주세요. 함성디는 밥파인가요 잠파인가요?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아까 우리 동표씨에게 추천드렸던 아까 뭐였죠? 송디가 추천했던 거?
0: 닭발이요.
1: 좀 별로네요. 저도 닭발을 안 좋아해가지고 야식 한번 추천해드릴까요?
0: 야식 자극적이지 않은 야식 그릭 요거트?
1: 아 너무 소프트하다.
0: 자극적이지 않은 게 얼마나 안 자극적이어야 될까?
1: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약간 곱창 정도?
0: 너무 자극적인데요?
1: 에? 어떻게 그게 자극적이죠?
0: 저는 자극적이다라는 거는 그냥 네. 나트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거든요.
1: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양념이 있냐 없냐 정도만.
0: 아, 그럼 이거 초밥 어때요?
1: 초밥 괜찮은데?
0: 아니면 육회 비빔밥 같은 거?
1: 그거 괜찮다.
0: 괜찮죠.
1: 육회 연어 이런 거 괜찮다.
0: 네.
1: 오,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스. 저는 그리고 네. 밥파예요.
1: 밥파.
0: 저는 사실 한 새벽 2, 3시쯤에 네. 자려고 하는데 네. 만약에 배가 고프다. 네. 그러면 저는 잠을 못 자요.
1: 저도 그래요.
0: 그래서 무조건 냉장고에 문을 열고
1: 맞아요.
0: 안에 있는 블루베리라도 먹고 배를 채워서 잡니다.
1: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약간 배가 고프면 잠이 절대 안 와서
0: 네.
1: 좀 식곤증을 좀 불러일으키는 스타일?
0: 네. 네.
1: 그래가지고 저도 무조건 먹는 것 같아요.
0: 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너드 커넥션 서영주의 나란한 밤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 갑니다.

오늘도 아빠의 그곳에 들리게 되었다. 아빠의 이야기가 있는 그곳. 난 아빠가 이렇게 수다쟁이인 줄 몰랐다. 아무리 돌아봐도 아빠와 나는 대화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아빠는 내가 수십 년간 알아왔던 아빠가 아니다. 아빠는 술 한잔 하시곤 마이웨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줄도 아시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도 좋아하시고 파란 하늘 휜구름에 눈길도 주시는 분이셨다. 바로 얼마 전부터 알게 된 SNS 속 아빠의 모습들이었다. 사진과 함께 게시글엔 이렇게 적혀있었다. 오늘 구름이 예쁘다.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싶은 날이다. 오늘은 성공했다. 27번째 아재 개그. 친구가 결국 웃어줬다. 요즘 매일 아빠가 올리는 게시물을 보며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한다. 처음에 그저 보기만 하다가 요즘은 용기를 내서 좋아요를 눌러드리고 댓글도 달아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무뚝뚝하고만 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빠와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짜 아빠를 찾은 듯하다. 앞으로도 내가 보게 될 아빠의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아주 많이 기대된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아버님이 SNS를 굉장히 즐겨 하시나 봐요. 그렇죠?
1: 네. 네,
0: 게시물들을 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그게 기쁘다고 하셨는데 송지는 사연 읽으면서 좀 어땠나요?
1: 저도 사실 좀 공감 갔어요.
0: 오.
1: 저도 저희 아빠를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0: 네.
1: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좀 자주 안 봤으니까
0: 아, 그쵸.
1: 그때 아빠는 이미지가 네. 좀 무뚝뚝하고
0: 네.
1: 그냥 뭐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요.
0: 아, 네네네.
1: 근데 이제 한 작년부터 연락이 자주 오기 시작하면서
0: 오.
1: 사진을 엄청 보내세요.
0: 오.
1: 아들 오늘 등산했다. 날씨가 엄청 좋네.
0: 귀여우셔.
1: 아들 봄이 됐다. 꽃이 피기 시작한다. 너도 네. 봤니? 하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0: 네.
1: 아들 낚시했다. 오늘 물고기가 거의 10cm였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거 생각나면서 저도 요즘 아빠의 다른 모습을 보게 돼가지고 좀 뭔가 세월이 지났구나. 우리 아빠 호르몬이 변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네,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함지는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아버지가 좀 되게 밝고 정말 좀
1: 맞아요.
0: 예.
1: 저는 사실 저희 아빠보다 원진 형 아빠를 더 잘 알아요. 그만큼 이제 에이. 연락도 많이 하고 숙소에 놀러도 오시고
0: 맞아요.
1: 밥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0: 워낙 또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런 걸 또 좋아하시고
1: 맞아요.
0: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일본에서 공연을 했던 날에 이제 네. 오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오시기 전날에 먼저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또 우리 누나랑 이제 하루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때 한창 이제 그 동영상 짧게 찍어서 올리는 그 기록하는 그 어플
1: 네.
0: 굉장히 유행했을 때잖아요.
1: 넷로그.
0: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막 즐겨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가족들이 해보면 어떻냐 그냥 그렇게 하루 보내면서 그거 남겨주면은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제가 그걸 먼저 권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나니까 아직까지도 정말 그날 여행하면서도 누나를 계속 혼냈대요. 너는 왜 안 찍어서 올리냐. 너 빨리 찍어서 올려라. 해가지고 막 누나도 계속 저한테 막 연락 오는 게 아주 그냥 영피프티야, 영피프티 이러면서 그냥
1: 아 영피프티가
0: 완전 빠졌어,
1: 아니라.
0: 완전 막 이러면서 자기 자꾸 닥달한다고 안 찍어서 올린다고.
1: 네.
0: 최근에 또 뵀는데 그거 너무 재밌다고.
1: 네.
0: 가족들이랑 평소에 이제 안부 물어보고 싶어도 바쁘고 이러니까 되게 그런 게 약간 연락하기가 좀 그랬는데
1: 네.
0: 이거는 말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찍어서 올리니까 그게 너무 좋다 하시더라고요.
1: 좋은 방법이네요 또.
0: 네, 그렇게 일상 공유하는 걸 좋아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또 오늘 사연 보내주신 황희정님에게는요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1: 네, 교환에게 사연 기다릴게요. 이렇게 진짜 일기처럼 나의 하루 이야기 요즘 생각들 남겨주세요. 친친빵 홈페이지에 교환에게 게시판 열려있고요. 소개되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0: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도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만나요.
0: 네, 그럼 오늘 끝곡 크래비티의 레인나잇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크래비티의 형준,
0: 원진이었습니다.
1: 또 봐.
0: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밥 딜런의 노래였습니다. Political World. 2006년 영화 Man of the Year의 삽입곡이죠.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레인맨을 연출한 베리 레빈슨 감독의 작품이고요. 코미디 영화고요. 그런데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죠. 주연 배우는 로빈 윌리엄스, 톰 돕스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도 역시 코미디언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정치풍자를 잘하는 코미디언인데 장난처럼 던진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기존 정치에 좀 혐오를 느낀 사람들이 이 로빈 윌리엄스가 하는 그 시원시원한 멘트에 푹 빠져서 로빈 윌리엄스의 아주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집계하는 그 회사에 근무하는 엘리너에게서 발견이 돼요. 로라 리니가 연기하는 이 엘리너라는 직원이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기계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라 그냥 오류였어요. 그래서 오류로 인해서 로빈 윌리엄스가 당선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사장은 이거 덮어야 돼. 이게 밝혀지면 우리가 큰일 나 라고 얘기해서 정작 그 중요한 집계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한 엘리너를 해고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엘리너는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톰을 만나서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로빈 윌리엄스, 이 톰은 이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뭐 엘리너 한 명 정도야 입 다물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나만 가만히 있으면 나 정말 대통령 돼서 기존 정치의 그 환멸을 느끼던 사람들 속 시원하게 새로운 정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로빈 윌리엄스의 선택은 SNL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사실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게 바로 그 장면이고요. 저 미국 대통령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그걸 뒤늦게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지만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깜짝 선언을 코미디언답게 SNL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맨 오브 더 이어라는 이 작품을 아주 오래전에 보았고 재밌게 보았지만 잠시 잊혀졌었어요.

0: 그러다가 6월 3일 선거 끝난 뒤에 누가 이겼냐 졌냐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선거 과정 자체가 뭔가 부실했다. 좀 관리가 부족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선거이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게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나태하고 또 태만하게 일처리를 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한 열흘 정도 흘렀나요? 계속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시위도 계속되고 하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FM 영화 음악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제가 DJ라는 이유로 제 생각을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늘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영화를 찾아내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마주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영화, 그 영화를 올려놓고 그 영화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작품을 찾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떤 영화를 그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좋을까? 어떤 영화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면 좋을까? 뒤늦게 생각이 났어요. 아, Man of the Year. 그렇지. 지금 상황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 영화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의 주인공은 로빈 윌리엄스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것도 로빈 윌리엄스인데 사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엘리너라고 생각하거든요. 엘리너가 용기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끈질기게 그 문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물론 그 바로잡는 결정을 내린 건 로빈 윌리엄스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손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엘리너가 로빈 윌리엄스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영화 속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똑같진 않지만 엘리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로빈 윌리엄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는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다시 보면 참 재밌을 텐데 왜냐하면 일단 영화가 재밌거든요. 로빈 윌리엄스 영화잖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한국에서 볼 방법이 없어 보여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OTT나 이런 VOD 서비스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약간 머쓱하긴 하네요. 이걸 어떻게 혹시라도 볼 방법을 찾아내신다면 아주 오래전에 뭐 DVD가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맨 오브더 이어 한번 보시면 어떨까? 로빈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이나 로빈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필요가 없는 것도 또한 아주 건강한 사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에게는 그런 영화로 기억됩니다. 영화 맨 오브 더 이어로 오프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마스크 착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2부의 영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없어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곡만 적어 보냈죠.
2: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2: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이 노래를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에서는 조 코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고 크루엘라에서는 아이크 앤 티나 터너의 노래로 또 쓰이기도 했죠. 오늘 들려드린 버전은 로빈 윌리엄스와 바비 맥퍼린이 함께한 버전이에요. Come Together. 로빈 윌리엄스 영화 오랜만에 소개하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노래도 잘한다는 사실을 한 번은 이렇게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Come Together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라 씨 사연이 오랜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어요. 저는 지방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2026학년도 1학기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종강 때 출석을 부르는 대신에 교내 강의 보조 프로그램에 종강 기념으로 노래를 한 곡씩 추천하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게 있나요?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생들이 추천해둔 노래 목록을 확인하는데 어떤 학생이 남긴 메시지를 보고 제가 해야 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심리학이라는 전공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그보다는 학생들에게 좋은 어른이어야 한다는 마음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가끔 학생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제 전공 지식을 동원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다독여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번 학기에는 종종 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강의에서도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불안 세대, 불안, 네. 여러분은 불안 세대로 불리지만 그 명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몇 가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제 이야기가 닿아서 편안함에 이르렀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적어도 한 학생에게는 잘 닿았는지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지금부터는 그 학생의 메시지예요. 지난 한 학기 동안 심리학개론 수업을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업에서 가장 오래 남은 말이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이거나 죽은 사람뿐이라고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면서 묘하게 안도했습니다. 불안하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것 같았습니다. 불안을 없애는데 인생을 소모하는 대신에 불안을 옆에 두고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 깊이 새겼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을 손에 쥔 채로도 한 걸음 내딛는 법을 익혀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신 부모님처럼 교수님께서도 이번 학기 동안 스스로를 이해하는 언어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언어 덕분에 흔들리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흔들리면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덕분에 조금 더 단단한 어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고 나니 저는 왠지 모르게 다행이라고

듣고 잠시나마 평온함에 이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저에게 추천한 노래 손디아의 어른 신청합니다.

이세라 씨 사연 뒤에는 제가 무슨 말을 덧붙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연 끝에 바로 음악으로 이어봤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손디아의 어른이었고요. 이어서 퍼펙트 데이즈 삽입곡 가운데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스였습니다. 퍼펙트 데이즈를 떠올린 건 아까 불안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퍼펙트 데이즈의

그래서 그 히라야마상 야쿠쇼코지가 헌책방 갔을 때 헌책방 주인이 그런 말을 하죠. 야쿠쇼코지가 고른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책을 보면서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는 불안을 묘사하는 천재적인 작가죠. 그녀 덕분에 공포와 불안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공포와 불안이 다르다는 거를 알수 있게 해준 작가라니.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궁금한데?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작품들 중에 영화로 만든 건 캐롤도 있고요. 또 리플리도 있고요. 바로 그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이야기를 했던 퍼펙트 데이지가 떠올라서 곡을 한번 이어봤습니다. MZ세대? 2030세대? 무슨 생각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솔직히 저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2030이 아니에요. 그 시기를 지나온 지 한참 되었어요. 한참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한참 되었습니다. 글쎄요. 뭐 SNS에 올라온 글, 어디 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몇 개, 뭐 그런 걸로 안다고 할수 있을까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2030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제가 어떤지. 이쯤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부로 아는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제일 별로인 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하는 10대, 20대, 뭐 30대까지겠죠. 아휴, 니들이 뭘 하니? 라고 하는 조롱. 우리가 고생한 덕분에 니들은 편하게 사는 거야. 라는 자랑. 참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참 쓸모없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이 이사라 씨처럼 만약에 강단에서 학생들을 만난다면 제가 할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할 수 있겠죠. 먼저 나이를 먹었으면, 먼저 나이를 먹어서 아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이를 먹어본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조롱과 냉소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더라. 라는 깨달음은 얻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고 서로가 서로를 냉소하는 사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아지는 게 없더라. 계속 제자리더라. 라는 그런 깨달음은 얻을 정도로 나이를 먹었습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그걸 알 법도 한데, 그런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을 조롱하고 냉소하는 글을 자랑스럽게 SNS에 올리는 거를 오다 가다 이렇게 볼 때마다, 아이고, 참. 나이 헛먹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아이고, 이런 말을 주절주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세라 씨는 어른이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충고를 해주셨네요.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헌책방 주인에게 가르쳐준 불안과 공포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저는 알수 없으나 혼자서만 멋대로 생각해 보건데 이사라 씨 말처럼 불안을 잘 안고 불안한 채로 잘 가는 법을 배우면 적어도 그게 공포로 나아가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불안과 공포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어요. 불안이라는 건 그냥 불안한 채로 잘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게 공포로 바뀌어 버리면 그게 공포로 커져 버리면 그때는 그걸 안고 가는 게 힘들어질 테니까, 불안이 공포가 되기 전에, 불안을 불안인 채로 그렇게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성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사라 씨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게참 많은데, 4845번 쓰시는 분의 상황도 솔직히 저는

이분은 조현병이 있다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고, 또 그때 그 사연을 소개했더니 그 뒤에 또 다시 문자를 주셨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런 사연을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분들께 괜찮은 건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충고를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에게 온 사연이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그때, 조현병이 있는데 이제 치료받으러 간다는 사연 주신 걸 방송에 한 다음에 온 사연이에요. 조현병 이야기를 방송해 주셔서, 놀랐고요. 고마웠어요. 치료받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약도 꼬박꼬박 잘 먹고 있고요. 상담도 받고요. 또 상담 선생님 말씀대로 햇빛도 쬐고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지금 한 20년째 그 치료를 하고 계시대요. 제가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사회생활을 못해서 직장 다니기 힘들고 또 대인관계도 원만치 못해서 친구 없이 가족들하고만 지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상도 자주 받았고 책 읽기도 좋아했는데 20살 때부터 이 병이 생겼어요. 그때는 병인 줄도 몰랐고 발병한 지 10년도 더 지나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여전히 글쓰기에 대한 꿈은 갖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FM 영화음악에 문자 보내고 또 홈페이지에 사연 쓰고 하니까 뭔가 통로 하나가 생기는 느낌이에요. 많이 많이 답답한 인생의 문제들이 어쩌면 조금 해결되는 느낌도 들고요.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자리에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저도 늘 하는 얘기지만 늘그 자리에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 통로로 사연 주세요. 끝이 보이지 않아서 길고 그리고 지루한 어쩌면 치료의 시간일 텐데 그 지루함을 조금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저에게 마지막에 질문을 하셨어요. 세윤 작가님은 평소에 어떤 가방 들고 다니시는지 궁금해요. 갑자기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 정장 차림에, 청바지에 재킷,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쓰셨네요. 세미 정장 차림에 생 메고 있는 남자가 멋있어 보여서 좋아해요. 왠지 촛불 집회에서 만날 것 같은 이지적인 느낌. 이런 또 취향을 갖고 계시는군요. 청바지에 재킷이 잘 어울리는, 그리고 색을 메고 있는, 어쩌죠? 저랑 완전히 다른데요. 저는 일단 청바지는 맞습니다만, 저는 재킷이란 게 없습니다. 저는 수트도 없고요. 양복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재킷 형태의 옷이 없어요. 주로 니트죠. 뭐, 아니면 카디건이나 뭐 이런 거지. 셔츠나 이런 거지. 저는 재킷 이쪽 저 아니네요. 저 그래서 누구 장례식에도 그렇게 정장 차림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다 그러려니 해요. 제가 가면. 예. 네. 그래서 그쪽 취향 안될것 같네요. 죄송해요. 어떤 가방 들고 다니냐고요? 저 주로 에코백이죠.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또 공짜로 얻는 굿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굿즈로 나온 에코백만 메고 다니기에도 사실 차고 넘쳐요. 이거 집에 막 쌓여 있어요. 최근에 연상호 감독께서 이번 깐느에서 샀다며 이번 또 깐느 영화제 굿즈 에코백을 또 주셨거든요. 또 깐느니까 알아보는 사람한테 자랑할 때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GV 입고 하면 그럴 때 이제 뭐 모르는 사람한테는 급백이 급백이겠지만 또 영화 좀 보는 사람들 깐느 하고 뭔가 선망의 눈빛으로 볼 테니까 그 눈빛을 즐기기 위해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는 제가 이제 그 연상호 감독께서 선물해 주신 뭐 그런 가방을 좀 메겠죠. 저는 주로 에코백 맵니다. 색안 메고요. 청바지에 그냥 티 쪼가리 입습니다. 재킷 안 입고요. 죄송합니다. 네. 영화 시에서 박기영의 아네스의 노래를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에 쓰인 노래는 아니고요.
영화 시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만든 박경 씨의 노래죠. 아네스의 노래.

0: 484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노래, 박기영의 아네스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김주원 씨의 신청곡,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일레인의 나의 시간 어딘가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오늘 제가 쓸데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하는 바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말로 하는 신청곡이 있거든요. 빨리 들려드릴게요.
1: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2: 김 작가님, FM 영화음악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청취자

진우입니다. 저는 요즘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조금은 겹쳐서 지쳐 있습니다. 제가 본 영화는 언터처블 1%의 우정이었습니다. 전신이 불구가 된 부자 백만장자 주인공 필립이 험하게 살아온 주인공 드리스를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스토리입니다. 줄거리만 봤을 때 조금은 알 것 같은 스토리겠다 싶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드리스 덕분에 자주 웃었는데요. 자꾸 필립을 살게끔 하는 대사 하나하나가 꼭 저한테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살아내라고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대 이상의 울림을 주는 실화 바탕의 스토리였습니다. 세훈 작가님, 필립이 생일 파티에서 필립의 생일 파티에서 드리스가 춤을 출 때 나왔던 사운드 트랙 또는 필립과 드리스가 패러글라이딩을 탈 때 나왔던 사운드 트랙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말로 하는 신청곡 보내주신 김지우씨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중에 그 생일파티 때 춤추며 춤추는 장면 그때 나왔던 곡 바로 이 곡이죠.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부기 원더랜드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 많이 해서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문자를 할 수 있는 주제들을 조금 남겨놨던 가벼운 만남들 내 가벼운 발자국 너가 따라잡을 때는 나는 기분이 좋지만 조금 무서워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상한 질문.
1: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내가 내든 절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알기 또한 널 일부 넓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0: 우리 알지 않아요?
1: 우리 알지 않나요? 라는 그 첫마디가 내게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거.
0: 저 몰라요?
1: 날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Substantial. A. June. JB. Monday. Fresh from my hour commute.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브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하는 권위 있는 사전이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서 한국어 단어들이 꾸준히 등재되고 있는데요. 그중엔 이것도 있습니다. 바로 선배. 사실 영어에도 나이나 지위가 위인 사람을 뜻하는

하는 시니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쓰는 선배와는 결이 좀 다른 느낌이죠. 선배라는 말 속엔 특유의 유대감과 끈끈한 책임감이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선배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선 저에게 인생 선배격인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은 제가 기분 좋은 기운 가득 담아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어떤 느낌인지 온전히 느껴보시죠. 선배님, 행복한 주말인데 다들 잘 일어나셨어요? 2월 13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러브홀릭의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방송계 뒷이야기 알려드릴까요? 저희는 어쨌든 나름대로 특수한 직군 환경에 있다 보니까 각자 직군별로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우선 저희 아나운서국에선 선배님이라고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면서도 일반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경영 쪽에서는 또 직급으로 부르거든요. 뭐 차장님,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기자들은 님자를 안 붙여요. 선배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저 까마득하게 위에 있는 선배라도 선배라고 불러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예능에서는요,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안 가는데 하실 수 있겠나요, 여러분? 선배한테 형, 형,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0: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싶은 면들이 있어요. 이건 언젠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저희 아나운서국의 선배님이라는 그 호칭이 좋은 게 적당히 예의도 있으면서 친근함도 느껴지거든요. 왠지 또 제가 선배님이라고 불릴 때 뭔가 더 잘해줘야 될것 같고 동생들 챙겨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정석만님, 출근길마다 항상 새아침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한동안 못 듣다가 이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다시 왔네요. 괜히 반갑고 마음도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제 아기랑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집에서도 자주 챙겨 드릴게요. 육아휴직을 하셨군요. 이때면은 아이랑 얼마나 또 즐거운 시간,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 주변 선배들이 육아휴직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때 아이들은 정말 큰 자산과 추억을 갖고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알차게 보내시고요. 아이랑 즐거운 시간 누리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하죠. 지난주에는 현충일이라서 기억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동안 꾸며봤는데요. 우리 각자가 알고 있는 기억에 관한 노래들 보내주신 빵글이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내가 생각한 노래가 새아침 성격표에 들어가 있을까? 그걸 맞히는 재미로 한 시간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어요.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전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빵! 빵글 눕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 아침 빵글 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로 정해본 단어 바로 이겁니다. 숫자. 네, 우리가 자주 듣는 가요의 제목 혹은 가사에 숫자가 들어간 것들이 참 많죠. 가요의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숫자엔 말보다 강렬한 어떤 정서적인 상징과 은유가 담겨 있어서 노래에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겠냐고 말이죠. 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네요. 마냥 그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마흔, 이런 식으로 나이를 숫자로 얘기하면 인생의 특정한 시기와 그 시절의 고민을 대변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조금이나 올해 같은 모호한 부사보단 10년 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써주면 같은 이별 이야기라고 해도 더 아프게 느껴지고 그 그리움이 배가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숫자에 관한 곡들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 주제 듣자마자 이 노래 생각한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룰라의 3-4. 1996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이 3-4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게 그냥 1-2-3-4 할 때 그 3-4가 아니고요. 세 번 넘어져도 네 번 일어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 저도 몰랐네요. 이 당시에 룰라는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다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잠시 활동을 멈추게 됐는데요. 그때 LA로 건너가서 듀스의 이현도 씨와 손을 잡고 만든 앨범이 바로 이 3-4가 수록된 4집이었어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사랑만으로 늘 가득한 그런 내일로 가고 싶어 서로가 함께 영원히 행복하도록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미래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민 씨가 다시 일어나자라는 의미에서 3-4로 하자라고 했고 진짜 제목처럼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노래 바로 같이 들어볼게요. 룰라의 3-4입니다.

롤라의 3, 4 함께 하셨습니다. 빵글이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숫자를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엔 윤하의 노래 한곡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 윤하 숫자 그럼 비밀번호 486 이렇게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고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이 곡을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바로 2009년 윤하의 3집에 수록된 노래인 1, 2, 3인데요. 윤하 씨 특유의 청량하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팝 스타일의 노래고요. 1, 2, 3, You and Me, 두근두근 너와 나. 4, 5, 6, 조금씩 짜릿한 입맞추며 매일매일 애타게 날 유혹해줄래. 이렇게 연인 사이에 한 단계 한 단계 사랑의 스텝을 밟아가는 과정을 귀엽게 담아낸 곡입니다. 이 노래 잠시 후에 함께 할 거고요. 이어서 2012년 세상에 나온 이하이의 데뷔 싱글이죠. 1, 2, 3, 4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하이 씨가 그 K-POP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더피의 멀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리헵 이렇게 소울풀한 느낌을 살린 노래를 불러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데뷔 싱글 역시 그 느낌을 10분 살린 곡이었죠. 1, 2, 3, 4는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결국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테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라고 외치는 노래입니다. 이하의 깊고 소울풀한 음색 같이 감상해 볼게요. 그 전에 이 곡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윤하의 1, 2, 3입니다.

유나의 1, 2, 3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이하이의 1, 2, 3, 4였습니다. 두 곡 다 숫자를 세고 있지만 유나의 노래는 엄청 사랑스러운 느낌이고 또 이하이의 노래는 처절한 이별을 담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 점이 좀 더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숫자를 주제로 한 노래들 만나고 있는데요. 2023년 여름에 방탄소년단 정국이 발표한 노래죠. 세븐. 이 곡 역시 숫자하면 또 빠질 수가 없죠.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에 7일 매시간 매분 매초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널 사랑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번 주 주제는 숫자인데요.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노래 속에서 나이를 정확한 숫자로 얘기하면 인생의 특정한 시기와 그 시절의 고민을 대변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번에 만나볼 곡들도 그런 노래들입니다. 먼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989년에 발표한 두 번째 정규 앨범에 실린 곡입니다. 17, 24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셨나요? 저는 25, 21?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 드라마 있죠.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 이 곡 가사를 잘 들어보면요. 꼭 누군가의 지난 사랑 이야기가 지난 일기처럼 담겨있는 느낌이 듭니다. 가사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인데요. 우리 처음 사랑을 느낄 때 둘 중 하나는 17, 또 하나는 24. 우리 보고 사람들 모두 다 둘 중 하나는 바보라고 말했죠. 정말 순수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마음 상해 방황도 했었지만 이제와 돌이켜 생각하면 아름다운 추억이야. 오, 이 17과 24의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노래 속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함께 들어볼 노래도 반가워하실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1990년대 우리나라의 모던 락붐을 일으킨 그룹 중 하나죠. 주주클럽의 16-20 준비했습니다. 주주클럽, 이제는 정말 추억 속의 그룹이 됐는데 원래는 주승형, 주승환 이 두 형제가 주주밴드로 활동을 하다가 주다인 씨를 보컬로 영입한 후에 주주클럽으로 활동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남매인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 들어볼 16-20은 1996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에 실린 노래고요. 20살 여자가 폰팅으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16살이더라라는 조금은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가사를 가진 곡입니다. 폰팅이라는 말도 참 오랜만에 들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가사 중에서도 야야야야 쇼킹쇼킹이라는 구절이 엄청난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노래 제목에 나이가 숫자로 들어가 있는 노래 두 곡 함께 할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7, 24 이어서 주주클럽의 16, 20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7, 24 그리고 주주클럽에 16, 20두 곡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엔 숫자에 관한 노래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듣고 따라 불렀던 곡들 중에선 제목이 숫자를 넘어서 분수로 되어 있는 곡들도 있어요.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바로 여자친구가 2017년에 발표한 2분의 1인데요. 연인들은 서로의 습관이나 표정, 말투까지 모든 걸 다 닮아간다고 하죠. 이 곡은 나를 쏙 빼닮은 너는 나의 반쪽이고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간다라는 달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수나 반쪽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노래가 또 하나 있죠. 바로 투투의 1994년 발표곡 1과 2분의 1인데요. 이 당시에 무표정한 얼굴로 두 팔을 번갈아가면서 뻗던 황혜영 씨의 춤을 기억하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재밌는 건 여자친구가 이 2분의 1 안무에 바로 이 황혜영 씨의 반쪽 춤을 오마주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그럼 시대를 넘나드는 반쪽들의 만남 노래 두 곡 연달아 듣고 올게요. 여자친구의 2분의 1 그리고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에 나는 하나일 때보다 외롭고 허전하다라고 노래하는 투투의 1과 2분의 1까지 같이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국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숫자를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숫자에 관한 곡들은 오늘 나온 곡들 말고도 정말 너무나 많죠. 여러분이 생각하신 숫자에 관한 곡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도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골라본 곡은 2008년 에픽하이 5집의 타이틀곡이었던 원 준비해봤어요. 구원의 원에서 따온 말이고요. 너는 내 단 하나의 사랑이고 넌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하는 곡인데요. 마음이 우울할 때 이 노래를 듣고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았죠. 지선의 매력적인 보컬이 더해진 노래 이 에픽하이의 원 남겨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6월 13일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게 오늘 하루도 알차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최근 다큐 3일 서울 자가 없는 김 과장 이야기 편에서 한 직장인의 인터뷰가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과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이야기하면서 러닝머신에서 잠깐 내려와 쉬고 싶은데 옆에 보면 다들 달리고 있어서 멈추기가 어렵다라고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거 보면 저도 코끝이 찡해져요.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들의 속도에 맞추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더해지면 나만의 속도로 달리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한 주 잘 버텨냈잖아요. 주말만큼은 잠시 러닝머신에서 내려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회사에서의 직급도 집에서의 역할도 잠시 접어두는 시간 가지시고요. 한 주 동안 고생한 두 다리 토닥여주면서 나만의 휴식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태연 위켄드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6월 13일 토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아침 좀 여유가 있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바쁘신가요?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들으시던 행복하게 우리 시작합시다. 화이팅! 책임감 때문에 러닝머신에서 멈추고 싶어도 다리가 약간 털리고 있는데도 계속 뛰어야 될 때 다들 있으시죠? 저도 물론 예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 혹은 짐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가끔은 돌이켜보면 그게 또 엔진이었나 싶기도 해요. 내가 멈춰서 잠깐 쉬는 것도 괜찮지만 어쩌면 계속 멈출 수도 있었던 걸 그 엔진이 그 짐이 나를 계속 이제 움직이게 해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예, 내 발걸음 뒷자취를 딱 보면 그 짐이 없었으면 그 장애물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가 보람 있는 과거가 되느냐 아니면 후회하는 과거가 되느냐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열심히 달려오셨으면 기왕 내가 달려온 길 예, 보람 있게 한번 매듭지어 보시죠. 그 책임감 박수 드립니다. 아, 박수 드려요. 같이 가요. 예, 두 시간 동안 저도 이 책임감 어우 졸려 어 졸려 예, 하지만 갑니다. 같이 갑니다. 기쁘게 가요. 기분 좋게 두 시간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의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함께하는 깨는 김에 역사 1주! 오늘은 60 민주항쟁을 중심으로 그 시절의 역사 하나씩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부는요, 위클리 굿모닝!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문자와 신청곡까지 만나볼게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인 1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살짝 달라집니다. 아침에 행복. 아 행복하다. 예, 백원의 행복, 영원의 행복 통틀어서 주말 아침에 행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 만나볼게요. 2433번님. 테디가 요새 마늘종 비빔밥이 유행이라고 해서 마늘종 사서 쫑쫑쫑 썰고요. 양념장에 버무려서 제가 좋아하는 달걀 후라이 두 개 넣고 참기름 싹 둘러서 야무지게 비벼 먹었어요. 후후. 마늘종이 아삭아삭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행복이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맛. 다들 한 번씩 해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하시면서 또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야 계란 후라이 두 개를 반숙으로. 진심이네요. 후라이 진심이고. 아 너무 맛있겠다. 별거 있나요? 그죠? 맛있게 식사 한 끼만 딱 해도 얼마나 행복감이 올라옵니까? 아유 바로 해먹을까? 행복하시죠? 아 행복합니다. 저희도. 신지은님이 테디 정말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재밌고 귀엽게 진행 잘하시네요. 매일 듣지만 항상 소중한 추억이 쌓이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우리 테디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하트하트 하셨어요. 아 동결건조 사랑 표현 얘기하다가 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격하게 막 으으 할 정도로 너무 이쁘거나 너무 좋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또 가끔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 진짜 깨물면 안 돼. 행복하시죠? 행복하다.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추의 노래 깨물 하트를 만든 또 창시자이기도 하죠. 추가 1가 2분의 1 추 버전으로 띄워드릴 거고 이어서 딘의 노래 피처링 개코입니다. 디 하프문 띄워드릴 겁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0: 누구신데 문을 이렇게 두드리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딘 피처링 개코 디 하품은 듣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추의 1과 2분의 1이었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의 행복 계속 이어갑니다. 양은진님. 테디 오늘 남원 오시는데 저 못 봐서 어떡해요. 석 달 전 예정된 시골 친구 7팀 부부 모임으로 대천에 가요. 왜 하필 오늘 오나요? 제가 지인분들 꽉꽉 자리 채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저 멀리 아줌마, 아저씨 부부 여러 무리 보이거든. 우리 팀입니다. 꺄, 테디 오빠! 라고 부르며 응원 열심히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라고, 어우, 야, 든든하네요. 든든해. 예, 오늘 남원 가는데, 남원에서 저랑 좋은 시간 보내실 분들 환영하고, 이렇게, 은지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함께 있다고 생각할게요. 행복하시죠? 아, 7팀 부부 모임은 어마어마하다. 와, 진짜 신날 것 같아.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모여 있는 것만으로 신날 것 같아. 잘 보내고 오시고요. 2488번님, 조금 늦은 유행이지만 이름이 적힌 초코과자 칸땡을 먹다가 반가운 이름을 발견했어요. 테디가 자주 언급하는 굿모닝 작가님들의 이름을 저도 모르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과자에서 여진 을 발견한 순간 괜히 반가워서 먹지 않고 슬쩍 따로 보관해뒀답니다.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신청요 하시면서 여진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여진 작가가 원래 답장까지 하는 그런 다정함은 없는데 이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답장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1: 저장해도 될까요?
0: 저장해도 될까요? 진짜 여진이 있네. 이번에도 태인은 없겠지? 네, 태인은 없고. 호경 있나, 호경? 없고, 없고. 야, 여기에 이름 괜히 또 써놔가지고 안 쓴 사람 또 서운하게끔. 나 안 먹어, 이제. 안 먹는다. 아, 재밌네요. 이렇게 또 저희 작가들 이름까지 또 이렇게 찾아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저희도요! 여인 작가 행복하대요.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신청해주신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듣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유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2: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3: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4: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3: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5: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6: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세대 갈등은 저리 가라. 세대 통합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분이에요. 세대 X 한국사의 저자 역사학자 김지현 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셀러 저자 김지현입니다.
0: 한 턱사.
1: 베스트셀러가 지금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도와주셔야 돼요.
0: 아, 알겠습니다.
1: 예, 파이팅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0: 저희 예, 회식을 안 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재현 쌤 책을 좀 잘 팔아서 회식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이번 책 인쇄 지금 예상 한 4만 8천 원 정도 나왔거든요. 더 파이팅을 해야 됩니다.
0: 4만 8천 원.
1: 예예예. 예, 예. 예. 파이팅 있게 밀어주셔야 예, 예. 회식이 조금 그래도 좀 있는 대로 갈 수 있지. 아. 지금 정도면 예, 저희 그 딸내미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 가야 됩니다. 예.
0: 아니 딸 얘기해서 그런데 예, 예. 딸아이 이연이와
1: 네네네
0: 얼마 전에 최초로 역사의 재현 쌤에 이제 또 등장을 시키셨더라고요.
1: 그렇죠. 예, 나왔습니다.
0: 와. 네. 그래서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잘 느껴졌어요. 영상을 딱 보니까
1: 네.
0: 비가 싹 왔어.
1: 네. 비가 진짜 정말 많이 왔어요.
0: 네. 싹 와니까 부산을 네. 이제 딱 둘이
1: 같이 폈죠.
0: 하늘을 딱 피고
1: 네.
0: 정확하게 자기 머리 위에 딱 네. 올리고 아이는 비를 맞으면서.
1: 이 아이가 제 왼쪽에 있었거든요. 네. 그럼 보통 왼손으로 우산을 잡아야 되는데 네. 제가 화면을 다시 보니까 제 우산 제 오른손에
0: 오른손으로 반드시 꽉 잡고
1: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한이와 손을 잡고 있고.
0: 그렇지, 이한이 손을 잡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 얼마나 힘듦이 있는데 아빠가 예. 너의 우산이 돼줄게 예. 보다는
1: 아이,
0: 예. 세상에 미리 아빠 옆에서 그럼요. 맞아봐야
1: 풍파도 미리 맞아봐야
0: 세상에 나가면 태풍이 치는데.
1: 아 그럼요.
0: 그때 아빠 어디 있어?
1: 태풍이 뭐 허리케인
0: 아빠

0: 하실 거예요?
1: 주변 사람들이 엄청 저희를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처음에 저를 알아보는 줄 알았어요.
2: 아니 납치범인 줄 알고. 네. 납치범인 줄 알고. 아빠라면 우산 안 씌워줄 네, 리가 그렇죠. 없는데. 아 어쨌든 반성을 좀 하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예, 열심히.
2: 이거 몰랐죠, 네. 근데 솔직히.
1: 어 그 와이프가 중간에 한번 이야기는 했어요.
0: 어.
1: 한번 씌워줘라. 어. 어 내가 안 씌워줬어? 라고 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는데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2: 아 근데. 네. 무엇보다 이한이 칭찬합니다.
1: 아,
2: 잘 컸네요.
1: 투덜대지 않아요.
2: 어, 투덜대지 않아. 부모님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확실해진 것 같아요.
1: 네.
2: 아이는 알아서 크네요.
1: 아, 그럼요.
2: 키우는 대로 큰 게 아니고.
1: 네, 알아서들 알아서 큽니다. 큽니다.
2: 본격적으로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여기는 저희 잘 읽으러 주셔야 돼요.
1: 아, 그렇죠.
2: 진짜 재원쌤 믿고 가는 거예요.
1: 네.
2: 또 새로운 우리 피디님들.
1: 아유, 네. 정말 환영합니다.
2: 보여주셔야
1: 돼요. 네. 네. 또 오랜만에 저 송경재에서 만나 뵀었던 피디님.
2: 네. 네.
1: 또 만나 뵙기도 하고. 오랜만에 뵈니까 또 너무 반갑더라고요.
2: 최민영 PD를.
1: 예, 예, 예.
2: 또, 오랜만에.
1: 예.
2: 반년 동안 같이 있었죠?
1: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2: 또 최민영 PD가. 네. 재현쌤 팬이에요.
1: 아, 너무, 너무
2: 영상
1: 감사하죠.
2: 다 챙겨보고.
1: 예, 너무 감사하죠.
2: 예. 네네. 그런데 오늘 첫 인사가 처음 뵙겠습니다. 하셔가지고. 민영 PD는. 예, 마음속에 또. 사회생활 할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1: 너무 낯익어서 진짜 옆집 사람인 줄 알고. 어? 옆집 분이 왜. 여기 계시지?
2: 그냥 우산 혼자 쓰세요. 계속.
1: 예, 예, 예.
2: 예.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예, 저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2: 수요일.
1: 6월 10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60 민주항쟁 준비해봤습니다.
2: 아, 민주항쟁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전두환과 신군부의 폭압과 폭력입니다.
2: 자,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전두환.
1: 네.
2: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1: 네. 일단 전두환은 두 번 대통령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신 헌법에 의해서 자기가 그냥 뽑혀요. 그게 이제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 요거를 이제 흔히 체육관 선거라고 부르는 거죠.
2: 예.
1: 거기에서 2525명 가운데 2524명의 지지로 한 명 빼고
2: 와.
1: 네, 1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을 바꿉니다. 헌법을 바꿔서 5공화국 헌법을 마련한 다음에 거기에서 1981년 2월 25일 날 임기 7년에 12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정치 풍토 쇄신 특별조치법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야당 정치인들 중에 굵직한 정치인들은 정치를 못하게 막고요. 그다음에 뭐 집회 시위에 관한 법 이런 것도 다 수정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광주라고 하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잖아요.
2: 예.
1: 그 희생을 당시 대학생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반대운동이 바로바로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시위, 이 대학생들의 이 시위를 강제로 해산을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군대 끌고 갑니다. 이거를 이제 학원 녹화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녹화 사업으로 82년부터 84년까지 끌려갔었던 사람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고요. 그 가운데 6명이 의문사를 당합니다.
2: 아유.
1: 그리고 요 시기에 한 해에만 1983년 한 해에만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된 학생 숫자가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지금 대학생들의 어떤 그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억눌렀었던 거죠.
2: 아유,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 너무 그럼요. 쉽게 일어났어요.
1: 맞아요.
2: 그게 지금 저도 이제 굿모닝 FM 하면서
1: 네.
2: 기자님들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사회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해서 이제 공부 좀 해야 되잖아요.
1: 네.
2: 해보니까 이렇게 법이 대통령 지시로 바로바로 바뀌지 않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이게 지금 한 팀이었다는 거. 원 팀으로 네. 그냥 쫙쫙쫙.
1: 네.
2: 너무 국가 일을 쉽게.
1: 네.
2: 예, 개인의 마음으로. 했던 게 느껴져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1: 이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그 흔히 86세대라고 부르는 분들을 비판도 하고 좀 경직된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제 비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의미 있는 비판인데 이들이 살아냈었던 시대를 우리는 한번 또 다시 복귀해 볼 필요도 있다.
2: 예.
1: 왜 저럴 어른이 되었을까? 에는 사실 이들이 이겨냈었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2: 그렇지.
1: 그걸 오늘 한번 확인해보자는 거죠.
2: 맞아요.
1: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대X 한국사라는 책에 쓰여져 있거든요.
2: 아.
1: 네, 그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예, 예. 사실

0: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또 괜찮아. 오늘 방송 또 들으시면서 네. 아우 작가님이 입을 틀어막으시네.
1: 아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거 예, 예. 그 포인트라니.
0: 네네네. 네,
1: 그렇습니다. 책팔이 그만하세요.
0: 예.
1: 일하셔야죠.
0: 아니, 이것도 일입니다.
1: 아 그렇지. 이것도 예, 일이니까,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해를 하지 않고 비난하는 거는
0: 네.
1: 단순히 그냥 감정으로 그렇죠. 예, 가는 네. 것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그 아픔과 또 잘못된 걸 이해를 하는 시간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직선제 개헌 운동의 출발입니다.
1: 전두환 정권을 상대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갔었죠?
0: 네. 일단 이 시절의 정치 구도를 우리가 네.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오공화국 헌법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야당, 야당이 3분의 1조차 3분의 1석조차도 가져가기가 힘든
1: 구조예요. 아,
0: 이때가 그 중선거구제라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2명 뽑아요. 국회의원을.
1: 네.
0: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정의당이라는 여당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언론이 일단 장악돼 있죠. 언론 일단 언론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언론 보도 지침으로 언론이 통제가 돼요. 정보 다 국가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민주정의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기본적으로 절반 가까이는 깔려요.
1: 네.
0: 근데 거기에 관제 야당이라 그래서 안기부에서 당을 만들어요. 그냥 임의로.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을 출마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2등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정의당이랑 관제 야당을 합치면 웬만하면 3분의 2는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1: 아, 그렇네.
0: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명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에서 1985년 총선을 했는데 그 야당들이 그때 당시 신민당인데 원래 있었던 그 신민당은 아닙니다. 유신지 시절에 했던 신민당은 아니고 신한민주당이라 그래가지고 약칭 신민당. 신민당이 있고 다른 야당들도 한 두어 세 개가 있었어요. 관제 야당 말고 요거를 다 합쳐봤더니 100석이 넘었습니다.
1: 오.
0: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고 이 말은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잖아요.
1: 그렇지.
0: 그래서 100석이 넘어가니까 자신감이 붙었던 거죠.
1: 어.
0: 그래서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슬쩍 하나 던집니다. 우리 직선제 하는 거 어때?
1: 그래.
0: 딱 던졌더니 요 시기에 이제 학생운동 세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제야 운동권 세력들, 민주화 운동을 이제 제야에서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각자가 우리 이제 이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모여요 잘. 왜냐하면 내가 각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상이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때 국회의원들이 던졌었던 이 직선제를 딱 보고 이거 정도는 우리 다 같이 원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직선제라고 하는 거는 쟁취하기 위해서 한번 뭉쳐보자 라고 하는 분위기가 85년, 6년, 7년으로 쫙 이어지면서
1: 예.
0: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1: 직선제 개헌까지 이제 들었는데 이 뒤에 갈 길이 멉니다.
0: 아직 멀었어요.
1: 아직 한참 멀었어요. 예. 예.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현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제가 앞에서 1985년부터 전두환 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핵심 요구는 대통령 이것 개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0: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제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어마어마하네요. 1번!
1: 1번!
0: 직선제! 2번! 곡선제! 3번! 이게 뭐예요? 나으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1: 멋지다.
0: 아 멋지다고요?
1: 네, 멋져요.
0: 아 멋지다고요?
1: 이게 뭐예요만 없었으면은 완벽했는데. 이게 뭐예요 때문에 한 풀 꺾였어요.
0: 직선제, 곡선제, 나으실제 괴로움 다
1: 잊으시고.
0: 기우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1: 자, 우리가 이렇게 여진 작가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0: 네.
1: 이걸 이렇게 살려줍니다. 힌트 부탁드릴게요.
0: 이거에 힌트 나가는 건 정말 좀 치욕적이네요. 그래도 간선제 반대.
1: 간선제 반대.
0: 맞잖아요.
1: 맞긴 맞네.
0: 반대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거. 간선제랑은 다른 거.
1: 힌트가 그렇게 엄청 유쾌하거나 재밌지는 않네요.
0: 인생은 직진. 직진입니다.
1: 또 기세로 간다. 또 기세로.
0: 톤과 기세예요.
1: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다섯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챙겨드리겠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직접 뽑겠다는 의미로 키키의 I Do Me 듣고 올게요.

0: 키키 I do me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어난 김의 역사 1주 함께하고 있는데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제도 1번 직선제였습니다.
0: 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5분 선정해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보시죠.
1: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나 오해할까 봐 이 직선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는 직선제가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0: 예.
1: 원래 그 이전에 체육관에서 뽑던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렇지. 어떤 선거제도 안에서 직선제로 넘어가는 거. 그다음에 1985년부터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이야기야. 87년에 6월 항쟁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또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그러다 보니 직선제만이 이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아, 그럴 수 있죠.
1: 그건 아니라는
0: 그건 거예요. 아닙니다.
1: 간선제를 하는 나라들 중에 민주화된 국가들도 많아요. 유럽은 거의 대부분이 간선제예요.
0: 네.
1: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간선제를 하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0: 예.
1: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간선제라고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0: 그건 아니고
1: 이게 한국에서 직선제가 갖는 의미가 좀 강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좀 이 다음으로 개헌 이야기가 나오거나 막 이럴 때 당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이게 꼭 그 단임제로 가야 되고 이것만이 답인 것처럼

0: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1: 아, 그건 아니다. 라는 거. 아,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예. 자,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보시죠.
0: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최대 사기급 평화의 댐 사건입니다.
1: 평화의 댐 사건. 뭐예요?
0: 아, 요 기억하시는 분들 여기는 아무도 없으시겠네요.
1: 뭐 저도 모르겠는데.
0: 아, 평화의 댐 기억 안 나십니까? 세 살 때셨을 텐데.
1: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0: 아, 세 살 때. 만 세 살 때. 아, 기억 안 나세요?
1: 아니요. 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0: 제가 요 때가 한 150일 정도 됐을 때거든요.
1: 기억나요?
0: 어렴풋이?
1: 와, 천재는 다르다. 천재는 달라.
0: 오늘 저는 엄마 뱃속이 기억나거든요.
1: 아, 정말.
0: 네, 그래서 평화의 댐 사건. 어, 평화의 댐 하면 이때 150일 무렵이 기억이 나요.
1: 예, 어땠는데 그때?
0: 요게 1986년 10월인데 예. 이때가 처음에 일단 이 평화의 댐 사건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그 전국이 어땠냐면 일단 직선제 이야기가 85년도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86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대학생들이 이 반독재 투쟁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1: 예.
0: 그러다가 건대에서 이 연합된 그 대학생들의 어떤 그 모임이 엄청 크게 있었던 거예요.
1: 건국대에서?
0: 건국대에서. 아, 네.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또 폭력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1: 네.
0: 이 무렵에 전두환 정권에서 언론에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풀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댐을 하나 지었다.
1: 북한에서 댐을 지었다.
0: 근데 북한강 있죠, 저희.
1: 예.
0: 한강이 북한강. 그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대로 가면 북한 쪽이랑 강을 우리는 공유합니다. 북한이랑 지금 한국은 강을 하나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기 그 금강산 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금강산 댐에서 물을 가둬놨다가 북한이 갑자기 물을 풀어버리면 서울이 잠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일부러 한 거라 그런 거예요. 북한이 서울을 물바다 만들려고 물로 아예 잠궈버리려고 일부러 지금 금강산 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이거 미친 짓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언론에다가 푼 거예요. 실제로 이거 MBC도 사실 반성해야 될 거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아니, 무서워서 그랬겠지만 너무했지.
1: 왜?
0: 여기에 언론사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 뉴스 시간에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1: 아이고.
0: 이렇게 지금 금강산에서 댐이 이렇게 하면 200톤이 넘는 물이 방류가 돼서 63빌딩이 잠기는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넣은 거예요.
1: 아, CG로?
0: 아니, 그때는 이제 손으로 했죠.
1: 아, 손으로.
0: 오브제 만들어 놓고.
1: 그렇지.
0: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막 잠겨 있고 63빌딩 절반 이상으로 막 올라오고 지금 북괴가 저렇게 서울을 물로 잠그게 하려고 저러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맞서서 우리가 평화의 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 국민 성금을 걷습니다.
1: 예?
0: 국민 성금을 걷어야 댐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국면 전환용인 거예요.
1: 와.
0: 물론 이전부터 쭉 꾸준히 무슨 흔히 얘기하는 이제 3S 정책이라든지 이제 프로스포츠 만들고 그다음에 영화 산업 막 하고 그다음에 막 그 교복 자유화 하고 유아 정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걸로도 모자라서 아예 국면 전환용으로 지금 댐 하나 우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댐 만드는데 한 1,700억 정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한 700억 가까이는 국민 성금이었습니다.
1: 와, 당시 700억?
0: 네. 그렇게 해서 평화의 댐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사람들은 이제 국면이 실제로 전환이 된 거죠. 국면 전환용 이걸 한 겁니다. 이거 지금도 보수공사 비용으로 돈이 매년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1: 아, 정말요?
0: 네.
1: 아, 너무 화난다. 너무 화나. 야, 평화의 댐 사건.
0: 이런 일까지 벌였었던 게 오공화국이다. 라는 거 MBC 반성 한번 해줘야 된다. 라는 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언론사들도 네. 뭐 우리도
0: 네.
1: 정치도
0: 그렇죠.
1: 다 같이 이해하고 네. 예, 받아들이고 발전해야죠.
0: 네. MBC 구성원으로서 메인 PD님 어떻게 한번 사과 드리면서 넘어갈까요?
1: 이들 MBC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0: 그래요?
1: 지금 그걸 왜 이들한테 책임을 넘겨요?
0: 아, 예.
1: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피곤해. 시원할 겸 감사한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해야만 전화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배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너무 법인 폐. 1544-7575.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구분이 FM 태입니다. 깨는 김의 역사 일주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0: 아,
1: 지현 쌤의 추천곡이라고요?
0: 제가 지금 미쳐 있습니다.
1: 아,
0: 네, 리센느.
1: 아, 네. 이 팀에
0: 리센느 완전 미쳐 있어요.
1: 응원의 마음을 듬뿍 담았어요.
0: 네, 하루 두 시간씩 네. 네, 듣고 있습니다.
1: 아, 정말.
0: 네, 올해 이번 주 안으로 탑 5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1: 어떤 노래예요, 이 노래?
0: 러너웨이입니다.
1: 러너웨이 최신곡.
0: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러브 어택나 너무 밀어주고 있는데
1: 네.
0: 저 숨겨진 명곡들이 많거든요.
1: 그렇군요.
0: 제가 이제 구문의 FM 토요일 일요일에는 다 리센느 노래로 깔 수 있도록.
1: 예.
0: 네, 원이 듣고 있어요?
1: 예.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원이 챙기지 말고 6개월 함께한 민영 PD나 다시 좀 관계를 잘 만들어야 틀어주고 할 거 아닙니까?
0: 옆집 산다니까요.
1: 자, 내일도 이어서
0: 네.
1: 예, 60민주항쟁과 그 배경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1: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킨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0: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0: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굿모닝 FM의 주간 요약 타임.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를 쏙쏙 뽑아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굿모닝. 완벽한 일주일 마무리를 위한 필수코스죠. 지난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되짚어볼 거고요. 평일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웠던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들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새로운 PD들과 함께한 한 주였어요. 새 PD로 조민경 PD, 최민영 PD, 투민 PD 합류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반응들 좀 볼게요. 0826번님이 투민 PD님들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6577번님이 오 민영 PD님 반가워요. 커피타임 애청자예요. 여기서도 건승하세요. 커피타임이 이제 손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 후에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수다 떠는 너튜브 콘텐츠, 민영 PD도 함께 출연을 했군요. 무슨 수다 떨어요 이때? 그냥 사는 얘기 솔직하게 해요. 방송인 거 알고 좀 걸렀어요. 솔직하게. 재밌겠네요. 한번 봐야겠다. 1515번님이 테디 질문 있습니다. 민경 PD님 전에 부카 PD님 맞죠? 이름이 참 반갑네요. 예, 부카 맞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 애청자들은 다 알아. 거의 뭐 인사과예요. PD들 다 알아요 진짜. 조국희님이 이번 주는 MBC 라디오 PD님들 로테이션 기간인가 봐요. 로테이션 PD. 새로 오신 PD님들 환영합니다. 저희의 아침 2시간과 우리 테디 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번 주에 프로그램 PD님들이 조금씩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응하시고 6월 이제 지날 때쯤부터 본격적인 개편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또 느낌이 싹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유지하는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피터팬 콤플렉스의 모닝콜인데 5609번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듣고 계신가요? 듣고 올게요.

0: 피터팬 콤플렉스 모닝콜 듣고 오셨어요.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주 동안 월요일 코너 유행본부 전민규 유행사무총장님이 이제 살짝 휴가를 다녀오셔서 우리 끼디 김기혁 아나운서가 유행사무부총장으로 함께했는데 야, 그 사이에 뭐 싱글 앨범도 발표를 하고 래퍼가 됐습니다. 제 가수 후배가 되어서 나타났는데 노래 제목 기억하시나요? 4X. X가 4명이라는 뜻은 아니고 예. 계산 가사로 자체심의까지 이제 거치면서 4X 라이브를 선보여 주셨거든요. 또 요즘 핫한 드라마 멋진 신세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괜한 소리를 했죠. 허남준 배우 닮았다라고 슬쩍 얘기했다가 여러분들 반응이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예. 그 시간으로 잠깐 가볼까요?
1: 자, 어쨌든 요 허남준 씨 저랑 비슷한
2: 빨리 진행해요.
1: 예, 특히 그 예전 로코 남주들의 특징 중 하나가 조금은 오글거리는 대사를 좀 진지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이 상속자들에서 혹시 나 너 좋아하냐?
2: 왜 이렇게 살리려고 느낌 많이 넣어요? 그냥 담백하게 읽으면 네. 되잖아.
1: 아, 야, 이거 살려줘야
2: 돼요. 살리려고 해.
1: 허남준이니까. 예,
2: 아, 오케이, 오케이.
1: 예. 시크릿 가든에서는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2: 야, 명대사지, 명대사.
1: 예, 요런 게 있는데 멋진 신세계에도 나옵니다.
2: 아, 여기도 있어요?
1: 네. 내가 너한테 가보기로 했다고? 어때? 영광이지?
0: 아, 정말 못 말려요, 못 말려. 아유, 제가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사과드리고요. 0036번님이 차세계 요즘 완전 현생 불가입니다. 유유 너무 재밌어요. 유유 그렇게 재밌어요? 저 아직 시작을 안 해가지고 지금 짤로만 보고 있어서 얼추 다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핫하다는 거죠. 8221번님이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오글거리는 명대사 하면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후후후 다양한 감정 연기 더 보여주세요 하셨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레전드 드라마의 차무역 대사였죠. 소지섭 씨가 했던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박준성 님이 끼디는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부룩 닮으셨어요 라고 부룩 이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예 부룩이 이제 원피스에 나오는 네. 죽지 않는 그 열매를 먹어가지고 예. 악사로 이제 같이 해적단에 예. 있는 친구인데 해골입니다. 해골, 해골. 가연숙님 멋진 신세계 OST인 0K의 다시 돌아온 계절 신청합니다. 0K의 달달한 목소리가 두 주인공의 모습과 어우러져서 더욱 몰입하게 만들어줘요 하셨는데 띄워드려야죠. 띄워드려야죠. 가연숙님의 신청곡 0K 다시 돌아온 계절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OST 레전드 하나 더 듣겠습니다. 임명선님이 신청해 주시기도 한 조성모 너의 곁으로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0: 애기야 가자. 미안합니다. 해보라 했는데 아, 못 이겨내네. 애기야 가자. 왜 말을 못해 수민. 샤브샤브 먹고 싶다고 왜 말을 못해. 아, 예, 파리의 연인 OST였죠. 조성모 너의 곁으로 듣고 오셨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 0K 다시 돌아온 계절 예 노래였습니다. 아, OST 들으면 그 장면 확 떠오르는 게 진짜 장점이긴 해요. 그죠?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이어가 봅니다. 화요일 고민 박살 시간에 도끼가 바짝 오른 안나 씨와 함께 했었는데 그 시간 잠깐 듣고 올까요?
1: 도끼가 올랐어요 지금.
2: 왜 왜?
1: 어, 오면서 우리 블로그 같은 걸 찾아봤어요.
2: 아, 서치를 좀 했어.
1: 근데 어떤 분이 막 테이머 개그맨 입담을 능가한다. 만능 좋다. 엔터테이너 이러면서.
2: 좋다 좋다.
1: 그리고 코너도 너무 알차다. 그래서 막 연어유이
2: 막 연어유이요?
1: 연어유이 막 그 셰프님 코너.
2: 그렇지.
1: 역사 코너.
2: 가짜 인신사. 깨는 게 멱살일주.
1: 내 게 없어.
2: 어? 고민 박살이 없어요?
1: 고민 박살이 없어.
2: 그럴 리가 없는데.
1: 그래서 지금 도끼가 바짝 올라갑니다. 아~ 더 열심히 해서 저의 코너를 더 유명하게 만들 겁니다.
0: 진짜 더 유명해질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진짜 많이 좋아해요. 고민 박살 씨가. 우리 애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고민 박살 너무 사랑하는데. 볼까요? 서보람 님이 고민이 덜 센가 보다. 심각한 고민 좀 보내드릴까요? 하셨고. 오지혜 님이 저는 화요일이 제일 기다려져요. 이거 봐 이거 봐. 박세리 님이 제가 블로그에 작업할게요 안나님. 아, 작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능력 있으면 작업 좀 해주세요. 신원영 님이 내 최애 코너예요. 티 팍팍 내야겠네. 크크크크. 7304 저는 주중에 안나 언니 코너만 기다려요. 속이 뻥 뚫리고 고민들이 하나같이 공감이 가서 너무 재밌는 화요일 출근길 된답니다. 7694번 님 초딩 딸내미 학교가 멀어서요. 등굣길에 항상 차로 데려다주며 라디오 들려주거든요. 고민 박살 허안나 제일 좋아합니다. 같은 허씨라 더 좋대요. 크크크. 이거 봐요. 얼마나 사랑받아. 안나씨 듣고 있어요? 자, 이날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아, 시간이 짧아서 많이 못했어. 식탐 사연 듣다가 제가 또 정색을 살짝 했었는데 아, 너무 서운해. 먹는 걸로 서운해하면. 자,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노래 듣고 4부에서 위클리 굿모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요. 8722번님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하츠 투 하츠의 루드 그리고 SES의 Just a Feeling까지 두 곡 듣고 4부로 갑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한 주간 굿모닝 FM 하이라이트 소식만 모아 모아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갈까요? 이번엔 위클리 굿모닝 MVP 뽑아보겠습니다. 6월 둘째 주 MVP는요. 바로 이분이 많이 언급되네요. 오늘 우리들의 끼디 제가 사랑하는 김기혁 아나운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굿모닝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듣기 쉽지 않을 거예요. 본인의 친구 4X를 계산 버전으로 열창을 해줬잖아요. 라이브를 해줬잖아요. MVP 드려야죠. 라이브 맛보기. 잘해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데뷔 16년차 신인 가수 김기혁입니다. 아침의 정석 굿모닝 FM. Everyone hands up. 모두가 데뷔 팸. 당연한 줄 알았어 너의 존재. 익숙함에 속아 너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나란 놈은 구제불능. 나란 놈은 구제불능.
2: 역시 쇼미 출신. 와.
0: 예, 아 여러와 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4321번님이 귀하게 자란 내가 아침부터 이런 노래를 들어도 되는 걸까? 사과하면 기혁 씨한테 미안해가지고 사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귀하게 자랐어도 이렇게 좀 험한 것도 듣고 해야죠. 네, 단단하게 자라야죠 우리. 5647번님이 신세 한탄 랩인가요? 2299번님이 악 오그라드는데 그 와중에 잘해요. 잘하는데 손발이 안 펴져요 하셨고요. 또 이게 또 친한 또 가까운 사람의 뭔가를 보면 가끔 이렇게 새로운 모습에 약간 적응 못할 때가 있어. 임명서님이 끼디 하트 눌렀어요. 화이팅! 박수빈님이 끼디님 아깨미의 게스트로 초대해 주세요. 희망합니다 하셨는데 예 거절합니다. 저희 아깨미 지금 대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갓 데뷔한 신인이 들어올 지금 틈이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 기혁 아나운서가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해요. 이거는 약간 약속을 지키는 이벤트성으로 앨범을 낸 것 같은데 기왕 이렇게 시작한 김에 제대로 또 준비해서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자세히 봤거든요. 허남준 배우와 닮지 않았어요. 사과드립니다. 제 눈에는 근데 기혁 씨가 더 멋져. 우리 기혁이를 위해서 띄워드립니다. 태희의 닮은 사람.

0: 명곡이네요. 닮은 사람 듣고 왔습니다. 테이의 닮은 사람.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갑니다. 수요일 언어유의 시간으로 가봅니다. 깡총깡총 깡충깡충 둘 중에 표준어 뭐예요? 빨리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예, 아무런 선물은 없어요. 표준어 뭔지 알아봤었는데 아 제가 산토끼 열창까지 했잖아요. 그만 또 제가 입이 대빨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 듣고 올게요.
1: 자, 혜님반 친구들 어제 우리 동요 배웠죠?
2: 네!
1: 누가 누가 잘하는지 한번 불러볼까?
2: 네, 네, 선생님!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1: 그럼?
2: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까! 저까! 총 떼면서
1: 에이.
2: 어디로 가느냐
1: 아, 우리 어제 한잔했어? 아, 틀렸어요.

0: 아, 네.
1: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요.
0: 네?
1: 토끼는 깡총 깡총이 아니고 깡충 깡충 뛰어요.
2: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1: 깡충 깡충이 맞아요.
2: 거짓말! 아, 나 이름 또 국립공원 또
1: 찾아가 또.
2: 아, 속상해.
1: 예,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2: 예, 예.
1: 홍경어린이. 아, 진정해요, 홍경 어린이.
2: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 솔직히 기준이 궁금해서 그래. 너 화내는 게 아니고.
1: 어린이. 문자 와서 문자 읽으세요, 어린이.
2: 아, 뭘 입 튀어나와서 못 하겠어.
3: 예,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화를 많이 냈네요. 미안합니다, 국립국어원 여러분들. 전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의견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6314번님이 호경 어린이 동요에도 피치가 떨어지지 않아. 역시 테디 최고 하셨는데, 예. 왜 어린이들 중에 진짜 노래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김치현님이 호경 어린이 커서 중대장이 될 것 같아요. 실망했다. 신주인님이 크크크 토끼 잡아먹을 창법. 왜 노래 가지고 다. 천유정님이 그 토끼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김기건님이 토끼 고혈압이 올 것 같은데요. 3297번님 지나가던 06학번 아저씨입니다. 그의 수능에 토끼는 깡총 깡총 해서 저 틀렸습니다. 유유. 하나 틀렸는데 20년이 지나도 안 잊혀지네요. 아, 이러면 안 잊혀지지. 깡총 깡총 나왔으면 저도 틀렸을 거예요. 9060번님이 너무 웃어서 희준쌤 가르침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 깡충 깡충 이래요. 예, 모음 조화를 예. 안 지킬 정도로 이걸 많이 쓰고 있대요. 여러분들 쓰세요. 아, 또 입 나올라 그러네. 자, 이쯤에서 노래 얼른 듣겠습니다. 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노래 김내영님이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킹콜의 LOVE. 그리고 박숙향님이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0: 10cm 너에게 닿기를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네킹콜의 LOVE였습니다. 위클리 굿모닝. 맛쟁이 신사 시간으로 가볼까요? 이원희의 셰프님과 예, 코너 시작하기도 전에 레시피 끊임없이 줄줄줄 말하셨어요. 원래 그 앞에 조금 우리 간단하게 하자고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안 되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다진 마늘이랑 고춧가루랑 참깨 넣고 비벼서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0: 하나만 얘기해 주기로 했잖아요.
1: 어쨌거나 세 개는 했다.
0: 하나만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다 이걸로 끝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더 할 수 있는데요.
0: 영희님 네. 이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올리브유에다가요 깐마늘을 넣으셔가지고요 노릇노릇하게 익히신 다음에 그 기름이랑 같이 섞어서 드레싱도 만드실 수 있어요.
0: 그만하라고.
1: 까지 하면 4개였어요.
0: 그만하라고요. 네. 장사할 거예요 지금. 그만하라고. 자. 아니 왜 이렇게 레시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마음 느껴지죠. 우리 이원희 셰프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내어드리고 싶은 이 마음 참 감사합니다. 전보현님이 여기까지 들으시고 오늘 상담 끝 하셨어. 진짜 끝 해도 돼. 윤정민님이 무궁무진하네요. 후후후후. 그리고 켈알브님께서 장사하셔도 될 듯한데요 하셨는데 뭐, 잘 모르시나 외국인이신가?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장사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어요. 4881번님이 이야 어쩜 맛표현도 저리 맛깔나게 하실까요? 배가 불러도 배 터지게 더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저 딕션 괜히 맛쟁이 신사가 아니네요. 원일 최고예요. 엄지척. 맛표현 뭐 거의 1인자죠. 1인자. 예. 아 그냥 이원희 셰프님 떠올리기만 해도 배가 고파. 맛있는 게 또 많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듣고 올게요.

0: 안전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떨어져 떨어져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굿모닝 FM 한 주간 하이라이트를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굿모닝 함께했어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또 새로운 PD들이 와서 또 새로운 분위기로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꾸고 있는데 어떻게 PD님들 적응되고 계신가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눈빛이 명롱하지 않아요. 지금 약간 먼 곳을 매지가이처럼 바라보면서 예 절레절레 하고 있는데 금방 적응될 겁니다. 예, 아침 파이팅 회식을 한번 해야 되는데 7월에 그러면 한번 우리 수민이 좋아하는 샤브샤브로 어때요? 샤브샤브 괜찮아요? 여기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이 먹을 느낌인데 어쨌든 제가 쏘는 걸 약속하면서 자 오늘 끝곡은 수지 씨의 노래 피처링 DPR 라이브 예, 할리데이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버 끝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이를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뭐 일부러 엿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귀에 잘 들어오는 목소리가 있죠. 이번엔 모르는 할머니들의 대화였는데요. 아유 언니, 나도 돈 있어. 언니가 바나나 샀으니까 내가 옥수수 살게. 백발이 성성한 할머님들이 언니 동생 하시면서 얘기하는 목소리가 아주 활기차고 듣기에 좋았는데요. 여러분 누구랑 있을 때 재밌고 즐거우세요? 오늘 주말이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6월 13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